근원이다. 자기 마음을 깨달은 데에는 아까 말한 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말 것이며, 도둑질을 하지 말 것이며, 사음을 하지 말 것이며,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말 것이며,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내지 말아라. 이런 열 가지의 십선계가 필요한 건데, 요새는 어떤 세상이 되었냐 하면은, 그 뜯으면 사람을 죽여.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또 교통사고로 죽고, 뭐 화재로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또 요새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벌어먹을 길이 없으니까 스스로 뛰어내려서 죽고, 약을 먹어서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는다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회사나 은행이나 도처에서 보다 도둑질을 해서 거액을 가지고 국고금, 은행의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 남녀 간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예사로 연애를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그때그때 그저 둘러맞히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직업으로 삼고 사기를 친다고. 음탕한 소리는 입을 벌렸다 하면은 음담 폐설로 세월을 보내고 남을 웃기고 자기도 웃고, 아주 여기 가서 이 말 저 말 이간질 붙여서 싸움 붙이고, 입을 벌렸다 하면은 입에 못 담을 무서운 욕을 함부로 하고, 탐심 진심을 내 가지고 삼강 오륜이니 인륜 도덕이니 한 것은 일찌감치 다 버려버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서양의 모든 문화 문명을 이 물밀듯이 뭐다 이 빌어닥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분별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문명이라고가 여러 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편리한 점은 있다고 하나, 인간성을 상실해.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대단히 살기 어렵게 되어가고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도 근본 정신이 썩어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초련이 바로잡을 수가 없어. 지금이라도 각자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경제 문제고 정치 문제고 교육이고 기타 모든 방면에서 엄동설안이 입춘을 수 경첩 춘분을 지내면서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듯이 얼마든지 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의 병도 근원을 알면 병을 고칠 수가 있듯이 우리도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자기 먼저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모든 장관, 모든 차관, 모든 국장, 과장, 계장, 지방 관청에서도 전부가 하룻밤 사이에 한마음 한뜻으로 싹 생각만 바꾼다면 정치, 경제적으로 새봄이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대번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한강이나 낙동강, 영산강 이런 강물이 한 번 더러워지면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몇십 년 걸려야 강물이 맑아집니다. 병도 중병이 걸린 것이 하루아침에 대번에 건강한 사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찰나간에 살인 강도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던 사람도 한 생각에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왕, 아유가 왕이라고도 합니다만 아쇼카 왕이 수백 명,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자, 부왕이 돌아가자 큰형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 말을 듣고 부하들을 통솔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형부터 때려 죽이고 모든 왕족을 수백 명 다 때려 죽이고 자기에게 한 거는 사람들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국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웃 크고 작은 모든 나라를 다 수십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때려 죽여가지고 인도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하루 사이에 참여를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대전륜성왕이 되어가지고 불법으로서 인도를 통치를 해서 역사적으로 아쇼카 왕을 추앙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언젠가는 자기가 지은 만큼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은 그런 포악한 왕이 성군이 될 수가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한 1초 전의 악인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지은 죄는 그야 당연히 미워해야 하고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마음 하나만 고쳐버린다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사세 왕도 자기 부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은 죄에 대해서 무한히 고통을 받고 그래가지고 온 전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기파 대감의 권고로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서 그 병도 낫고 불법에 의해서 아주 좋은 정치를 해가지고 불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정치도 올바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사도 많이 하고 칠엽굴에서 제1회 결집을 할 때 불경을 결집을 할 때 그 500성승에 대한 의복과 약과 음식과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제1회 결집을 하는데 절대적인 공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세 왕은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왕을 죽이고 했으니까 오역죄를 범했으니까 지옥에 떨어졌는데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그 마음을 고치고서 성군으로서 정치를 잘했고 불법을 철저히 믿고 불법을 널리 홍포하는 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천상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경전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선계를 받고 또 이 참선을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며 왜 그것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명과 화두에 대한 개첩은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차례차례 다 논하드릴 것입니다. 개첩을 받으시거든 액자에다 넣어서 거실에다 딱 걸어놓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걸 읽음으로 해서
이목구를 더 열심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지녔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개심사지 5층 석담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전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0: 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

0: 1499.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수암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혜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스님의 선생님의 제자를 바르게 이끌기, 제자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의 근본이 되는 스승 근본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근본 스승을 도의 근본으로, 근본 근원이라 하는 것은 의미는 나뭇잎과 열매의 모든 것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이 세계에서 귀한 인간의 몸을 받기 어렵다는 것에서부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근본 스승에 의지해야 가능하다. 모든 나뭇잎 새기와 잎사귀와 그 푸른 나뭇잎 사귀와 열매들이 모두 뿌리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기초적인 가르침부터 3기 5기부터 저 사성제 8정도 1기까지 그리고 완전한 무상 정등 정각까지 모든 것이 다 근본 스승이, 우리는 스카모니 부처님을 근본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근본 스승은 많은 스승이 여러분이 계실 텐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스승이 바로 루트 구루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루트는 뿌리라, 구루는 인도말로 스승이라 이런 말이에요. 루트 구루라고 하고 근본 스승. 그때 두 번째는 이제 관상을 하거나 공부할 때 혹은 쉴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수행할 때, 수행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티베트에서는 이제 특히 금강성에서는, 티베트 불교를 금강성이라고 그러는데 금강성 관상을 이야기를 해요. 관상. 관상은 비주얼라이즈. 한문으로 저렇게 써요. 한문으로 볼관자, 생각상자. 생각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야 돼. 스가모니 부처님. 딱 떠올려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사진 찍듯이.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자기만의 공간에, 자기 집안에 자기 방이 있다면 거기에 개인 불단을 모셔야 돼요. 부처님을 모시라는 게 아니고 탕카라든지 탱화라든지 부처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모셔놔야 돼.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처님을 어디서 구하든지 모셔놓고 매일 보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 부처님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관상하는 거예요. 관상하는. 관상하는 거는 자세, 모습, 색깔 다 해가지고 눈앞에 부처님이 다 눈 감아도 부처님이 다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부처님 머리에 항상 이고 다녀야 돼. 정대해야 된다. 관세음보살 그 머리 위에 아미타불을 본사로 정대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항상 머리 위에 부처님을 이고 다녀야 된다. 정대한다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정대불사 하는데 팔만대장경만 정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머리에 항상 이고 있어야 된다.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은 관상을 할 때, 관상하거나 공부할 때, 그래서 관상하는 것이 바로 수행하는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한 이제 방식이 나와 있어요. 준비해야 될 때 여섯 가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수행하는 장소를 썰고 닦는 방법과, 첫 번째 자기 수행하는 방법 썰고 닦아야 된다. 두 번째, 불상, 경전, 탑 등을 바르게 모시는 법. 세 번째, 거짓없는 공양물을 법답게 올리는 법. 관상하는 자세. 그리고 삼보의 귀염과 사무량심. 그리고 촉심, 복전에 대해서 복전을 어떻게 구상하는가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여섯 번째,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일곱 가지를 발언할 때 바른 마음가짐 동기와 일치시키기. 이걸 이야기하는 차례차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하는 장소를 쓸고 닦는 방법과 불상경전, 탑등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수행하는 장소를 쓸고 닦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한번 115페이지 한번 이쪽으로 와봅시다. 그거 읽어봅시다. 그 동기가. 115페이지, 그 동기가. 113페이지 좀. 그 동기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 그렇지 않고 일체정생을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사들을 관사하기 위해 하나하나 큰 노력이 있다. 대장경에 이르기를. 자, 읽어보십시다. 죽었을 때 정도에 나는 원인이 되는 등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수행하는 그 도량, 그걸 도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방도 도량이거든. 또 대웅전이라든지 또 관음전이라든지 법당에 청소할 때도 이런 자세로 그냥 청소하는 소임이니까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일체 중생을 다 깨달음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보살행을 한다, 바람일행을 한다, 이래 하면서 하면은 큰 이득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밑에 또 다시 읽어봅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불법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승과 부처님들께서도 좋아하신다. 잘생기게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하면 배우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는 황제에 태어난 것을 말한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면모가 비록 잘나지 않더라도 불보살들은 아름답게 이를 본다. 예. 다음에는 거기 티벳에 전해 내려오는 그 우화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했던 바로 줄라반타카 마반타카 이야기입니다. 이거 대승불교에서는 주리반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주리반턱에 대해 들어봤죠? 예. 이게 이제 여기 장황하게 이렇게 길 써놨는데 제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가다가 기대서 애를 낳았다고. 형님은 마반타카라. 형님은 마반타카. 그리고 이제 동생인데 동생은 줄라반타카라. 마는 크다, 줄라는 작다 이 말이거든. 발리어로 마반타카는 이제 머리가 좋아.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깨달았으니까 동생 너도 같이 출가하자고 데리고 갔어요. 줄라반타카는 어떤 인연인지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두 개를 가르치면 한 개를 까먹어. 그래가지고 한 열흘이 지냈어요. 열흘 지내가지고 아유 주변 사람 스님들이 아유 쟤는 안 되겠어요. 쟤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두 개를 가르치면 한 개 까먹으니까 그 형님이 안 되겠다, 너는 집에 가라. 그러니까 줄라반타카가 기원정사 밖에서 문 앞에서 울고 있거든. 부처님이 다 부처님의 24시간이 매일 아침에 탁발 나가기 전에 관을 해가지고 오늘 누구한테 특별히 누가 나를 빌려오는 사람이 누굴까 제아 중에 딱 생각하거든. 그 줄라반타카가 기원정사 문 앞에서 울고 있거든. 줄라반타카를 찾아가요. 줄라반타카 찾아가니까 이제 바로 114페이지에 나오죠. 그 너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아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바보라 그러면서, 아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배울 수 없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일러주기를, 이제 116페이지네 여기까지 오시면 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위에서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많은 칭찬보다 지혜로운 자의 비판 한마디에 더 큰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선남자여, 너의 스승이 비록 하나니지라도 예레처럼 삶 무수급 동안 육바람이라의 모든 것을 닦아서 완전한 깨달음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예레부터 배우게 싶으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스승은 제가 스승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스승님이 머리가 안 좋다고 저를 나가라 했어. 그러니까 야, 너무 실망하지 마라. 스승한테 칭찬 못 받은 것보다 스승한테 꾸중듣는 게 그게 알고 보면 큰 공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처님은 부처님 당신이 가르쳐준다고 해. 그렇게 이제 쫄라판다가 아이고 저는 바보, 매우 바보이며 작고 매우 작은데 제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가,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이 어리석음을 어리석은 줄 알면 그런 지혜로운 자이다. 저 어리석은 자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어리석지 않은 건데, 어리석지 않은 사람, 아니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많이 배운 척 하는 사람, 그 사람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딱 두 마디만 가르쳐줘요. 먼지를 털어라. 그게 초계불교에 우리 부타 프로젝트에서 배웠습니다. 라조아라나 그건 여기 쉽거든. 라조아라나 먼지를 털어라. 먼지를 털어라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먼지를 털면서 외우면서 계속 청소를 시켜. 동쪽 청소하고 서쪽 청소하고 이제 그건 쉽거든. 먼지를 털자. 서쪽을 다 치우니까 그 사이에 또 동쪽에 먼지가 쌓이거든. 또 동쪽을 다 치우니까 또 서쪽 마당에 먼지가 쌓였어.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쫄라판타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부처님께서 먼지를 털어라 하시니 마당에 바깥에 먼지 이것만 털게 하셨을까? 뭔가 아닌 것 같지. 아 맞아, 마음의 먼지를 털어라 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개송을 이렇게 깨달음이 나와가지고 이런 개송을 해요. 117페이지 우리 모두 한번 읽어봅시다. 먼지는
1: 먼지가 아니고 탐욕의 먼지다.
2: 먼지는 탐욕의 일이지 먼지가 아니다. 지혜로운자가 이러한 먼지를 보이게 되는지 끝없이 깨닫는 것이다.
0: 먼지는
2: 먼지가 아니고
0: 환해의 먼지다. 환해의 먼지지 먼지가 아니라
2: 지혜로운자가 이러한 먼지를 보이게 되면 끝없이 깨닫는 것이다.
0: 먼지는 먼지가 아니고 어리석음의 먼지다. 먼지를 했으면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먼지를 버리게 하면 그것이 깨닫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청소하다가 바깥에 먼지를 청소하다가 아, 내 마음의 먼지 차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마음의 먼지는 뭘까? 그게 대표적으로 마음의 먼지를 탐진치, 탐욕과 화랭과 어리석음으로 갖고 왔는데 이것이 더 넓히면 번뇌 망상이라.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망상, 그 생각, 두서없는 그 생각들. 생각이 먼지를 썰으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졌다. 생각이 없어진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염도연공 무렴처, 육문상광 작은 것.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고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심도 절망망. 바로 줄라판타카가 착득심도 절망망까지 간 거예요. 쓸다가 마음이 탁 정지돼가지고 아 탐진치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졌네. 마음속에 번뇌망상이 끊어졌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염도연공 무렴처 생각이 없는 경지 도달한 거라. 1년 미생 전, 한 생각 전, 생각이 끊어진 당대로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종에서 말한 게, 바로 탐진치가, 먼지가 딱 끊어, 쓰러진 거, 그 경지가 1년 미생 전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밝아지지. 마음이 밝아진 걸 지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 지혜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이렇게. 그럼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118페이지. 그럼 읽어봅시다. 위에서.
2: 예, 같이.
0: 모든 번뇌를 이제 털어냈듯 계함 짓고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부처님이 얼마나 에? 상대의 근기를 잘 알고 수준에 맞게, 딱 맞게 먼지를 털어라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닭발 나오고 나서 그 도량에, 절도량에 마당을 청소해라.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나빴던 자꾸 한계 까먹으면 한계를 잊어버렸던, 한계를 위하면 한계를 잊어버렸던 줄라반다카가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120페이지 나 불상을 모셔야 된다. 불상을 모셔야 되는데 이건 절에서, 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집에 자기가 수행하는데 불상을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신라시대 때 정주박물관이나 용상박물관 어디 박물관에 가면 새끼손가락만은 부처님 많이 봤죠. 그게 왜 어디 쓰였을까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부잣집 양반 귀족들은 다 집집마다 자기 불당이 있었어요. 그게 모셨던 거라, 그게. 그래서 그게 유물로 발굴되는 거라. 자기 마음에 드는 작은 불상이 있으면 막 갖다 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조개속에서 나온 앞에 이 탱화, 이런 거 줄여놓은 거, 이걸 집에 모셔놓든지, 관세모사를 모셔놓든지, 그래야 관상을 하게 되거든. 다 앞에 보고. 예, 그래서 법답게 모셔야 하는데 황금으로 조성한 불상이나 은으로 된 조성한 불상은 높은 곳에 모시고 진흙으로 빚은 불상은 아래에 모신다. 불상을 계산으로 재산으로 여기는 아 그래 이거는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치? 여기 이 의미는 황금으로 했으니까 부처님 금으로 된 부처님 높이 놓고 은으로 된 건 밑에 하고 진흙으로 된 건 밑에 하고 불상을 차이를 두면은 그는 재산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마음에 부처님으로 생각했다면 차등을 두지 말고 다 한가운데 다 놓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오래돼가 쳐다보지도 않는 수행행 갖다가 사온 그 애기 동자 이런 거 있는 거 어쩝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극락세계의 다른 말이 무량수 또는 무량광세계라고도 불리고요. 그것은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0: 2000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태국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계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걷는 부처에 담긴 의미를 짚고 시대와 지역에 따른 불상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정관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관스님은 수행자의 정진을 돕는 공양인 만큼 음식이 개인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창설 250년 만에 최초로 육해공군 전군에 불교 성전을 공식 배부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낸 데는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 참가자들이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은 손수 만든 선물을 건네며 언어와 문화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압록강부터 여순 감옥까지 독립운동 현장의 기록은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에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가운데 태국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계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걷는 부처에 담긴 미학과 불교적 의미를 짚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불상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좌상이나 입상이 일반적인 동아시아 불상과 달리 마치 유유히 움직이는 듯 옷자락을 휘날리며 발을 내딛는 걷는 부처. 낯설고 이색적으로 보이는 태국 불교 미술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태국 미술 명품전 연계 강연에서 유홍준 관장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불상의 모습과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동판으로 제작된 걷는 부처의 모습은 단순히 걷는 동작을 넘어 당시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 가르침이 철학과 사상으로 발전했다면 불상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매개라는 겁니다.
2: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것도 베풀기 위해서 걸어오는 부처. 이런 그 절대자의 또 다른 도상 속에서 우리는 세계 불교 미술사로 봤을 적에 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 이어 불상은 스님이나 미술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작품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세기 신라의 금동 방가 사유상을 예로 들며 석가모니 부처가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을 넘어 당시 화랑들이 품었던 시대적 고뇌를 담은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절대적 이미지 중에서 친절성, 언제고 우리를 다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그 불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삼국시대 우리 불상들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노나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태국 불교 미술에 담긴 부처님의 일생과 전생 이야기를 따라가며 작품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전시품 가운데 오른손으로 땅을 짚은 항마 촉지인 좌상이 지배적인 이유에 대해 항마 송도가 태국 불교 미술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3: 사원마다 혹은 이제 시대마다 약간씩의 변주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러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항마 송도라고 하는 이벤트가 태국 불교 미술을 이루는 가장 또 중요한 주제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 이 밖에도 태국 불교 미술에는 부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도리천 강화를 비롯해 신통력으로 외도를 교화한 사위성 신변,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 등 다양한 불교적 서사가 담겼습니다. 특히 도리천 강화는 부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로 태국의 걷는 부처 도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태국 불교 미술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넘어 작품에 담긴 불교적 서사와 시대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며 특별전의 이해를 넓히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명장 연속 특강. 이번엔 넷플릭스를 통해 사찰 음식을 세계에 알린 정관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음식에 담긴 자비와 수행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사찰 음식을 공부하기 전 식재료에 담긴 노고와 생명의 무게를 새기는 오관계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집니다. 사찰 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열린 명장 스님의 특별 강연 현장.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한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수강 동기를 나눕니다. 거듭된 직장 생활로 무너진 식습관을 바로잡고 싶은 사람부터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조리법을 배우려는 영양사까지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입니다.
5: 표고버섯 조청 조림 한번 꼭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천지랑까지 한번 다니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6: 활동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맨날 소화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좀 식습관을 바꿔보고자 이렇게 찾다가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4: 강단에선 사찰 음식 명장 정관 스님은 참가자들과 눈을 맞추며 사찰 음식의 본질이 단순한 조리 기술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행자의 정진을 돕는 공양인 만큼 하나의 음식이 개인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오장육부에서 얼마만큼의 소화를 일으키고 우리 몸에서 받아주는지 그런 거를 자기는 꼭 그 느낌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4: 이론 강의에 이어진 조리 시연과 실습 시간. 제철을 맞은 모둠 버섯으로 만든 상큼한 냉채무침과 은은한 단맛을 품은 표고버섯 조청조림이 이날의 주인공입니다. 다양한 버섯을 정갈하게 다듬어내는 명장의 손끝에 따라 백양사 천지남의 사찰 음식이 산문을 넘어 종로로 나들이를 나옵니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손길에 완성되는 사찰 음식을 오감으로 익히며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8: 이물로 데쳐도 돼요. 이거 안치면서. 그래서 냄비 두 개까지 불을 하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죠.
4: 자연의 순리에 감사하고 나를 돌아보는 숭고한 시간.

0: 식문화, 사찰 음식을 지켜온 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현대인은 지친 심신을 보듬고 치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미국 국방부 군정부가 창설 250년 만에 최초로 육해공군 전군에 불교 성전을 공식 배부했습니다. 미군 장병들이 더욱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건데요. 이런 성과를 낸 데는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2: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한의 긴장 속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식처일 겁니다. 미군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불교 성전이 하나씩 품에 안겼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미 육해공군 전군에 공식 불교 성전 더 티칭 오브 부다를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1775년 독립전쟁 당시 민병대를 위한 군종부가 창설된 이래 불교 성전이 전군에 공식 배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영어권 우방인 영국과 캐나다 군종부에도 함께 전달되며 세계 군종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3: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군에서의 그 사기 진작을 종교에서 찾는 나라예요. 불교 성전은 그 군종 법사가 없더라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치를 하라고요.
2: 성전 안에는 부처님 탄생부터 사성제, 팔정도, 마음 정화 수행까지 불교의 핵심 진리가 260쪽에 걸쳐 담겼습니다. 미군 군복 색상의 표지와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제작돼 장병들이 군장 속에서 꺼내 언제든 거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했습니다.
3: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인연생기나 이런 또는 중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쓰여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새로운 느낌의 그 종교관을 배우지 않을까 서양 사람들로 말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없는 그런 불교만의 특이한 사상들이 많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이나 신앙을 접하지 않을까.
2: 이런 가운데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고종 북미 유럽교구에 따르면 현재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불교 군종법사 8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태고종 스님. 국내 주한미군부대 군종법사 역시 태고종 스님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포교 역량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3: 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득하기 위해서 불교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타화중생한다는 것이 많이 강조가 돼야 돼요. 특히 군대에서는 공부가 좀 된 군성들이나 또는 스님들이 수행을 자기가 공부한 바를 또는 느낀 그 철학적인 요소를 동료들에게 나눠가지고
2: 태고종 북미 유럽교구는 11개 나라의 28개 사찰을 관할하는 해외교구로 60여 정도들은 군뿐만 아니라 병원과 대학 등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250년 미 군종 역사상 처음으로 전군에게 전달된 불교 성전. 미군 장병들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지친 마음을 토닥이고 평화와 안식을 찾아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은 서툴고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는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이 마주앉아 손수 만든 선물을 건네며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동행 취재 중인 이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4: 일본 음식처의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5: 번역기 화면을 보며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질문을 건넵니다. 서로 번역기 앱을 띄워가며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 애쓰는 모습에 장래인 연신 웃음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진원종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 일류학교 청소년들과 만났습니다.
6: 1박 3일という 短い 시간ですが 思いっきり 일본을 楽しんで 欲しいと思います. また日本の若い人たちとも 一生懸命 交流を持って 親善に尽く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5: 마주 앉은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선물할 보석 십자수 키링과 팔찌, 야광 염주와 자개 거울을 정성스레 만들어 나갑니다. 작은 비즈알을 하나씩 꿰고 섬세하게 자개를 붙여 나가는 동안 서툰 언어가 주던 어색함은 이내 사라집니다. K-POP과 음식 이야기부터 일상까지 마치 새학기 교실에서 처음 친구를 사귀듯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0: 친구도 많아진 기분이고 다른 나라 애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뿌듯해요.
1: 불교를 믿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살짝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2: 言葉は 違うけど 年齢層は 違うけど 話し合うところもあってやっぱり身近な人な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
3: 직접 만든 물건들을 서로에게 선물하고 SNS와 연락처를 나누며 단단하게 묶인 염주알처럼 양국 청소년의 인연도 깊어집니다. 함께 만들어간 시간 속에서 언어와 문화 장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4: やっぱり初め緊張している姿もありましたけど、こうやって制作を何か一緒のものを作る、共同して作るっていうところから何か友情が生まれたのかなとも感じました。思いました。
3: 헤어짐이 아쉬운 일본 청소년들은 손으로 터널을 만들어 한국 청소년들을 배웅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불교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주고받은 온기는 양국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인연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 가와사키에서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5: 만해 한용운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2000km 만주 역사의 길을 걷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압록강부터 여순감옥까지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만해 스님이 꿈꿨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현장의 기록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과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5박 6일간 만주벌판 2000km를 누빈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자주 독립 사상, 국권 침탈의 혹독한 시대를 견뎌낸 선열들의 저항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는 뜻깊은 순례. 대장정단은 압록강 변과 고구려 유적, 신흥 무관학교터와 청산리 전적지, 윤동주 생가, 여순 감옥, 관동 법원에 이르기까지 100년 전의 역사 현장을 따라 걸으며 만해 스님이 외친 자유와 평화의 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7: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의 큰 의미는 연대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고 그다음에 만해 스님뿐만 아니라 교우하셨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 문학과 역사 그리고 독립운동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장 탐방이 됐다. 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6: 그동안 만해 스님 연구는 불교, 문학, 역사 분야에서 각각 분절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불교적 구도 정신이 어떻게 님의 침묵이라는 문학적 성취와 자주 독립 투쟁으로 이어졌는지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7: 불교의 영역 속에서 바라본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과 어떤 문학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좀 그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간극들이 좀 좁혀질 필요가 있어요.
6: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만해 유품 도록 발간과 더불어 AI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근대 역사와 만해 사상을 주체적으로 탐구하는 AI 교육 플랫폼 구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대장정에는 연구진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교육 현장을 이끄는 교사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동북 삼성 현지에 독립운동 유적지가 갈수록 방문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장정단이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역사적 기록과 감동은 교실 내 청소년들을 위한 생생한 역사 인성 교육 콘텐츠로 재생산됩니다. 나아가 연구소 측은 만해 스님의 문화유산 코스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한성 만해연구소장은 좌절과 고통에 직면한 오늘날의 청소년과 현대인들에게 만해 스님의 자주 평화 사상은 삶을 이겨낼 강력한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7: 지금 내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좌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희망과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만해 스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진각동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조 회당대종사의 성도 80주년을 기념하는 대작 수행서가 출간됐습니다. 진각종 전 통리원장 해정정사가 펴낸 5건의 진각서

정존 보리수는 법신 비로자나불과 화신 부처님의 관계를 밝히고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수행자가 본성을 회복하며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행 지침서입니다. 단순한 교리 해설을 넘어 종단 소위경전인 실행론의 본뜻을 바탕으로 37존의 상호 공양과 당체 법문의 이치를 누구나 수행 속에서 터득할 수 있도록 깊이

있습니다. 독립의 발자취를 돌아본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 소식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 역사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는 길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8월 6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시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 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삼보 대승야종인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노소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재망중중 무진산모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천사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0: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활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유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0: 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관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3: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번화언전번요한 해인삼매세력고 보현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엔족행신중도량시엔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시엔주약신중주가시엔 주하신 용주해신

마 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소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같고 닦아쓰리 같이 음행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도까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0: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

선언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수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언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글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 주지 동훈입니다. 계속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빨려 삼사라, 받자 라고 하고요. 윤회라고 하면은 씨앗에 부처님도 비유를 많이 하셨고, 씨앗이 조건을 갖추면, 씨앗 뿌릴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씨 뿌리죠. 그래서 조건을 갖추면 과가 열린다, 결과가 온다. 이런데 이는 보통 직접적인 조건이 되고, 연은 간접적인 연이라 그렇게 또 나누죠. 보통 인과라고 말씀들 하는데, 저는 가운데다 연자를 넣어가지고 씨앗을,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고, 간접적인 조건이라는 건 땅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태양의 빛도 있어야지 장마만 뭐 한 달 동안 있으면 안 되겠죠. 온도, 태양에 대한 그런 비, 적당한 비, 그 다음에 물, 물이 이제 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 그 다음에 이제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풍년도 되고 흉년도 되고, 농부가 부지런하고 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이러한 걸로 해서 이제 풍년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농부 손에도 달렸다. 그러면 결과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온다. 그래서 인연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씨앗에 비유한다는 것이, 좋은 씨앗을 자기가 좋은 참 착하고 그러한 인격을 갖춘 그런 분으로서, 또 조건이 주위에 공부하는 환경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나 도반들이나 좋은 분을 잘 만나서 잘 인생을 참 토대 위에, 좋은 토대 위에 잘 꾸어갈 때, 자기가 수행해 갈 때, 공부를 해 갈 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에 해서 윤회는 씨앗의 비유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일체심자에서 마음이란 얘기, 의식, 마음, 마음심자, 불교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심자 하나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이 업이 된다, 선업이 되고 악업이 된다. 업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순간 악한 마음을 먹었다가 순한 마음을 먹었다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가 또 자비의 마음을 먹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업이 가진 잠재력, 업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잠재력인 업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전부 잠재력인 업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금방 잘못했다고 용서할 수 있는 말을 거르지 않고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말을 순화시켜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구족되면은 업의 잠재적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토양을 만나냐, 여러 가지 만나냐에 따라서 업력이 작용해서 열매. 열매라는 건 과죠, 결과. 뭐, 인과 응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락이 맺게 된다. 마음의 조건에 따라 생멸한다. 그렇죠. 환경에 따라 상대 말할 때도 조건에 따라 마음이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해야 돼. 밖에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비가 온다. 그럼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한 즐거운 마음이냐, 자비스러운 마음이냐. 짜증나는 마음이냐, 뭐, 좀, 화나는 마음이냐, 따라서 업이 형성된다. 업력에 의해 업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업력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이 업의 힘,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몸의 건강에서 면역력이 강해야 온갖 그 전염병이나 그런 병균들이 불침한다. 업력. 선근종자 심은 업력이 강하냐? 악근종자 심은 업력이 강하냐? 응? 이거 중요하죠? 업력. 어느 힘이 힘쓰는 놈 이기거든요? 싸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근종자를 많이 심으면 악한 종자가 힘을 못 쓰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힘을 못 쓴다. 세력론입니다. 여기서 업력에 의해 업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업력, 업의 행위와 결과를 받는 것도 마음이다. 업의 행위,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행위라, 그것도 마음이 하고, 결과를 받는 것도 마음이 한다라는 말씀. 윤회, 초기불교에서는 자라는 이야기나 진화라는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자나 진화. 제법 무아, 삼법인에서 설명을 많이 했듯이, 무아를 부처님은 말씀했지, 자나 진화. 윤회도요, 그 힌두교, 브라흐만, 바라문교에서의 윤회는 자아윤회인데, 부처님은 무아윤회를 말씀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아나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 불전에서는 사견이다, 유신견이다, 몸이 있다라고, 고정불면한 실체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윤회는 유신견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내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해. 근데 불교는 아니야.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무아가 윤회를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설명을 깊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 그럼? 그럼 나를 찾는 거랑 뭐야?
아니, 보통 뭐, 그,

갔잖아. 이것은 뭐 자기가 참나가 아니니까 그냥 뭐 번뇌덩어리로 놔두고, 그럼 나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삼독심이 스며들지 않고 빛발해서 삼독심이 소멸된 청정심을 찾는 것이지 무엇인가 있어서 찾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요, 중요한 얘기는, 자, 그러면 나를 찾는다는 것은 삼독심의 나를, 백팔번뇌의 나를, 문명의 나이가 사라진 청정심을 찾는 것이지 무엇인가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이 중요한 얘기는,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또 같이 만나서 같이 살고 만나다 뭐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 제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이런 거. 제가 왜 저렇게 되었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가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하고 찾는다가 아니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근본의 본래, 그런, 본체의 문제, 본래 면목자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근본 번뇌. 고향을 떠나서 서울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근본 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내가 근본 자리,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청정심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새로 짜서 만들어서, 무엇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무언가 있는 걸내 진화나 참나나 이걸 찾는다는 게 아니라 본래 근본심을 본체에 자기의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저는 뭐 그렇게 쓰거든요. 내 생명은 무량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다.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계속 그 사람은 골짜기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을 내는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참 사람인데 이렇게 저 환경에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나 행복한 마음이나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뭐 말씀 한두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조 회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져와 내가 치료해 줄게. 그거 뭐 간단해. 가져와 봐. 그랬더니 막 찾아봤어. 불안한 마음이 어딨냐고. 없어. 그래서 스승님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너는 회복됐느니라 불안한 마음이 없느니라 다 치유됐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삼조 회가한테 또 이조 승찬한테 회가 스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승찬 스님이 약간 문둥병 그게 뭐야 그런 그게 조금 알았는데 마음이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 어두움만 가져와봐 그렇게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러니까 똑같은 달마 스님처럼. 없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그러면 행복한 마음도 내 마음에서 찾아내야 되느냐 했을 때, 부처님 초기 밀전 말씀으로 된다면은, 행복이라는 것도 내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하면 못 찾는다. 그러니까 내 생명 무량공

무량공덕생명. 내 생명은 본래 무량공덕생명이야. 환경에 좋은 조건을 못 만나서,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이렇게 물들어서 더러워졌을 뿐이야. 행복한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이고 이제 본래 찾을 게 없이 본래 구족돼 있어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불교는 데 상당히 부처님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행복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내 마음은 있는 걸 어디서 밖에서 안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살았던 환경에서 더럽혀진 백팔백내로 덮여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연기법칙인데, 연기 얘기는 제가 이제 윤회 얘기 앞으로 좀 본을 종종분 본론이 들어가서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윤회를 설명하려면 연기를 알지 못하면 윤회가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삼법인에서 줄곧 얘기했던 무아, 제법무아, 무아, 그래서 연기, 무아, 윤회다라는 것을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심도 있게 우리 불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칙은 항상 얘기지만, 연기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연기라고 하면 맞다고 그랬어. 연기.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는 내가 오기 전에도 연기란 진리는 있었고, 내가 간 뒤에도 진리해. 앞으로 1억 년 지나도 연기란 법칙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진리야. 진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랬듯이 연기 법칙은 모든 존재는 서로 상이상관, 서로 의지하고 관련지에서 존재한다. 혼자 서지 못한다는 거요. 볕단을 갖다 혼자 하나 세워봐라. 바람만 보면 북 쓰러지지. 이렇게 엮어서 같이 의지해서 세워놔야 볕단도 쓴다. 세 가지 갈 때도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삼각으로 세워야 쓰지. 하나 세우려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이념이라고 하고 자기의 확증 평양 이런 얘기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연기법에서 하는 불자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그걸 인드라망이라고도 하죠. 제망 차례라는 얘기도 그래요. 모든 건 다 금을 얽히듯 인드라망으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차유고, 연기에 대해서 진리가 차유고 피우, 차밀고 피멸.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진 거로 저것이 없어진다. 연생 연멸,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이런 인연이다 하면 소멸된다. 이게 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거든요. 고정불면한 실체가, 실체인 내가 있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얘기도 규정 짓지 마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규정 짓지 마라. 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진화가 아니고 무화다. 부처님 말씀하신 건 진화라는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 항상 무화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 그러니까 나는 오운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색수생시 오운이다. 오운을 누가 진화라고 참나라고 그래요? 가짜나지. 무하다. 실체가 없는 거다. 고정적인 규정 짓지 마라. 억과 업의 결과는 부처님만이 아는 지혜다. 이건 제가 제 심력에서 제가 제 설명해 드릴게요. 업과 업의 결과, 네가 무슨 업을 줬고 무슨 결과가 올 거냐는 문제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지혜다. 부처님은 오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업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아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정체성,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일체의 지혜를 구족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육안 가지고 다 판단해요. 조금 안목이 높은 분은 아마 천안 정도 눈이 떴다 할까. 그런데 아라한도 뜨지 못한, 부처님 오한을 가지고 있다. 육안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 지혜의 눈, 진리의 눈, 부처님의 눈을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열의 심력, 한번 전에 소개한 거 있어서
그래도 이 부처님만이 알수 있는 능력,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심력만 가지고도 1시간 해도 모질러고 2시간 해도 모질러요. 그래서 이 제1번은 초비처지력인데, 이것은 도리와 도리의 반응, 모든 것이 발현하는 능력, 이건 그냥

관계를 바르게 아는 능력인데, 이그 응보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너의 행위, 너의 응보와 인간관계를 바르게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 2번을 이숙지력이라는 것은 뒤에 다섯 번째도 나오지만, 네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행위하는 것은 CCTV에 찍히듯 찍힌다고 얘기하는 건, 부처님이 오한으로 보면은 천안과 세안과 세안 법안과 불안으로 보면은 다알수 있다. 그래서 네가 그러한 업을 지면 어떤 결과를 윤회에서 지옥아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에서 윤회하는데 뭐가 될거 아니?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너무 막 부처님한테 뭐 소원 막안 빌어도, 부처님은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하기 때문에 무슨 소원인지 다 알아. 그런데 자꾸 욕심만 부리고 기도하면은,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부처님 지혜를 모르고 기도하면은, 너는 그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돼. 부처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막이나 그게 소개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큰 상아지력이라는 건네 번째. 세 번째는 선에서 수행하는데 일어나는 순차적인 경계와 심체를 아리게 등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선을 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공부가 잘 되어 있고 모르고 예 모르고 이런 건 부처님은 다 아는데 본인들은 모른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반드시 선지식에 따라 선 지도에 따라서 선을 하고 점검을 받고 해야 공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근 상아지력인 건 근기 능력이 우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건데, 뭐냐면요, 능력이나 그 사람 근기나 우열을 바르게 아는 능력인데, 그건 상근기, 하근기 얘기예요. 법성계대로 얘기한다면은 우보익생 만오공 중생숙이 등리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부처님의 법의비가 쭉 평등하게 내리는데, 아니 비추는 것 없이 부처님의 제비광명이 법비가 내려오는데, 우보 법의 감로수 법비가 가뭄에 중생숙이 등리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아는 능력, 저기,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근기냐 하근기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문을 듣던,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조그만 일이 닥치든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여요. 상근기는 애지간한 수탄이 바타 나오는 듯이, 토깽이는 도투리 하나 얻어맞아도 지진 났다고 도망가고, 사자는 지진이 나도 그 어느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그런 근기에 따라서. 그런데 부처님은 상하지 모든 그 근기를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존재형 승해지력이란 건 중생의 판단을 바르게 아는 능력이다. 여섯 번째, 종종계 지력, 중생의 생과 행위를 바르게 아는 능력.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플을 갖추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능력이다 라는 것. 변치 행지력, 사람이나 천등의 여러 가지 세계에 받는 생과 그 행위 인과를 바르게 아는 능력.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상계의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러 가지 세계에 받는, 윤회에 받는 생과 그 윤회 안으로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과보, 그 행위의 인이나 씨 뿌리는 거나 과를 부처님은 다 알고 바르게 알고 계시다. 그것을 제가 지혜광명, 자비광명으로 CCTV에 찍어댄다는 거 아니에요? CCTV는 의업은, 생각하는 업은 찍지 못해. 현상만, 움직이는 현상만 찍어, 모양만. 근데 부처님은 CCTV에 네 생각하는 업까지 다 찍어댄다. 그런 말씀.

숙주 수념지력, 전생의 온갖 일을 상기하여 바르게 하는 능력. 부처님은 네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 다 안다. 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 할 때 아는 것은요, 미국에 그런 의학자, 아주 심리학자 유명하게 한 에디가 계시나죠. 영국의 캐논 같은 사람은요, 이 생에서 병이 났는데 안 나으면은 전생에 무슨 병을 앓고 죽었지 하고서 생때 실험이 들어가서 그걸 다 드러내서, 아, 이 사람이 이 병을 앓고 갔구나. 그래서 MRI고 찍고 하지만 안 나타나는 건, 그걸 위해서 약을 써서 병을 다 치료했다는 말씀 제가 다음 생에 이때 말씀드리기 있는데, 그리고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생사지력, 중생의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바르게 알고 내세 받는 선악의 세계와 선악의 행위 완성도 바르게 하는 능력. 아홉 번째, 여러분들의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바르게 알고 내세 받을 선악의 세계, 선이냐 악이냐, 지옥이냐 축생이냐, 아수라 세계냐, 나귀 세계냐, 선악의 세계와 선악의 행위 완성을 등 바르게 아는 능력.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불수념, 법수념 해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심으로 공경하고 우러러 받들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불교는 구원이요, 종교요, 신앙이요, 구원이요, 가피요, 가후지 묘력이다, 이거요. 얘가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할 때는. 9번 생사지력. 누진제 마지막 10번째. 스스로의 번뇌가 없어져 다시는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음을 바르게 알고, 또 다른 사람의 번뇌가 끊기는 것도 바르게 알아. 그르침이 없는 능력을 부처님은 가지고 계시다 라는 말씀. 열의 심력 같은 것도 외우세요. 이런 것은 전부 강의 이제 들으면서, 법문 들으면서 사진도 찍든지 어떻게 해서, 또 요즘 뭐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힘을 있는 걸, 부처님의 불가사한 의실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의시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에 있다는 걸 알고 신화하는 거와,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와, 누가 아마 절하면 좋대, 사경하면 좋대, 응? 명불하면 좋대 하고 믿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말씀 올리고, 자, 재미나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리불존자, 그런 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 이제 부처님이 다 나라 정치도 대통령이 다 판단 못하고 장관들 해서 장관들이 맡아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전문가 입장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제자들을 이제 지도할 때,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수행자들이, 부제자들이 들어오면 지도를 해야 될거 아니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부정관을 이제 한사 제자한테 수행을 하라고 지도를 했어. 부정관이라는 건내 몸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뭐 이런 관이 아니라, 눈에서는 눈물,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 등등, 뭐 대소변, 이런 것을 묶어놓은 존재다라고 보는 게 부정관이라고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랬더니 수행 진전이 없어. 부정관을 하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 없을 거 아니오. 나는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그렇게 뭐 눈, 콧물 나오는 그런, 그 자다가 침이나 흘리고 그런 인간의 존재라고 하면은 수행이 될거 아니오.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욕심이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진전이 없으니까 사리불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 수행자를 부처님이 전생을 안다고 열의 심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500생 동안 어떻게 보니까, 전생을 이제 보니까 지혜심으로, 불가사의 의실력으로 금세공업자였어. 금세공업자라는 건 아름다운 것만 금

제작하고 만들고 막 팔찌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귀걸이도 만들고 막 했을 거 아니오? 응? 근데 화려함을 좋아하는 것만 익히고 산 사람한테 부정관을 더럽고 막 그런 것만 해서 수행이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수행이 불편했어. 그래서 그 수행이 이제 될 수가 없어요. 부정관 가지고는. 맞지 아니 그 사람한테 맞춤형 수행법이 아니었어. 근데 저는 스님 어떻게 저는 뭘 해야 좋겠어요? 수행 방편이 많잖아요. 성교 방편이. 근데 저는 뭐 너는 이거 해라 저기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잘안 맞아요. 그건 당신이 수행해 보니까 잘 되는 거 하다 잘 되는 걸 전생에 한 것이 그거야. 절수행, 사경수행, 염불수행, 응? 많잖아요. 독경수행. 뭐 참선, 명상 등등. 예? 그랬을 때잘 되는 거, 집중된 거, 몰입되는 걸 해라. 그게 전생에 한 것이다. 지금 이 사리불존자와 그런 전생의 부처님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수행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부정관을 치우고 자마금, 자마금이라는 건금 중에서 최고의 좋은 금을 황금색 연꽃 자마금으로써 황금 연꽃을 만들었어. 황금색으로 연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너는 금 세공 업자니까 집중 수행해라. 그러니까 삼매를 관해 가지고 부정관할 때 마음은 다 바꿔져서 마음이 안정되어서 세 개의 사성정 삼매로 지혜 수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 그래서 근데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자마금 연꽃을 이제 만들어서 수행이 돼서 안정권이 지혜가 들어 제대로 공부가 되니까 그 자마금을 다시 시들게 해버렸어. 그 아름다운 그 금세공 어자 수행자한테 시들게 부처님의 신통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분이 깨달아요. 수행자가 아,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무상하다. 그렇게 아름답던 자마금으로 만든 황금 연꽃이 시들어 버리니 무상함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증득하죠. 근데 우리는 아름다움 보고 좋은 것을 수지하면은 변하지 말고 요대로 있어줘. 내 몸도 변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줘. 하고 집착하다가, 응? 하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재행무상을 모르고. 항상 했으면 좋겠는 거. 재행무상. 세상은 변하고 무상한데. 요대로 요 모양으로 있어줘. 잊어버리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돈이든 뭐든 도망가지 말고, 사기당한 요대로만 있어줘 하고, 근데 무상하게 흘러간다 이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도 중생의 업의 원인이나 업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수행지도를 했다. 참된 선지식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원자를 제대로 만나기도 힘들고 선지식 만나기도 아주 힘들어요. 좋은 절, 좋은 도량, 좋은 선지식 만나는 건 여러분이 복에 따라 만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택법각지라고 삼시일 조두품이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택법각지에는 공부할 때잘 되는 걸 골라서 택법, 선택해라. 진리의 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해라. 그래서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게 된다. 택법각지. 그래서 제가 택법각지라는 말씀으로써 내가 잘 되는 걸 해라. 그게 전생에 한 것이다. 해온 것이다. 전생에 해온 것이 잘 되는 것이니 그걸 해야 너는 깨달음의 구호의 구원의 갑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신도들한테. 아무따라니까에 생각할 수 없은 경이 나오는 말씀. 범부중생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노력해도 알수 없는 것네 가지. 부처님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어. 육안 가지고는. 불가사는 의실력도 헤아릴 수 없어. 선정에 든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어. 업과 업의 결과를 알수 없어. 무슨 업을 지었고 너는 그 업이 어떤 결과가 올 건지. 윤회를 해서 지옥아이 축생 인간수라 축생 여섯 군데 어디에 갈지 결과를 알 수가 없어. 일반인들은 부처님만이 알수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사색, 세상에 대한 사색이라는 건 세간에 부처님의 열의 10포에서 나오는.

세간에 세상의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다 아는 지혜. 세상에 대한 지혜는 범우중생은 아무리 알려해도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씀. 업은 숙명이 아니고 조건이다라는 말씀인데, 금생의 삶은 전생의 업 때문에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삼세 양중인과 전생에 지은 업이 이 생에, 금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 그런데 금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다 받고 그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 있고, 이 생에 지은 업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금생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 받을, 그다음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다. 부처님은 500생 동안 부처님 수업을 닦아 가지고 부처님이 되었듯이, 업이라는 건한 생에서 한 생에 받는 게 끝난 게 아니다. 그걸 삼세 양중인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생의 업 때문과 연기적 생멸 조건을 위해 일어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참 연기적 생멸, 연기적으로 서로 실체가 없이 일어났다, 멸했다는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윤회의 조건인데, 이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도된 행위와 여타 조건에 의한 것이다. 금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과 이 일은 전생에 아니면 이 생에 의도적으로 지은 행위, 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때는, 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크게 작용한다. 전생에서 금생으로 옮겨와 금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그 업이 결정적인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전생에서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받을 때 임명종시 죽을 무렵의 생각이 상당히 무거운 업이고, 그 종자는 다음 생에 아주 100% 가져가요. 그래서 임종 때 다다라 지은 업이, 임종시에 기억나는 업, 임종시에 생각한 업, 과거에 살았던 행동, 그것이 나쁜 행동이 제일 많이 난다고 그러죠.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걸.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그 업을 기억할 수 있다.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그 업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태어난다. 임종시의 마음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는 얘기는, 평생에 어떤 생을 살았냐, 선근 종자를 많이 심었냐, 악근 종자를 많이 심었냐에 따라서 임종시에 다 필름이 파노라마로 흘러 나온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으로 가서 태어난다. 불교, 업은 숙명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지니는데, 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명해요. 그건 정확합니다. 성냄이 많은 사람은 이생에 용모가 추해서 미인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짜증 많이 내고 성냄이 많은, 화를 많이 낸 사람은, 살생 많이 한 사람은 단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항상 저렇게 된다는 것은 100%가 아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래서 업은 숙명론이라는 얘기를 제목을 붙였고, 그래서 과업은 하나의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전생의 업보만 가지고 100%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들에 의해서 화합돼서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과보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소금덩이 말씀인데, 같은 악업을 지었어. 소금덩이에 나온 말씀, 초기불전에. 악업을 지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무거운 과보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과보를 받는지에 대한 부처님 말씀. 똑같은 업을 지었는데 누구는 무거운 과보, 누구는 가벼운 과보라는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이, 조그만 컵에 담긴 물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그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어.

조그만 선한 종자가 조금 있는데 소금이 많이 넣으면 물이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 하지만 강물에 소금 한 점을 집어넣으면 강물은 조금 더 짜지지 않아. 전율 많이 섞은 종자가 있으면 악근 종자 심어도 그게 힘을 못 써. 그래서 강물은 조금 더 짜지지 않아져. 만약에 이생에 보시도 하지 않고 계도 지키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사소한 악업으로도 다음 생에 악체에 갈수 있느니라. 그게 아까 질문이 소금덩이경. 같은 업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과보가 크고 어떤 사람은 과보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생에서 보시도 안 하고 계도 지키지 않고 수행도 안 하고 살았다면 사소한 악업으로도 저기 다음 생에 나쁜 곳에 지옥아이 축생에 갈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똑같은 노아내가 악을 지었더라도 보시도 많이 하고 존율도 많이 하고 자비심으로 계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했다면 악체에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을 지었더라도 꼭 같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중재 악업을 지었으면 남은 삶의 기간에 성군 종자를 많이 심자. 강물도 성군 종자를 심으면 소금의 짠맛과 같은 악업을 희석시켜. 강물이 많은 소금을 넣으면은 희석시켜 짜지 않아. 악근 종, 저게 나쁜 곳에 가지 않아. 그 악업의 과보가 약해진다라는 말씀. 자, 마지막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왜 똑같은 업을 지었는데 누구는 잘 사고, 쟤는 잘, 나는 못 사느냐는 얘기는, 성근, 저뿐, 같은 업을 지었더라도 성근종자 많이 싣고, 보시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소금을 물에 타서 적당히 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행복이 오고, 예? 그렇지 않고 좋은 일은 조금 하고 소금이 많으면 짜서 못 무는 업보가 온다. 그러니 누구는 같은 업을 졌는데 업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줄이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향상일로의 삶의 보탬이 되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990년대 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 라이프에서 1000년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1위에 올랐을까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먼저 발명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불조직지신체요절, 직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직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신라에서는요, 목판 인쇄술이 발달했습니다. 12세기 초, 이 서고에 보관하던 책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니까 이 13세기 초에 이르러서 새로운 인쇄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낱낱이로 독립된 금속 활자를 이용하는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활자를 갈아 끼워서 인쇄하는 방식은요, 인쇄 기술의 혁신을 가져왔고요. 1377년 7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금속 활자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1455년에 인쇄됐으니까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2001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직지, 이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직지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요, 바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입니다. 연유를 좀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기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이 직지를 정식으로 구매한 이후 이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직지는요, 이렇게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가 소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 변함이 없잖아요. 프랑스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게 프랑스인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인류 최고의 기록 유산, 직지신체요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난 아이는 빵긋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웃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걱정이 먼저 찾아오고 있나요? 하루는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되지만 어쩌면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일터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어려움도 대부분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즐겁고 결실 있는 하루는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얻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길이 열리고 인연이 열리면 기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국 사람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사람을 통해오고 배움도 사람을 통해오며 성장도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실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극락조는 짝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몸으로 춤을 춥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열고 자신을 내어놓으며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재물로도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최선하는 정성으로만 열립니다. 이해하려 하고 다가가려 하고 기다릴 줄 알 때 비로소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향기 없는 꽃은 아름다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멀어지고 이해하려 할수록 가까워집니다. 이기려는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고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은 사람과 연결됩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가견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곤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곤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3: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일어났어야 하는 인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연법이라는 것은, 연기법이라는 것은 운명론과 같은 거 아닐까요? 다르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런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일어날 뿐이라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명론,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그럼 운명론과 같은 거 아니냐, 불교도 그러면 그 운명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운명론 이러면 어떤 그 뭐 진리나 신이나 어떤 질서가, 우주적 질서 같은 것이 아예 딱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정해져 있어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예 불가능하다, 자유의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참회할 필요도 없고 또 열심히 애쓸 필요도 없고 또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보통 이제 운명론이라 그래요. 불교 부처님 당시에도 마칼리 고살라라고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운명론적인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건 그냥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이 마칼리 고살라는 840억 만년 이후인가가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나, 840만 겁이 지나면 누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해탈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해탈하는 거지, 딱 요 시간이 지나 해탈하지, 그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탈할 수 없고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외도다라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타파하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런 게 나온다래요. 모이라라고 해서 우주적인 할당량이 모든 존재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 우주적인 진리의 할당량, 그 법칙성,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일리아드라는 그 것에 보면 제우스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모이라를 어기면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헤라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든 뛰어들어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저 죽어가는 것도 운명이다, 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형편이 되는 거죠. 또 이슬람교에서도 까다르라는 게 있다래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신의 결정에 모든 것이 다 신이 결정하는 거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그렇게 했던 생각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그 신의 뜻대로 뭐 된다, 뭐 이렇게 믿게 된다면 그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운명론도 여러 가지 이제 층위들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것 들을 좀 부정하면서 그냥 정해진 것은 이미 정해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떠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뭐잘 살려고 하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안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 다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열심히 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따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운명론이 아닌 것이 불교는 이렇게 말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죠. 내가 자식이 위기에 처했으면 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마음을 내지 마라. 운명론이면 너가 마음을 낼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그냥 다 정해진 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마음을 내고 자유의지를 써서 마음을 내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마음을 내되 그 마음을 낸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말라는 거지. 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까지 내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함의 없이 모든 것을 한다 이래요. 결과는 인연에 내맡긴 채. 왜냐하면 운명론은 그냥 딱 결정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 인연법은 뭐냐 하면 정해져 있다기보단 과거의 인연에 따라서 지금에 일어날 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운명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어떤 조건에 따라 지금 어떤 게 벌어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이 드러날 때 과거의 인연이란 조건에 따라서 지금 괴로운 일이 벌어질 때, 지금 그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건 인연 따라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벌어질 때, 내가 어떤 새로운 조건을 가지냐에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것 자체도 또 다르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연기법은 인연 따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악업이 많아서 악업에 대한 과보를 지금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어차피 다 끝난 일이구나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끝났다고 해서 이게 진짜 끝난 걸까? 나쁘다고 해석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쁜 걸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힘이 되고 배움과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오히려 더 다른 긍정적인 방면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눈앞에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조건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냐라는 자유의지, 그 조건에 따라. 즉, 과거의 어떤 인연이 지금 과보로서 벌어질 때,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금을 바꿈으로써 지금과 이후의 삶을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연기법이라는 게 인과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선에서 말하는 이 법, 진리, 불성, 불이법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한마음 주인공 뭐 불성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비인비과다 이러잖아요. 인과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비인비과. 그러니까 깨달음은 인과가 아니에요. 비인비과.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하면 어떤 조건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살 때는 그렇게 인연 따라 결과가 펼쳐지니까 끊임없이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조건을 새롭게 바꾸면 다음에 결과는 또 달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모양의 세계의 법칙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이나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방편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근본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방편으로는 모양의 세계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스님, 불교에서 인연 따라 펼쳐진다고 하면 운명론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지금 또 새로운 조건을 주고, 또 지금 내가 마음을 바꾸고, 지금 내가 어떻게 그 괴로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이 괴로움을 통해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운명론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굴하지 말고, 지금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층위가 연기법을, 인과법을 방편으로 이 모양의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법문으로 설할 수 있는 기초 방편의 가르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질문했으니까 모양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운명론과는 다르죠. 운명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했을 땐, 아,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분별의식을 가지고 좀더 긍정적으로 써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방편으로 설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만을 불교라고 생각하면, 이것만을, 이 방편만을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교는 자유의지가 있는 종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종교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업도 짓고, 복도 짓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는 종교다. 요렇게 믿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불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종교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또 스님들이 하는 법문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불교는 이 막갈리 고살라 같은 외도들이 말한 운명론을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내세운 분이 부처님인데, 스님은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스님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무위법이라고 하면서 애쓸 것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방편의 층위에서 한 단계 넘어서는 지혜의 층위로 답을 한 거예요. 방편으로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는 방편으로 얘기를 해서, 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아, 나에게 그런 힘이 있구나.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중생이 깨달아 부처도 될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에서 말하는 1구, 2구, 3구 법문 있잖아요. 1구 법문과 비슷해요. 좋은 걸 주는 법문이에요. 운명론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밝은 업을 짓고, 복을 짓고, 계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실천해서 살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 삶이 더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걸 선물해 주는 거예요. 1구 법문에서. 근데 1구 법문으로 그렇게 주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이제 이 1구 법문만 아는 사람, 방편 법문만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겠어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 신도님들 사이에 이제 계급이 나뉘어요. 열심히 수행한 사람과 수행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 절에 오래 다닌 사람, 오래 안 다닌 사람. 불교는 차별이 없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불교 이렇게 신도님들 사이에 계급이 나뉜단 말이죠. 물론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불교의 근본은 불이법이잖아요. 분별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상을 깨는 게 불교잖아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아상을 깨는 거잖아요. 근데 이 1단계의 가르침, 방편의 가르침에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삶을 더 밝은 인생으로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내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라는 게 아상과 에고가 살아서 내가 수행하는 공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이 방편불교를 배워요. 그래서 불교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세요. 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계율 지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1단계 수행이란 말이에요.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서만 멈추면 이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즉 선에서 말하는 일구법문 좋은 걸 주어요. 열심히 하라고 수행 방법, 공부 방법을 주었다가 불교 교리도 주고 다 주었다가 입구에서 그걸 다시 뺏어줘야 바른 스승이고 바른 가르침이고 우리가 한 단계 넘어서는 지혜로 접근할 수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내가 노력하잖아요. 그 나를 뺏어버려요. 아상을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에 오면 스님 제가 절에 다녔더니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더 편안해지고요. 사는 게좀 편안해졌어요. 힘든 것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괴로움도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사는 게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화도 안 내요. 그러면서 기뻐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수행을 했더니 수행이 잘 되는 내가 돼가지고 수행 안 되는 내가 수행 잘 되는 나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걸 수행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불자들이. 그것도 수행인데 그건 아직 방편에 1단계 수행밖에 안 돼요. 일구법문의 공부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부가 잘 돼가지고 불교를 공부했더니 참 좋네요. 좋은 일인데 그게 전부가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나가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공부가 잘 돼요. 수행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영혼이 편안하지 않아요. 영혼이 괴롭지 않지 않거든요. 또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곧장 이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님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큰 괴로움이 오니까 힘을 못 쓰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또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요.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그러면서 싸워 이기려고 해요. 그 경계를 수행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반복을 한들 수행하는 나, 공부하는 나라는 아상이 더 강해질 뿐이에요. 근데 공부가 좀더된 사람은 어떠겠어요? 생활이 좋아진 거, 삶이 좋아진 거, 내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좀 편안해진 거, 그걸 수행으로 삼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는 걸 수행으로 삼아요. 내가 있으니까 괴롭다 즐겁다가 있고, 괴로운 내가 즐거운 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괴로운 나, 즐거운 나, 그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싹, 내가 사라지면 괴롭다 즐겁다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아상을 깨는 공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노력도 깨뜨리고, 나도 깨뜨리고, 다 빼앗아 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일어날 것은 일어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어날 건 일어나지만 너가 지금 또 어떤 마음을 쓰냐에 따라 삶을 바꿀 수 있어 해서 바꾸도록 해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거기서 내가 삶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아상, 에고, 아집 그것조차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머무는 법 없이 무엇이든 하는데 거기 나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최선을 다해 바꾸려고 노력해가지고 1단계에서는 노력해서 수행을 통해 노력한 게 되면 잘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2단계 공부가 되면 어떠겠어요? 내가 사라지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 조작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결과를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니까 이게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다 해요. 근데 결과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또 내가 노력한다는 생각이 사라진 채로. 그러니까 여기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인연따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저절로 흘러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의 또 인연의 내막김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것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보세요. 1구 법문, 2구 법문을 했어요. 그 3구 법문이 있단 말이에요. 3구 법문은 따로 법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2구 법문처럼 내가 여태까지 하던 유의 조작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자아, 나라는 의식, 이것을 싹 뺏고 나면 저절로 탁 내려놓아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나 아님. 무아,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라는 게 입구법문인데, 입구법문에서 깨닫는데,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사라진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성이 드러난다는 거를 얘기를 할수 있어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보임이라는 수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드디어, 자기 스스로에게서 삼구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랄까, 최상의 단계인 불이법의, 온전한 법문이 이제 온전히 이렇구나 저렇구나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불이법이 돼버리는 그런 전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현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 이걸 인연이니까 받아들이자? 아니면 내가 바꾸자? 이것도 아니고, 이 단계로, 아, 내가 저절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도 없으니까? 탁, 내려놓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현실이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실 그대로가 진실이에요. 현실 그대로가 불이법이에요. 괴로운 것, 즐거운 것이 둘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이법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건 이해가 좀안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1구, 2구와는 다르게 이 3구에서는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조차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연따라 그냥. 인연따라 저절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근데 저절로 할건다 해요. 할건다 하고 하지 않을 건 하지 않고. 그런데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이 삶 전체가 통으로 자기고, 다시 말하면, 좋고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있음 하나가 늘 여여부동하게 있는 거예요. 삶이 통으로 언제나 여여부동한 하나의 진실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 법회를 할 때도 일어날 것은 인연따라 일어납니다. 과도하게 집착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이 말만 듣고 아, 운명론이네.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의지로 열심히 살아야 되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머물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20대 때막 불교 공부하다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나요. 불교하니까, 불교는 자유의지를 중요시하는 종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중요한 게 자유의지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돼. 너가 참여해야 되고, 너가 노력해야 되고, 너가 있어서 삶을 바꿔야 돼. 너가 노력하면 부처도 될수 있어. 그게 불교 핵심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 그 방편으로 한 소리지. 불교가 왜 자유의지의 종교야? 자유의지라는 것도 없어 내지는. 자유의지를 누가 부릴 건데? 누구의 자유의지야? 무한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불교가 틀린 건가? 이런 헷갈림 있잖아요. 불교는 언제나 이래요. 방편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들한테 질문할 때 대부분의 질문이 여기서 헷갈린 질문이에요.
불교는 이런 거라고 배웠는데.

방편으로 배웠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이 교리에선 이렇다고 했다가 저 교리에선 또 저렇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사상에서도 그러죠. 세속죄와 승의죄, 불교의 진리에는 세속죄, 세속 사람들이,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모양의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답변이 있어요. 방편의 답이 있고, 근본법, 이 진리에서 입각해서 하는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것이 운명론과 다르죠. 운명론은 뭐할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연기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요. 그러나 집착 없이, 하되 함의 없이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층위에서 그 깊이가 다를 뿐 전부 다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 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머무는 바가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있다가 나중에 가면 자유의지라는 생각도 없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다는 생각도 없어지는 것뿐이지. 이렇게 공부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이 연기법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도 조금씩 이제 다른 안목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던 지황비구의 이야기를 좀더 보겠습니다. 선정이 무엇인지를 현책이 지황비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선정은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며, 선정은 뭐가 선정이라 그랬어요? 이 자기의 근본, 자기의 본성. 이건 언제나 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늘 있는 성성적적한 자기의 이 본성, 이게 선정이에요. 이거는 왜 선정일까요? 늘 고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듯이 늘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근데 왜 묘하다고 했느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묘하다는 표현을 써요. 이건 그냥 깨달아야만 알리일 뿐, 달리할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체와 용이 여여하며, 이 본체, 이 본체를 깨닫는 거, 이걸 본체라고 돼요. 자기 불성을. 이 본체에서 모든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쓰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길을 걷고,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게이 마음을 써서 좋으니 나쁘니 성공했니 실패했니 부자니 가난하니 행복하니 불행하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조작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모양, 그걸 상이라 그래. 상, 체, 상, 용 이러잖아요. 이 본체 위에서, 본체라는 바다 위에서 파도라는 상, 모양이 일어나고요. 파도가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막 움직이는 활동, 그걸 용이라고 해요. 쓸 용자를 써서 이 상을 빼고 그냥 체와 용 이렇게만 설명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분별을 쓰니까 분별 망상을 써서 잘 살아야 돼, 못 살아야 돼, 못 살면 안 돼,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모양 따라다니면서 울고 웃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래 선정을 깨닫게 된다면, 본래 선정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 현책이, 지황비구가 지금까지 닦았던 선정은 뭐였냐면,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특정한 수행을 하면 고요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고요하구나 하고 알다가, 선정에서 나오면 또 시끄러운 거예요. 이걸 선정이라고 알고 이 고요한 선정을 닦았단 말이에요, 지황비구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듯이 체화용이 여여한 게 진짜 선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쓰든, 움직이는 걸 쓰든, 말을 하는 걸 쓰든, 성공 쓰든, 실패를 쓰든, 어떤 작용을 하든, 삶의 모든 모습에서, 모든 상과 용에서, 전부 다 언제나 늘 여여한 본체 자리에서 상과 용을 쓰고 있다. 체상용이 다르지 않다. 여여부동한 둘이 아닌 하나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말을 할 때도 선정이다. 너는 참선해서
참선 상태가 돼야지만 선정이라고 생각했지? 그거 아니야.

선정이야. 말을 할 때도 선정이고, 길을 걸을 때도 선정이고, 화가 날 때도 선정이고. 실제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요. 이제 자기 성품을 막 내가 일별을 한것 같다. 한 3년 전에, 2년 전에 일별을 했습니다. 자기 성품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품을 보고 보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물어보면. 아, 뭔가 이 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점점 확고한 것 같고, 정말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가고, 정말 아, 이것뿐이구나라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자꾸 휘둘려요. 그래서 뭐에 휘둘려요? 이러면 뭔가 좋은 거 보면 욕심도 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화도 나고, 상황 따라 경계 따라서 내가 자꾸 휘둘린다는 거예요.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은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안 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아직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려면 학원 좋은 데 보내주세요 하면 아, 보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좀더 좋은 집에 가 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게 탐심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비정상인 거 아니에요? 공부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진짜 선은 고요해야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탐심, 탄심치, 삼독에 아예 없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리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탐진치가 소멸이 안된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기를 추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탐진치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걸 향해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노력 이루어질까요? 죽기 전에? 하다못해 부처님도 제자들이 잘못하면 호통을 치고 혼을 냈단 말이에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감정이 하나도 없는 분일까요? 언제나 여여부동에서? 사리불과 목건년이 먼저 죽었을 때, 이 절에 스님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 절이 텅빈것 같다. 내 상수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년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오해할까봐 부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텅빈것 같고 외롭구나. 외로운데 외로운 바가 없고, 텅 빈데 텅빈 것이 없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즉,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그런 마음, 느낌, 분별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데 분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누가 나를 막 괴롭히거나 누가 우리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괴롭히지 못하게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호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비로우니까 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이용당해주는 그게 자비심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똑부러져 얘기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얘기도 하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할수 있죠. 그러나 그 화에 얽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즉 번뇌 생각이 없는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데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분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이 근본 본체 자리에서 분별심이 일어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바다 위의 파도는 파도만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언제나 파도가 언제나 바다라는 그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파도를 쳐도 바다고 파도를 안 쳐도 바다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여부동한 것이고 진짜 선정이죠. 그래서 이 현책 스님은 지황비구에게 이 진정한 선정을 말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선정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마음을 쓰더라도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 왜 마음을 못 쓰냐. 무슨 마음도 다쓸수 있다. 그러나 이 본체 자리에서 이 체의 자리에서 용이 쓰여지면 이 본체 자리에서 이 마음 자리에서 화도 내고 이 자리에서 일도 하고 이 자리에서 대화도 하고 모든 걸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선정은 이렇게 체와 용이 여여하고 한결같은 이게 진짜 선정이다. 또 오온이 본래 공하고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자기 내가 선정에 들어가고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계속 오원이라는 나,

내가 자꾸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원이 본래 공에서 선정에 들어오고 나갈 자기가 없어요.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내가 있을 때는, 오원이 난줄알 때는, 몸과 마음이 난줄알 때는, 내가 노력해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르게 깨달으면 오원 개공 도일체 고액을 깨달아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정이에요. 오원이 공한 걸 깨닫는 게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면 그 오원이 뭔 짓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 공한데, 공한 가운데 일어났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육진이 있지도 않으며, 바깥 티끌 경계에 따라서 막 끌려다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근데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없어요. 바깥 경계가 있는데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육진이 있는데 육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근데 육진이 분명히 있는데 육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들어갔다, 선정에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것도 산란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일구법문, 방편법문만 아는 사람은 선정은 고요한 거야 이렇게 알아요. 선정은 고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최신 무슨 노래가 있어요. 뭐 무슨 최신 힙합 노래에 맞춰서 춤을 둥실둥실 춤을 추고 있는 동안도 선정이에요. 진짜 선정이면.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옛날 비유로 육조 스님은 전쟁터에서 전쟁이 나는 그 도떼기 시장 같은 그막 절체절명의 순간에조차, 그래서 적군을 향해 칼을 들고 쫓아가는 순간에조차 선정이 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때도 선정이라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나이트클럽에 춤추고 있을 때도 선정이란 말이에요. 특정한 게 선정이 아니거든요. 산란한 가운데 산란함이 없을 때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바른 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게으려서 하지 말라는 건다 해야 된다 그래요. 악마의 소굴도 들어가서 같이 도둑질도 해야 되고, 사생한 사람과 함께 뭐도 해야 되고, 뭐, 그, 뭐예요, 저, 저, 이제 몸을 파는 여인 집에 가서 같이 뭐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 얘기를 언뜻 보면, 뭐지? 불교가 이렇게 타락한 종교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유마경은 불이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법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 유마경을 만나면 오해를 할수 있어요. 근데 불이법문을 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이 따로 있고 깨끗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쁜 놈이 따로 있고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참된 불이법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으니 어디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현책은 지금까지, 지황비구는 지금까지 어디 머물렀어요? 선정에 머물러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가는 게 있고, 선정에 머무르고 선정 아닌 거는 없앨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어디에도 머무르는 게 없어요. 머무름을 떠난 것이 선의 고요함이다. 어디도 머무르지 않는, 그게 진짜 고요함이에요. 고요한데 틀어 앉아가지고 머무르는 게 그게 선정이 아니란 말이죠. 선의 본성은 생겨남이 없으니 생겨남을 떠난 것이 선의 생각이다. 생멸, 생멸, 생멸, 생멸하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생겨난 것을 좋으면 쫓아가서 집착하고 싫으면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고 또 생겨난 모든 것들을 싹 없애가지고 조용히 만들면 그때 선정이 되는 것 같고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에요. 생겨났는데 생겨난 게 없고, 사라졌는데 사라짐도 없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 그게 진정한 선정이에요. 마음은 허공과 같지만 또한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텅 비어서 뭐라고 붙잡을 게 없어요. 허공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이 허공은 또 생각을 허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허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허공과 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불성은 허공과 같구나 해서 허공을 머리로 딱 쥐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이게 불성이야 이렇게 붙잡아요. 허공의 모양을 그림 그려서 불성으로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허공

0: 같기는 하지만 허공이라는 헤아림도 없다. 허공이라고 헤아려 버리면 그건 벌써 마음이 아니다. 허공성이 부처예요. 이러고 자꾸 허공성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불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도 없는. 근데 네가 깨달은 불성이 뭐야? 이러면 허공성이고요. 이렇게 텅 빈데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한참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허공이라고 헤아려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닌지. 그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뭘 하나를 번쩍 들어도 불성이고 이렇게도 불성인데 그럼 뭐하러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애를 쓰느냐 말이죠. 그걸 드러내고자 한다면 마음 진실로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현책 스님이 지황에게 바른 선정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육조 스님을 찾아 뵈었어요. 그리고 조사 스님, 육조 스님께 이 지황 비구가 가서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스님이 먼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먼저 물었어요. 스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황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연을 말한 거예요. 기차저차에서 제가 선정을 닦았고 현책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현책이 말한 바와 같다. 현책이 지금까지 육조 스님이 말한 선정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요 이제 개송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개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전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0: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0: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름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나상도
6: 남궁진의
5: 그럼 열전 소나시대에 살고 계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네. 저희가 만나볼 텐데
7: 너무 모습이 단아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5: 우리 소나 씨가 짧게 네. 선물로 라이브로 짧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8: 네, 불러볼까요?
5: 예.
8: 타네 타네 내 가슴이 비둘기 조 키 미음 디귿 시옷이 뭐죠?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비둘기 개인기 한번 하고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5: 네.
8: 아 제가 다짐을 했어요. 두 번 네. 다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것은 단 하나.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 꿈을 위해 다문화 축제를 열고 이웃과 밥상을 나누며 낯선 타향살이하는 이들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묵묵히 힘쓰고 있는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은 길상사. 저마다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법당으로 들어오는 한 가족. 100일이 갓 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온 스리랑카 신도인데요. 신도가 갓난아기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내가 태어나서 3개월 지났어요. 아기하고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한국에는 이거 100일 잔치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3개월 지나면 기도 받아야 합니다.
0: 스리랑카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한 번,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면 또 한 번 스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삼가며 지내다가 100일이 지나면 비로소 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아기가 세상과 첫 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이를 그 데리고 절에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하게 그 스리랑카 가사를 입고 이 아이한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개 경을 외웠는데 이제 빨리로 하면 망갈라 숫다. 이 망갈라 숫다라는 것은 길상경이에요. 우리 절도 길상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타나 숫다, 그러니까 법의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르니의 메타 숫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예경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경들입니다.
0: 한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신도들이 고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곁에서 함께하는데요. 이날만큼은 고향에서 입던 가사를 걸치고 기도하며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스님. 곧바로 향한 곳은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교육실인데요. 이곳은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취업과 비자,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곳이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앞에 배운 것도 어려운 거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57번 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방송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면 저는잖아요.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친구들 함께 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라가 딱 맞는 거잖아요.
0: 1년째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명선 스님.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토픽 시험 그리고 사회통합 시험을 이제 합격해야만 비자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정착 연주권이나 국적 취득할 때도 이 시험을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수업도 진행하고 물론 저도 이 시험을 필요하니까 저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0: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를 곁들여 수업한다는데요.
1: 오늘은 금말 읽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금말 읽기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0: 말에 끝나는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의
1: 시작.
0: 시작되는 단어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1: 일기. 일기.
2: 전전이 저기 일기 먼저 그다음에 있다. 일기 뭐 비.
1: 기억.
2: 억지로요? 저 시작 안 들어요?
3: 로또.
0: 제발 달라 달라 달라
1: 제
0: 형제 할 때 맞아요?
1: 예.
0: 예예예. 예예. 제발. 그럼 우리가 많이 우리가 많이 써야 이제 머릿속에 외워지는데 많이 써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4: 한국어를 즐겁게 배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0: 여기까지 합시다.
4: 딱딱한 공부 대신 웃음이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2: 네,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입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열심히 그 공부했고 이제는 스님 조지 스님 됐고 근데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도 배우기는 좀 많이 배웠습니다.
5: 연순 스님이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대학교에서 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 주고 뭐 피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알려 주고 제가 한국말을 잘못한 거 있으면 연순 스님이 제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한국 목님만 이사를
0: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험 보는 사람들만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시험.
1: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0: 네, 그분들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1: 시험이야? 다음 주 시험 뭐야?
0: 그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직접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 있으면 3번이면 계속 3번 찍으면 돼요. 뭐 하나라도 걸려요.
4: 시험 문제 찍는 법까지 한국화가 된 명선 스님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명선 씨. 이 시험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학생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번에는 오랜 인연을 찾아뵈러 가는 명선 스님.
0: 제가 97년에 출가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스승님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 스승님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아버지 같은 그런 스승님입니다.
4: 스님이 찾아간 분은 바로 명선 스님의 은사이신 도제 스님입니다. 명선 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길상사 주지라는 자리를 권해주신 분이기도 하다는데요. 늘 따뜻한 가르침으로 곁을 지켜주는 스승님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6: 어떻게 잘 사시는 거예요?
0: 예, 스님.
6: 차 한 잔이요.
4: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두 스님은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는데요.
0: 스리랑카에서 2011년에 이제 우리 은사 스님이 거기서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저한테 진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6: 우리가 부처님이 세 가지 인연을 받기 어렵다 그래요. 부처님의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행복의 길로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닦는 이 진리 만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명선 스님하고 2011년도에 만난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인연이 아니지 사실은.
4: 1997년

0: 12살의 나이에 스리랑카에서 라훌라라는 법명으로 첫 출가를 한 명선 스님. 그리고 14년 뒤 스리랑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도제 스님을 처음 만났다는데요.
1: 명선 스님은 뭐 이제 스리랑카에 2011년도에 해외 의료 봉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어 통역하는 시험을 찾고 있었는데 스님이 한국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예, 스님 제가 스리랑카 대학에 한국어과 나와서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품도 좋고 통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 봉사에 통역을 잘하고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주민이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을 보고 스님을 한국 스님으로 이렇게 해서 송광사에 추가시켰습니다.
0: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 불교를 향한 뜻을 품었던 명선 스님. 그 마음과 가능성을 알아본 도제 스님은 명선 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2: 그 외국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 일도 있고 그다음에 기산사도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면서 그 어떻게 하면 제가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조언을 좀 묻고 싶습니다, 스님.
1: 뭐 수행자는 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그 원력과 늘 보리심, 보살 행위를 잘 한다는 이런 기본의 수행자의 바탕이 좀 가지고 있어야 일하는데 편해요. 잘하려고 하면 또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내가 그들 위해서 손발이 돼서 관세음보살이 돼서 돕겠다는 그런 자비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낯선 타국에서 만난 스승 명선 스님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데요.
1: 문화가 틀리고 또 언어가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인연 이런 것들이 또 육해 강식에 가장 어렵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리랑카만 돕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돕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고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잘 수행자로서 원력을 가지고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0: 스승의 따뜻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스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오후 길상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3: 안녕하십니까. 다 오셨습니까?
4: 네.
3: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4: 마음부터 해야죠.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갑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관상구 자율 방재단 멤버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을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0: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명선 스님.
3: 이쪽으로 우리 청소하러 갈까요?
5: 예, 감사합니다.
6: 가시죠.
0: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도 외국인 출신 스님과 함께 청소하는 일이 어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7: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고 또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 적응도 잘하시고 또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저희도 흐뭇합니다.
8: 그냥 따뜻한 사람이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우리 그 국내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

0: 보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1: 지금은 누구보다 손발이 척척 맞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2: 아이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 진짜 기억을 많이 시켜야 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리는 분들이.
1: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 그래도 스님은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보태는데요. 불교에서 자비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과 함께하려는 마음이죠. 명선 스님에게 봉사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인데요. 스님의 이런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서로 돕고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 어느새 청소가 끝나고 가득 찬 봉투만큼 마을은 한결 깨끗해졌는데요. 비워낸 자리에는 함께한 마음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길상사에도 밤이 찾아왔는데요. 신도들을 위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명선 스님. 그런데 스님 손에 들린 재료가 조금 낯선데요. 스님, 이게 무엇인가요?
2: 이거 렌틸콩인데 스리랑카 이름은 바리뿌. 스리랑카 바리뿌 호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신도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해드리려고 준비합니다.
1: 오늘 신도들에게 선보일 메뉴는 익숙한 한국 음식이 아닌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음식이라는데요. 그 메뉴는 강황가루와 코코넛 밀크 그리고 렌틸콩 등을 넣은 카레랍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식문화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2: 예, 스리랑카에서 오심체라고 예, 한국에서 쓰는 그런 오심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심체 그 재료에서 안 쓰니까 이게 파 종류가 그 팩을 쓰니까 조금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메뉴인데요.
2: 소금 이제 그렇습니다.
1: 마지막으로 깜빡했던 소금 한 스푼까지 더하면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맛을 담은 렌틸콩 카레가 완성됩니다. 처음 마주하는 스리랑카 음식에 신도들의 기대도 커지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낯선 향신료가 풍부하게 들어간 스리랑카 음식.
2: 한번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맛이 어떻는지.
4: 네, 알겠습니다.
2: 맛있게 드십시오.
1: 하지만 신도들의 숟가락질은 쉽게 멈추지 않는데요. 입맛에 잘 맞는 듯한 모양입니다.
5: 과거의 경험 속에 여행을 했을 때 그 동남아시아의 그 강한 향신료라든가 그런 향신료를 생각하고 약간 거부감으로 시작했는데 스님도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시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한국 취향에 맞게 많이 동화가 되셨다 생각하시면서 스리랑카 음식이 이 정도라면 한국과 스리랑카 음식이 많이 동질화됐고 먹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뭐 맛있었습니다.
6: 스리랑카 음식은 제 입에 좀 맞지 않을 거라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걸 보고 그 강황에 진한 것이 아니라 좀 적당하면서 제가 먹기로는 참 좋았습니다.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1: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고향의 음식을 준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를 나누며

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명선스님이 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녁 예불 시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님은 정성껏 예불을 올립니다. 이 예불에는 스님이 오랫동안 품어온

0: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도 다양한 문화 있기 때문에 종교, 문화 이 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과 한국 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 길상사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열린 도량입니다. 이곳에서 명선스님은 종교와 국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팀을 보시는데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고.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4: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5: 와, 너무 맛있습니다.
6: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4: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5: 맞습니다.
4: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동양이 네, 뭔지 모른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3: 그러면 안 돼요.
2: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4: 아우 잘 쓰신다.
5: 셰프인데요.
4: 아우
1: 오 전문가 스킬 나오네.
2: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명장 스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비구 스님이세요.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그대로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7: 두티도 풍성하게.
0: 스팟을 예. 예. 듬뿍. 예.
7: 지금은 이제 묵두부전.
0: 앞뒤로 해주면 되는 예. 거죠? 묵을 전으로 부쳐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롭습니다. 예. 예.
7: 무미의 맛이라고 황혜수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6: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7: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에 큰 힘이 됩니다.

0: 이 자리는 네. 스님이 그 저 유튜브 찍는 자리예요.
1: BJ 정문 스님.
0: 그렇습니다.
1: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또 막 모자 안경도 엄청 귀여운 네. 거 쓰시고 네. 그런 컨셉은 누가 정한 거예요?
0: 당연히 아, 제가 하죠.
1: 아, 네. 정문 스님이랑 지금 방송을 촬영해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죄송스럽지만.
0: 예. 치나물 술 완자탕을 할 건데요.
1: 완자탕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예.
2: 치나물이 가지고 있는 양리장 중에서 이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1: 두부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으깨 놓은 상태인 거죠?
0: 예.
1: 소금 한 꼬집 넣고
0: 찹쌀가루를 좀 넣을 것이거든요.
1: 네.
0: 후춧가루도 넣어서 예. 오늘 제목이? 지금 하는 요리 제목이?
1: 완자탕
0: 치나물 쑥 아, 완자탕
1: 치나물 쑥 예. 완자탕 죄송합니다
0: 예. 예. 지금 네. 스님이 하고 있는 요리 제목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1: 네, 네, 네.
0: 완자를 만들어야지 찹쌀가루 넣으라고 하니까 왕창 넣어가지고 옹시 만들어 보면 씹어야 돼요
1: 맞습니다.
0: 스님이 오늘 요거 그 바르는 그 요리는 입에 완자가 딱 들어가면 치와 쑥이 지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게 입에 번지면서 탁 퍼지면서 향이... 봄 내음을 마음껏 줄기라 이건... 이런 컨셉이에요. 지금 이건... 이 요리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전복가루.
1: 전복가루 넣고.
0: 전복가루에다 공구리 갈 것이거든요.
1: 네네네. 이제.
0: 예. 같이 이제 완자를. 예.
1: 아, 그 안에다가
0: 김유 셰프가 나오고
1: 네네.
0: 마음 이신전심으로 통하면
1: 네.
0: 완자 사이즈가 비스무리하게 나올
1: 아,
0: 것이고
1: 네.
0: 서로 각각 포처를 해버리면 사이즈가 틀릴 아, 것이고
1: 잠시만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재볼까요?
0: 아니 그냥 해 그냥
1: 선생님 이거 같이 했는데
0: 네, 네.
1: 아, 제가 약간 좀 큰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자연에서 완자를 만들고 있으니 참 기분이 예. 좋습니다.
0: 예.

0: 아까 이게 채소 물레콘 남은 거잖아요.
1: 네네네.
0: 이 고명으로 써야 돼요.
1: 아, 고명으로. 스님 그 BJ 정문 유튜브 보니까
0: 예.
1: 자식이 있으시다고 자녀가 한 네 분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0: 아니 네 분이 아니고
1: 네 분
0: 일곱 놈
1: 네, 네.
2: 대빵 왔다 아빠 왔다
1: 그럼 스님 네. 딱 보면은 다 얼굴이 다른가요? 네? 다 알아보세요?
0: 다 알아보지
2: 더담이 누리 나래 얼치
1: 강아지들이랑 이렇게 밥도 주시고
0: 네.
1: 같이 하는 모습이 너무
0: 미역에다가 다 시켜
1: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0: 자 이제 넣고
1: 와.
0: 포글포글 올라오죠, 이제.
1: 네네. 네. 와, 장을, 간장을 넣으니까, 그 양식에 이제 콘소메라고 있거든요.
0: 네.
1: 고기 이제 맑은 육수인데, 그거랑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전분기가 올라와서 그런지 국물이 농도가 짙어지게 나오네요. 네. 와, 그냥 두부 무칠 때는 다 깨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깨지네요.
0: 아니 전복가루 해가지고 공골육이 해서 했기 때문에
1: 와 표고 향이 엄청 좋습니다.
0: 네.
1: 고명으로
0: 네. 신화벌 쑥 안자탕 완성됐습니다.

0: 소화 흡수율이 뛰어난 두부, 쑥, 취나물로 빚은 취나물 쑥 완자탕은 완자 중심의 고소한 잣 두 세알을 숨겨놓은 디테일이 돋보였고 단백질과 비타민의 밸런스가 완벽한 이 한 그릇을 보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섬세한 배려가 가장 자비로운 치유의 레시피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1: 선생님 마지막 네. 만들어주실 공양 음식은 어떤 거죠?
2: 음나물 일전병 무침. 아.

0: 반죽의 농도는 어떻게 맞추세요?
1: 아무래도 밀접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묽으면 안 되죠.
0: 네네. 어느 정도 있게.
1: 걸러주시라고.
2: 네.
0: 스님, 그 고문안이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다.
1: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0: 네네.
1: 다만 이제 배고팠던 시절,
0: 네네.
1: 사후 경제가 어려웠던
0: 네네.
1: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어린 마음에도 야, 참 건방하다. 그 낭비가 없이.
0: 네.
1: 낭비가 없다는 것은 그 식재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서 금방 알 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계곡물에서 배추를 다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추 한쪽 아래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0: 네.
1: 노수님이 그걸 쫓아서 계곡물 빠르잖아요, 이렇게.
0: 네네.
1: 끝까지 가지고 그걸 집어갔다는 게 이게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레시피가 됐든지.

0: 아, 아까 이 칼집을 안 넣고 넣어버렸구나.
1: 아, 열 십자로 칼집을 낼까요?
0: 예. 어차피 이거 찢어야 되거든요.
1: 찢어서. 아, 그래야지 이제 붙여지니까요.
0: 그래서 이제.
1: 붙이자.
0: 넣고. 그리고 식초 넣습니다. 식초.
1: 식초. 아까 양념장에 두릅은
0: 이렇게 따로 조금씩 양념을 네네. 조금씩 이렇게 따로 떼어서 하거든요. 왕창 넣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네. 간을 골고루 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완성이 될지 나 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전병에다 그냥 두릅 올려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예, 예. 아 그걸 또 와 양념장을 밀전병에다도 묻히시고 두릅에다도 묻히시고 아 그 위에다가
0: 그 통깨를 좀 위에다 좀 처리 좀 해주실래요? 저 이제 밀전병이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두릅이 이제 또 두릅이 여기 올라와서 예, 이렇게 싸먹는 개념으로 두릅 밀전병 완성됐습니다.

0: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엄나무순을 살짝 데쳐내어 특유의 쌉싸름한 향과 아삭한 식감을 가두는 타이밍은 채소의 본질을 극대화하는 섬세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짧게 숙성시켜 감칠맛을 깊게 살려주는 청장으로 무쳐낸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을 통해 인공 조미료가 아닌 시간을 양념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1: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기에 큰 힘이 됩니다. 공양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도읍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봤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예.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이 머문 이 예. 장소에서 예. 이렇게 스님이 직접 해주신 예.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예. 너무 좋고요. 예. 느티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예. 와, 느티나무 이파리가 사이사이 블루.

0: 와,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엄청난 에너지 보충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느티나무의 향이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별로 안 났었는데 한번 수분으로 증기로 익히니까 또 향이 살아나네요.
1: 네, 예, 예. 역시 우리 현 그린푸드의 김영식 셰프다운 멘트였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예,
1: 그 다음에는 이제
0: 묵두부전. 아, 와, 이거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집간장으로 양념을 해서 간 밸런스도 굉장히 맞고 요 세 가지의 맛이 조금 조금씩 다르면서 그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1: 저는 이제 황희도 교수님 만난 게 꽤 돼요. 근데 그분이 왜 무미의 맛이라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그 무게

0: 아, 맛있네. 이야, 야, 이 국물이 그냥 그.
1: 와, 이 국물이 맑으면서도 이 농도가 잡혀 있으니까 네, 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아, 치나물이랑 쑥 향이 굉장하네요.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0: 근데 이걸다가 아까 찢어서 넣는가 안 찢어서 넣는가 그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니 이 완자를
1: 찐 게 안 찢었어요.
0: 야 그걸 한 단계 근데 띄워버렸네.
1: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찐다고 하셨는데 같이 넣고 끓이셨거든요.
0: 아이고 우리 BTN 죄송합니다. 약간 떨어지네 식감이 확실히
1: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수분이 좀 더 침투가 돼서 찌는 것보다는 조금 쫀득함이 좀 덜한 거 맞죠?
0: 안 퍼진 것만 천만 다행이네. 원래 다 퍼져버리는데 야, 그나저나 맛있다. 네. 아 완자는 좀 맛있네.
1: 마지막 엄나무순 밀 전병 무침
0: 네, 예, 예. 드셔보시죠.
1: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진짜 맛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엄나무 순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맛있네요. 이게 바로 저기서 바로 따가지고 데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훨씬 더 이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선생님. 그 사찰 음식 명장 타이틀이라는 게 스님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이 현대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지 궁금하거든요.
1: 사찰 음식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사찰 음식은 몸과 마음을 맑고 뭔가 건강한 음식. 왜 그러냐면 치문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으로 따지면은 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거기 치문이라는 과목 안에 장려 자각선사의 자격문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네. 거기에 이제 음식하는 스님들 또 음식을 공양하는 스님들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삼덕과 육미의 조화가 나와요. 네네. 삼덕은 청정 유연 여법 이것을 말씀을 그 하셨던 것이고 육미는 단맛 쓴맛 매맛 짠맛 신맛 그리고 삼수하변에 위아래로 불하자를 쓰게 되면 한자가 담자가 되는데 담백할 담자예요. 담백한. 그래서 다섯 가지 맛은 육체화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담백한 맛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맑게 한다는 것은 자비심을 길러주는. 그렇다고 보면 사찰 음식은 현대인들에게 당연히 몸을 건강히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네네. 그런 음식으로 다가야 되지 않겠는가.
0: 아, 맞습니다.
1: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0: 스님께서 이제 고문헌을 통해서 네. 사찰 음식을 체계화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중에서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자비롭거나 뭐 치유의 개념인 뭐 그런 레시피 중에 한 가지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치유하고 스스로가 갈무리를 몸뚱아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자빠져 버리면 나의 어떤 미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불할 때까지는 나의 몸뚱아리를 잘 갈무리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방약에 가까운 단방약.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스님들은 특히 큰 스님일수록 섭생에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또 비상약이라고 그럴까 또 단방 처방약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0: 그 수도사의 사찰 음식이 다른 사찰 음식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그 원효대사의 발심 수행자 네네. 이것은 빠뜨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성불의 음식을 말씀하셨고 또 열반의 음식을 말씀하셨어요. 법성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생사 열반 상공화 상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서 조화를 이룬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삶의 진면목, 죽음의 진면목, 그리고 삶이 죽음이요, 죽음이 삶이라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장광서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사찰음식 박물관.
1: 박물관.
0: 정문이한테는
1: 네.
0: 이제 마지막 꿈이 사찰음식 박물관 건립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을 겁니다.
1: 네. 반드시.
0: 박수 한번 쳐주세요.
1: 지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사찰음식이라는 게 저도 뭐 6개월 동안 배우긴 했지만 네. 일반인들은 사실 쉽게 다가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0: 바로 절의 텃밭. 또 요즘 그 뭐 주말농장인가 현대인들이
1: 네.
0: 조금만 땅대기를 갖다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1: 맞아요.
0: 직접 음식을 그 식재료를 재배하고
1: 네.
0: 채취하는 그런 쪽으로 직접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찰 음식으로 갈 수 있는
1: 맞습니다.
0: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노력하고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1: 네,
0: 가지고
1: 네, 네.
0: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이
1: 네, 네.
0: 자기의 어떤 사찰 음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아, 예. 맞습니다. 저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
0: 네, 네. 네.
1: 정문 스님에게 네. 사찰 음식이란?
0: 저는 그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리움과
1: 그림과
0: 예, 이 그리움과 추억
1: 네.
0: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1: 아. 예.

정문스님께 사찰 음식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담백한 맛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해주는 분지림을 배웠다. 사찰 음식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간편한 맛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소통하며 정성과 배려로 시간의 흐름을 함께하는 마음과 자세가 어떻게 음식으로 전해지는지 조금은 깨달은 하루였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너무나 더운 날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와주신 것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일부는 그야말로 휴가를 간다고 피서를 간다고 가고 또 집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자신에게 잘했다고 한번 칭찬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도 아우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응원도 한번 해줘 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것은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음을 좀 정돈하는 입장에서 네, 3분 명상, 지금 바로 입정을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3분 명상 함께 해볼까요? 네, 허리 반듯하게, 목과 머리도 반듯하게. 저와 함께 하는 명상은 좀 눈을 가볍게 감으셔도 좋아요. 눈을 가볍게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코끝이나 콧구멍 아래, 인중 주변에 여러분의 주의를 두시든지 아니면 배에 주의를 두셔도 괜찮아요. 잠시 나의 생명 에너지, 호흡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집중해보는 시간 짧게 가져볼게요. 콧구멍 주변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떤 작용들이 있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들숨, 날숨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주의를 두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배에서 어떤 작용, 어떤 현상,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가만히 주시하고 관찰을 해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알아차리면 돼요. 숨이 긴지 짧은지, 들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날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 알아차리겠다, 다 마음 챙기겠다 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들숨, 날숨을 관찰해 보세요.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불러오고 꺼지면서 배의 팽창감, 수축감 이런 것도 관찰을 해보세요. 콧구멍 입구에서, 인중 주변에서 어떤 감촉들이 있는지, 들숨 날숨이 어떻게 인지되는지 그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잠시나마 우리가 네, 호흡 명상 짧게 했는데요.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은 느낌이 드실까요? 네. 그래서 오프닝을, 시작을 이렇게 명상으로 하면 그 다음 뭔가 얘기를 나눌 때 좀 더 얘기도 잘 되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박노해 시인님의 시인데,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0: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내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 얘기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온통 밖으로 달려나가다 보니까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나의 삶을 챙기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서둘러 오느냐고, 네, 자신의 삶을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시가 굉장히 뼈아픈 시처럼 엮여져요. 네. 그리고 너무나 깊은 통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삶을 지나치지 않고, 내가 나를 지나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지나쳐버리지 않고, 내 삶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나를 주인공으로 내 삶을 지혜롭게 잘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목적이 그것일 텐데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명상을 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 선명상, 그다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을 지나치지 않고 나를 지나치지 않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 바로 명상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명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바라보는 일이고, 나를 지켜보는 일이고, 나를 알아가는 일이고, 나를 돌보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나를 지나칠 리가 없어요. 내 삶을 지나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명상을 해야만 돼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네, 선명상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이 법회가 선명상을 대중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회라고 알고 있는데, 선명상이 무엇인가요? 아마 스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선명상이란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나 초기불교나 북방불교나 티벳불교나 이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 서양에서 어떤 종교성을 띠지는 않지만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1: 차요.

통해서 네, 해보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총무원장 진호 스님께서 만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쨌든 물질이 충분해지고 발전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서 내 삶을 좀더 풍요롭게, 좀더 나답게, 의미 있게 살수 있을까? 저는 선명상이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선명상은 이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윗바사나 수행자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모든 수행법들이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 이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사마타 방법은 어느 한 대상에 집중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비파사나 수행은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신수심법 네 가지 대상에 지속적으로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방법, 이것을 비파사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신수심법 사념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신수심법 사념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마음,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모든 현상들. 그러니까 아까 자식 자신을 돌보고 자기의 삶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라고 했는데, 빗바사나 명상은 결국 나를 보는, 나를 관찰하는 그런 명상이다. 나를 보고 나를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어떤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비파사나 수행은 네,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수행의 키워드, 명상의 키워드 다섯 가지를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비파사나 명상을 할때 어떤 마음의 요소가 필요한가? 다섯 가지 한번 제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라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세상, 세 가지. 내 몸, 내 마음, 내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명상의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든, 아니면 뭔가 화두를 들든, 아니면 마음 관찰을 하든,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 이 순간이에요. 과거, 미래 아니고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은 여러 가지예요. 대상은 어떤 것이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호흡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제한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어떤 스승님과 제자가 있었대요. 한 제자가 스승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스승님, 저에게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가

무엇인지, 가장 탁월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글씨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딱 한 지에 네, 마음 챙길 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우 그게 전부인가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또다시 또 깨어있음 혹은 마음 챙김이라는 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래도 또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스승님이 또 침묵을 하시면서 또 글자를 또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것은 우리는 생각념, 기억할념 이렇게 네, 해석을 하지만 수행의 맥락에서는 지금금자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이 순간 성성하게 마음을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 챙김이라는 말로도 얘기하고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관찰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해석을 하자면 깨어 있음. 마음이 무의식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에 다른 거에 빠져 있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성성하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는 마음, 그것을 사띠, 원어로는 사띠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한문에서는 네, 염으로 번역을 했고 또 우리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으로 해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 명상 수행을 하는 자가 명상을 할 때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마음 하나 잘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뭐 그 어떤 명상을 하든 네, 깨어 있음,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윗바사나 명상이나 선명상의 원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명상, 선명상은 간화선, 선수행을 포함해서 네, 초기불교 수행, 남방불교 수행, 네, 모든 수행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깨어있음, 마음, 저는 원어로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사띠, 그 다음에 사마디, 삼파자나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마음 챙김, 마음 집중, 알아차림 이 세 가지, 이거를 쓰는 것이 명상이다. 우리가 화두를 들을 때도 이 마음을 써요. 그렇죠? 화두를 들을 때도 마음 챙김이라는 기능을 써야 되고 집중이라는 마음도 써야 되고 알아차림도 있어야 돼요. 약간의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돼요. 걷기 명상을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떤 명상을 하든지 이 마음을 써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명상법은 호흡 명상, 그리고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 윗바사나 명상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자해 명상을 많이 해요.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명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10년, 인도에서 10년 살면서 뭔가 박사 논문으로도 호흡 명상을 했는데 여러 명상법들을 비교해 보니까 호흡 명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호흡 명상.

사랑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하셨던 명상법이에요. 깨닫기 전에도 많이 하셨고, 깨달을 때에도 하셨고, 깨달은 이후에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셨는데, 지식호흡법, 다시 말하면 숨을 멈추는 약간 고행과 같은

품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삼매 선정을 얻으셨고요. 그 선정을 기반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어떤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누구도 그런 얘기를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조사를 하고, 오리지널 그 문헌을, 빨리 문헌을 통해서, 주석서를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살펴보니까,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던 방법은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법으로 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깨달음 얻으셨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법이다. 그리고 호흡 명상은 또 사마타 방법 집중 명상으로도 할수 있고 또 관찰 명상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두 가지 명상법으로도 다할수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수행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행을 하신 분이죠. 그럼 부처님이 나중에 그야말로 선정에 들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에 들으셨을까 살펴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호흡 삼매에 늘 주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다른 수행자 부류들이 자네들에게 당신의 스승 고타마 부다는 어떤 방법으로 우한 거를 지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들랑은 이렇게 대답을 하라. 우리의 스승 고타마 부다는 들숨 날숨에 마음 챙겨서 얻어진 삼매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도 호흡 명상을 많이 하셨고, 깨달을 즈음에도 호흡 명상을 하셨고, 깨달은 이후에도 호흡 명상을 많이 하셨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한테도 호흡 명상을 많이 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 남방 불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세 가지만 좀 한번 추천을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첫 번째는 호흡 명상, 두 번째는 자해 명상, 세 번째는 신수호심법, 사념처, 윗바사나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마타에서는 호흡 명상, 자해 명상 이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마타 이후에는 빗바사나 명상을 해야 되죠. 빗바사나 명상에서도 방법이 많아요. 몸을 관찰하는 명상,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마음, 법을 관찰하는 명상인데, 저는 두 번째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수념처 윗바사나 명상도 제가 인도에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명상법이에요. 느낌 관찰 명상은 몸의 느낌이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느낌하면 세 가지 느낌을 얘기하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의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거, 세 가지 느낌은 굉장히 저는 즉박적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참 분화된 감정이나 정서라기보다는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접했을 때딱 좋아, 싫어, 좋지도 싫지도 않아. 이런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부처님은 이거를 관찰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느낌은 왜 일어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나의 오감각 기관과 마음이 상응하는 대상을 만날 때딱 식이 일어나요. 뭔가를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누구구나, 아, 마이크이구나, 아, 카메라이구나, 딱 아는 것은 식작용의 온에서

0: 색수상 행식, 그래서 식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식작용 바로 다음에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게 느낌이라고 해요. 아, 좋아, 싫어, 좋아, 싫어. 근데 우리는 좋아, 싫어를 느낀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바로 그것을 뭔가 인식을 하면서 그거에 반응을 하게 돼요.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고 싫고까지 느낀 것은 괜찮은데 그 뒤에 좋은 것은 취하고자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 탐심이나 진심의 역할을 해서 뭔가 부정적인 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일반인들은 좋으면 갖고 매달리고 취하고 끌어안고 나쁜 거는 끝없이 버리려고 하고 반감을 일으키고 싫어하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좋아, 좋은 건 분명히 알지만 네, 잡지 않는다. 싫은 것, 오케이, 이건 별로 나한테 좋지는 않구나. 그렇지만 여기에 화를 내지는 않는다. 네,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다.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아요. 바로 너무나 빠르게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는 것이 쉽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업을 만들어서 저장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알아차림 수행의 좋은 선한 업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근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대상으로 삼든 몸을 대상으로 삼든 느낌을 대상으로 삼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인식하되 탐진치 탐진치라는 것으로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원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변할 것인데 내가 아무리 붙든들 이게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변하는 것인데 내가 계속 붙들고 매달려야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 본성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렇게 머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이 순간 부정적인 업도 만들지 않고 그 대신 선한 업을 수행의 선한 업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끊임없이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할 때 네, 우리의 업은 계속 몸과 마음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고 그거를 반응해서 개입해서 저장하지 않는 한 무근업은 정화가 되어진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무근업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지혜를 얻는 쪽으로 방향을 네, 잡아가야 된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생겨나야 되고 내 마음이 밝아져야 되고 번뇌의 끈이 짧아져야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런 작용이 따르지 않는다면 네,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음 챙기는 그 순간,
1: 마음 챙기는 그 순간
0: 무명은 사라진다.
1: 무명은 사라진다.
0: 마음 챙기는 그 순간,
1: 마음 챙기는 그 순간
0: 마음의 불이 켜진다.
1: 마음의 불이 켜진다.
0: 마음 챙기는 그 순간,
1: 마음 챙기는 그 순간
0: 지혜가 일어난다.
1: 지혜가 일어난다. 네.
0: 그래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집중,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내가 걸을 때에도,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뭔가 생각을 할 때에도, 뭐 할 때에도, 네, 순간순간. 아, 마음 챙겨야지, 깨어 있어야지, 자각해야지, 내가 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 쪽에서 계속, 네,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 챙겨야지 라고 한다면 마음의 스위치를 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밝아지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일 1지 7주 1좌라는 말이 있어요. 마스노 순묘라는, 네, 일본 스님의 책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1일 1지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다음에 7주 1좌라고 하면 7번 열심히 달렸다면 한 번쯤은 앉아라. 앉아서 수행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은 잠시 5분도 좋고 3분도 좋고 7분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은 잠시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혹은 호흡 명상을 하는, 혹은 자해 명상을 하는, 그 명상을 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은 짧게 5분, 3분, 7분 좋다고 생각해요. 좀 더 가능하다면 30분, 45분 이 정도 하면 좋겠죠. 7주 1좌. 네. 7일 동안 혹은 일주일 열심히 달렸어요. 일하느라고. 그러나 한 번은 다리 들고 앉아서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상을 한다는 것. 이 명상이든 저 명상이든 명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불을 밝히는 일이고 지혜를 일으키는 일이고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것처럼 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이에요. 그렇죠? 명상은 여태까지 정신없이 살아왔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네, 순간순간 수시로 마음 챙길까? 알아차리자. 마음 챙기자. 알아차리자. 이렇게, 네, 수시로 마음을 내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밝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번뇌의 끈이 짧아지고요. 부정적인 업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무근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어.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그건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

0: 그런 식의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1: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산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산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또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에서의 부처님의 인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산비에서 일어난 비구들의 교단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를 떠나서 보름 정도 걸려서 아자타샤투 왕이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가 있는 왓지를 공격하겠다라고 한 바로 그 외사리 강음성에 도착해서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 여정을 풀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가 대략 5월 중순쯤일 겁니다. 이때 인도 한낮 기온이 최소 45도 정도를 넘나드는 날씨입니다. 대개 2500년 전에도 비슷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대개 3월 말 4월 초가 되면 부타가야 왕사성 이 일대는 거의 40도를 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5월 초가 되면 이제 40도, 45도로 올라가죠. 한 5월 중순 정도 되면 복사열이 지면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견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5월 중순 정도 되면 6월 마지막 주까지 평균 45도를 중심으로 한 40도 초반에서 49도, 50도까지 넘나드는 아주 혹석입니다. 이때는 뜨겁다는 것보다는 햇살이 피부를 이렇게 날카롭게 파고 듭니다. 다음에 2년 되면 한번 그 더위를 경험해 보십시오. 신납니다. 그런데 이곳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부처님이 임멸한 뒤 100년 뒤에 기존의 성단에서 대중부가 분열해서 떨어져 나가는 흔히 상자부와 대중부가 최초로 분열을 한 곳입니다. 불교사로서는 매우 특별한 장소이죠. 그런데 이 교단의 분열은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붙어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잘 따랐는데 특별한 제자들은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살아 생전에 교단의 분열에 대해서 귀에 있을 때마다 분열하는 교단은 쇠망한다 하고 많은 우려를 표하는 장면을 경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밧다리경에 따르면 밧다리여 교단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한 교단에는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밧다리여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 교단에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서성은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만든다. 세속이나 절이나 사람 사는 데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데는 사람 사는 룰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으로 적용되고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도 사람이지요. 그러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은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스님들인들 뭐 용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은 교단의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밧다리경에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 있다. 교단의 재정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 있다. 교단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단에서 학문이 번창을 하면 번창할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그 교단의 역사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단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고 학문이 깊어지고 역사가 오래되면 화합해서 잘 살 것 같지만 먹을 게 넉넉해지고 명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교단의 주도권 그리고 재산 처분권 그리고 그 명예를 누가 가질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문이 깊어질수록 내가 주장하는 이 이론이 이 기술이 훨씬 더 정법에 가까워 그리고 나야말로 부처님의 정통 법을 이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세속도 그렇습니까? 먹을 게 좀 있으면 항상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민법이나 상법 같은 걸 보면은 책이 이렇게 두껍더만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면 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 조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할 거니까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게 두껍다라는 말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불교 교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교단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명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학문이 깊어질수록 교단은 분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죠. 흑자부도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잘 됐는데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교단이 발전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분열의 씨앗이 그 속에 있고 그거는 자칫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쫄딱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사람들이 모여다 보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하게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을 이끌어갈 간부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조직은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요구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나 조직의 리더들은 필연적으로 조직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러십니다. 이거는 생명현상의 본질이기도 할 겁니다. 조직 논리는 필연적으로 경직되고 조직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거꾸로 조직을 유지하고 떠받들기 위해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 외사리 강음성에서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설하면서 자등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고 법등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하지 말고 일 중심으로 조직을 하세요 라는 부처님이 유언을 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행단체는 수행이라고 하는 일,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라고 하는 일 중심으로 사고하고 조직하고 행동하라는 관점을 부처님은 유언으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설했던 겁니다. 부처님 살아생전에 자이나교를 창시한 니간타 나타부타가 외사리와 강음성과 외사리 강음성과 꾸시나가라 사이에 있는 빠빠이에서 인멸을 합니다. 스승 인멸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교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입에 칼을 물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준화경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가 죽고 나자 니간타들은 나누어서 두 파로 분열돼서 말다툼이 생겨나고 싸움이 생겨나고 논쟁이 생겨나고 서로 입안에 칼을 품고 서로를 찔렀다. 너는 이러한 법과 계율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법과 계율을 잘 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싸움이 격렬했던지 불교 경전에까지 그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불교도들이 또 스님들이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면 불교 교단도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면 어떡합니까? 하고 우려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설한 수행의 원리, 즉 37보리도품인 사념처, 사정건, 사신통, 오근, 오력, 칠각지분, 팔정도 등에 대해서 어떤 비구라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한 적을 본 적이 있나 하고 그렇게 우려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내 가르침을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모여 있던 스님들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세존이시여, 세존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세존이 임멸한 후에는 상가에는 법이나 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신과 인간의 손해, 해악,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제자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이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부처님을 보고 아직까지는 없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계율에 대해서 틀림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단이 어지러워질 겁니다. 라고 부처님에게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여,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사소한 거야. 그런데 아난다여, 이 상가에서 수행 기술, 수행의 이론이나 기술,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도구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다면 그 다툼은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신과 인간의 손해, 해악, 고통을 가져올 거다. 이게 부처님이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계율이나 또는 철학적 관점 때문에 교단이 분열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계율 문제로 교단이 분열한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안 돼. 그런데 수행으로 분란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야.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행동을 가지고 판정을 하죠. 그러니까 스님들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원인이나 동기를 가지고 판정을 할수 있죠. 우리나라도 행사소송법은 원인이나 동기에 방점을 찍습니까?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습니까?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죠. 그러니까 계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인이나 동기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분란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어. 그런데 수행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야. 그러니 그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누가 어떻게 경험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 동시에 수행은 철저하게 스승의 경험에 의존해. 그러니 경전에 있는 수행의 이론과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스승의 경험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스승에게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행의 문제로 교단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교단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 계율로 인해서 교단이 분열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행으로 인해서 수행의 이론과 기술로 인해서 교단은 분열될 거야. 이게 부처님이 가장 우려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우려했던 이 현실은 부처님 사후가 아니라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부처님 면전에서 바로 발생을 합니다.
쌀은

마트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100km 정도 올라가면 고산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뒤 9년 정도 지났어. BCE 522년에 부처님 세속 나이가 44살 될

그곳에 있던 어른 스님 두 분이서 사소한 에티켓 문제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억수로 거창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특히 개인 간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감정이 얽혀갖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스님들의 화장실 에티켓은 요즘은 주로 비데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비데 문화는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사용하던 문화였죠. 스님들의 화장실 에티켓은 먼저 사용한 스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돈을 잘 하고, 그리고 뒷물할 수 있는 물도 깨끗하게 비워서 해놓는 게 스님들의 에티켓인데, 어떤 어른 스님이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는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돈을 안 해놓고, 그리고 당신이 사용했던 뒷물했던 것도 좀 깨끗하게 비워놓지를 않고 그냥 나왔던가 봐요. 그런데 더 급한 스님이, 어른 스님이 들어오다가 마주쳐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소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부처님이 여러 와사 동안 사람을 세 번이나 보내서 이제 싸울 만큼 싸우지 않았나, 어지간하면 그만 싸우지 하고 해도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 6개월, 1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직접 나섭니다. 부처님이 직접 싸우는 당사자들한테 가서 이제 그만 싸워라, 어지간히 안 싸웠나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찌마니까야 오연경에 보면 진리의 주인이신 세종께서는 좀 기다리시있어.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저희들이 싸우는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락한 삶을 사세요. 우리가 이 다툼과 언쟁과 논쟁과 분쟁을 잘 진정시키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부처님, 우리도 나이 묵을 만큼 묵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 일이나 잘 하세요. 이걸 부처님 면전에 직접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는 그 다음 날 탁발을 나갑니다. 그래서 세조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듣고 고산비로 탁발하러 갔다. 돌아와서 처소를 정리하고 바루와 가사를 듣고 들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그는 나를 비방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를 약탈했다. 그에게 이와 같은 적의를 품는 자 그대에게 원하니 그치지를 않네.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을 어디에서나 결코 그치지 않는다. 원한을 떠나야만 그쳐진다.
이것이야말로

영겁의 진리이다. 그 유명한 원한으로 원한은 끝쳐지지 않아. 원한을 떠날 때 비로소 원한은 그쳐지는 거야. 이 멋있는 말을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쫓겨나면서 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35 대던에 BCE 531년 음력 4월 보롬에 부타가야 보리수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죠. 그리고 약 10년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당신의 법을 펴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차고 우매나지 않고 당신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죠. 불교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불교나 부처님을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칠게 활동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되던 해에 이제 제자들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쳐지게 되는 상황을 직면을 하게 되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발달할 때, 발생할 때 그 슬로건을 보면 어둠은 밝음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즐겨볼 수가 있는데 그 슬로건의 오리진이 부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서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 어둠은 밝음으로서 없앨 수 있어. 원한으로 원한을 없앨 수 없듯이 원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부처님이 제자들의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제자들로부터서 한 소리 듣고 나왔던 멋있는 관점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떠나버리죠.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산비에 있던 불교도들이 스승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승도 쫓아내버리는 부처님의 그 스님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포연을 합니다. 율장 고산비 품에 보면 이 고산비 비구들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세조는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떠났다. 그동안 묵묵히 이제 우리는 고산비 비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영접도 하지 말고 합장도 하지 말고 존경도 하지 말고 공양도 올리지 말고 가까이 와도 음식을 주지 말자. 그러면 그들이 이곳을 떠나서 환속하거나 세존에게 가서 참회를 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산비 스님들이 고산비 불교도들에게 모욕감을 줘서 왜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을 그 부처님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부처님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

내게 모욕감을 준 스님들에게 앞으로는 어떤 존경과 존중과 공양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님들이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1년 동안 말려도 말리지지 않던 싸움이 탁발을 열흘 동안, 보름 동안 탁발이 되지 않으니까 싸움이 자연스럽게 그쳐져 버리는, 부처님도 못 말리던 싸움이 먹고 사는 문제에 결부가 되니까 보름 만에 싹 해소가 돼 버립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어떤 곳에서는 길을 가다가 요가 수행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스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말도 있는데, 대중이 모여서 살 때 그 화합하게 사는 여섯 가지 원칙, 육합의 원칙이 바로요 고삼비의 비구들의 교단 분열로 인해서 설하게 됐던 겁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애롭게 할 것,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비심을 담아서 할 것,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자비로운 생각을 할 것, 신업, 구업, 이업을 청정하게 할 것. 네 번째로 계율을 잘 지키는 동료 비구들과 보시물을 평등하게 나눌 것. 도반들과, 함께 사는 도반들과 계율을 함께 지킬 것.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고진멸도 사성제, 그리고 37 보리도품. 한국 불교도들은 주로 37 조도품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죠. 여기에서의 견해의 일치.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되 부처님의 가르침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 육합의 핵심 키워드죠.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체계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완성한 후에는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칙을 벗어나서 당신의 생각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폭력입니다. 내가 창안한 팔정도 수행체계, 이걸 가지고 괴로움을 제거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에너지를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것, 이게

0: 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 이외에 어떤 가르침을 갖고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 육합의 핵심 키워드죠. 이것이 그 유명한 태중화합 육원칙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고 난 후 부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사바띠, 사이성 기원정사로 올라가다가 데알리아 숲에서 최상을 깨달음을 정득한 후 최초로 혼자서 석 달 동안 여름화사를 지냅니다. 그게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10년 동안은 당신 혼자서 지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하고 늘 같이 수행을 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한다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10년 만에 혼자만의 여름 안거를 지냅니다. 이때 코끼리가 와서 시봉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장면들이 코끼리가 부처님을 시봉하는 장면들은 여러 백화들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부처님 살아생전 꽃삼비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으켰던 최초의 교단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72살 될 때 부처님 말년에 데바달타가 주도한 교단의 2차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탕 푸제미.

0: 보시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3: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2: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3: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 그거 좋네. 좋아.
3: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2: 제사까지도?
3: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2: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가견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

0: 방 신축 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문제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적은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보물로 1995년 11월 절학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선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

0: 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0: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네,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0: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0: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0: 네.
1: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당시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오,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네.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0: 네.
2: 전화 먼저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네.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0: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적극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0: 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1: 그렇죠.
2: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2: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2: 그러니까.
0: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2: 50년생이시고.
3: 네네.
2: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0: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1: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0: 네, 네.
1: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0: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1: 아, 네. 혹시
0: 서서 일을 할 때도
1: 네네.
0: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1: 네. 어,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0: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0: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어...
1: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0: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1: 네네.
0: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0: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0: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0: 네네.
1: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0: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1: 네.
0: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1: 네네네네.
0: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0: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0: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0: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0: 네,
1: 어머니
0: 네,
1: 그
0: 네.
1: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0: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1: 네.
0: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0: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0: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어,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어,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어,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0: 네.
1: 어,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어,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어,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2: 네.
1: 어,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어,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어,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예예.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저요?
3: 네.
4: 67이야.
3: 어허.
2: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4: 네.
3: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4: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4: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4: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4: 예, 네,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4: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1: 네.
4: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4: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4: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4: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4: 예,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4: 예, 예.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4: 예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4: 예, 5분도 못 걸어요.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4: 예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4: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4: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그렇죠. 네.
4: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2: 그러니까요. 네.
4: 예.
1: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4: 근데 그때 원장님,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어요.
4: 3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5: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응? 안 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0: 연인은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강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개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전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3: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4: 그런 세계 없다고 말

0: 있거나 그런 식의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0: 기간 동안 부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1: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4: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

0: 순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태국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계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유홍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걷는 부처에 담긴 의미를 짚고 시대와 지역에 따른 불상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정관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관스님은 수행자의 정진을 돕는 공양인 만큼 음식이 개인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창설 250년 만에 최초로 육해공군 전군에 불교 성전을 공식 배부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낸 데는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 참가자들이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은 손수 만든 선물을 건네며 언어와 문화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압록강부터 여순 감옥까지 독립운동 현장의 기록은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에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가운데 태국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계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걷는 부처에 담긴 미학과 불교적 의미를 짚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불상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좌상이나 입상이 일반적인 동아시아 불상과 달리 마치 유유히 움직이는 듯 옷자락을 휘날리며 발을 내딛는 걷는 부처. 낯설고 이색적으로 보이는 태국 불교 미술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태국 미술 명품전 연계 강연에서 유홍준 관장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불상의 모습과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동판으로 제작된 걷는 부처의 모습은 단순히 걷는 동작을 넘어 당시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 가르침이 철학과 사상으로 발전했다면 불상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매개라는 겁니다.
2: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것도 베풀기 위해서 걸어오는 부처. 이런 그 절대자의 또 다른 도상 속에서 우리는 세계 불교 미술사로 봤을 적에 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 이어 불상은 스님이나 미술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작품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세기 신라의 금동 방가 사유상을 예로 들며 석가모니 부처가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을 넘어 당시 화랑들이 품었던 시대적 고뇌를 담은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절대자의 이미지 중에서

0: 친절성, 언제고 우리를 다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그 불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삼국시대 우리 불상들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노남이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태국 불교 미술에 담긴 부처님의 일생과 전생 이야기를 따라가며 작품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전시품 가운데 오른손으로 땅을 짚은 항마 촉지인 좌상이 지배적인 이유에 대해 항마 성도가 태국 불교 미술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2: 사원마다 혹은 이제 시대마다 약간씩의 변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러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항마성도라고 하는 이벤트가 태국 불교 미술을 이루는 가장 또 중요한 주제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 이 밖에도 태국 불교 미술에는 부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도리천 강화를 비롯해 신통력으로 외도를 교화한 사위성 신변,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 등 다양한 불교적 서사가 담겼습니다. 특히 도리천 강화는 부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로 태국의 걷는 부처 도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태국 불교 미술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넘어 작품에 담긴 불교적 서사와 시대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며 특별전의 이해를 넓히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명장 연속 특강. 이번엔 넷플릭스를 통해 사찰 음식을 세계에 알린 정관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음식에 담긴 자비와 수행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사찰 음식을 공부하기 전 식재료에 담긴 노고와 생명의 무게를 새기는 오관계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집니다. 사찰 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열린 명장 스님의 특별 강연 현장.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한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수강 동기를 나눕니다. 거듭된 직장 생활로 무너진 식습관을 바로잡고 싶은 사람부터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조리법을 배우려는 영양사까지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입니다.
5: 표고버섯 조청 조림 한번 꼭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천지랑까지 한번 다니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6: 활동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맨날 소화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좀 식습관을 바꿔보고자 이렇게 찾다가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4: 강단에선 사찰 음식 명장 정관 스님은 참가자들과 눈을 맞추며 사찰 음식의 본질이 단순한 조리 기술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행자의 정진을 돕는 공양인 만큼 하나의 음식이 개인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오장육부에서 얼마만큼의 소화를 일으키고 우리 몸에서 받아주는지 그런 거를 자기는 꼭 그 느낌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4: 이론 강의에 이어진 조리 시연과 실습 시간. 제철을 맞은 모둠 버섯으로 만든 상큼한 냉채 무침과 은은한 단맛을 품은 표고버섯 조청조림이 이날의 주인공입니다. 다양한 버섯을 정갈하게 다듬어내는 명장의 손끝에 따라 백양사 천지남의 사찰 음식이 산문을 넘어 종로로 나들이를 나옵니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손길에 완성되는 사찰 음식을 오감으로 익히며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8: 이 물로 데쳐도 돼요. 이거 안치면서. 그래서 냄비 두 개까지 불을 하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죠.
4: 자연의 순리에 감사하고 나를 돌아보는 숭고한 식문화. 사찰 음식을 지켜온 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현대인은 지친 심신을 보듬고 치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미국 국방부 군정부가 창설 250년 만에 최초로 육해공군 전군에 불교 성전을 공식 배부했습니다. 미군 장병들이 더욱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건데요. 이런 성과를 낸 데는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9: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한의 긴장 속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식처일 겁니다. 미군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불교 성전이 하나씩

0: 직품에 안겼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미 육해공군 전군에 공식 불교성전 더 티칭 오브 부다를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1775년 독립전쟁 당시 민병대를 위한 군종부가 창설된 이래 불교성전이 전군에 공식 배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영어권 우방인 영국과 캐나다 군종부에도 함께 전달되며 세계 군종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1: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군에서의 그 사기 진작을 종교에서 찾는 나라예요. 불교 성전은 그 군종 법사가 없더라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치를 하라고요.
0: 성전 안에는 부처님 탄생부터 사성제, 팔정도, 마음 정화 수행까지 불교의 핵심 진리가 260쪽에 걸쳐 담겼습니다. 미군 군복 색상의 표지와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제작돼 장병들이 군장 속에서 꺼내 언제든 거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했습니다.
1: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인연생기나 이런 또는 중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쓰여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새로운 느낌의 그 종교관을 배우지 않을까 서양 사람들로 말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없는 그런 불교만의 특이한 사상들이 많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이나 신앙을 접하지 않을까.
0: 이런 가운데 태구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구종 북미 유럽교구에 따르면 현재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불교 군종법사 8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태구종 스님. 국내 주한미군부대 군종법사 역시 태구종 스님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포교 역량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1: 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득하기 위해서 불교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와중생한다는 것이 많이 강조가 돼야 돼요. 특히 군대에서는 공부가 좀 된 군성들이나 또는 스님들이 수행을 자기가 공부한 바를 또는 느낀 그 철학적인 요소를 동료들에게 나눠가지고
0: 태구종 북미 유럽교구는 11개 나라의 28개 사찰을 관할하는 해외교구로 60여 정도들은 군뿐만 아니라 병원과 대학 등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250년 미 군종 역사상 처음으로 전군에게 전달된 불교 성전. 미군 장병들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지친 마음을 토닥이고 평화와 안식을 찾아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은 서툴고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는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이 마주앉아 손수 만든 선물을 건네며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동행 취재 중인 이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3: 일본 음식점에 좋아한 음식이 있어요.
4: 번역기 화면을 보며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질문을 건넵니다. 서로 번역기 앱을 띄워가며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 애쓰는 모습에 장래엔 연신 웃음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진원종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 1유학교 청소년들과 만났습니다.
5: 2泊3日という短い時間ですが思いっきり日本を楽しんでほしいと思います。また日本の若い人たちとも
4: 마주 앉은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선물할 보석 십자수 키링과 팔찌, 야광 염주와 자개 거울을 정성스레 만들어 나갑니다. 작은 비즈알을 하나씩 꿰고 섬세하게 자개를 붙여 나가는 동안 서툰 언어가 주던 어색함은 이내 사라집니다. K-POP과 음식 이야기부터 일상까지 마치 새학기 교실에서 처음 친구를 사귀듯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6: 친구도 많아진 기분이고 다른 나라 애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뿌듯해요.
7: 불교를 믿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살짝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8: 言葉は違うけど年齢層は違うけど 話し合うところもあってやっぱり身近な人な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
4: 직접 만든 물건들을 서로에게 선물하고 SNS와 연락처를 나누며 단단하게 묶인 염주알처럼 양국 청소년의 인연도 깊어집니다. 함께 만들어간 시간 속에서 언어와 문화 장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9: 처음에 긴장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이렇게 제작을

0: のものを作る、共同して作るっていうところから何か友情が生まれたのかなとも感じました、思いました。
1: 헤어짐이아쉬운일본청소년들은손으로터널을만들어한국청소년들을배웅하며다음만남을기약했습니다. 불교라는공통분모속에서주고받은온기는양국청소년들에게잊지못할또하나의인연이됐습니다. 일본도쿄가와사키에서 BTN 뉴스이지수입니다.
2: 만해한용운스님의발자취를따라 2000km 만주역사의길을걷는2016만해로드대장정이마무리됐습니다. 압록강부터여순감옥까지독립운동의현장에서만해스님이꿈꿨던자유와평화의의미를되새겼는데요. 현장의기록은청소년들에게전하는살아있는역사교육으로이어질전망입니다. 양육은기자가보도합니다.
3: 동국대학교건학120주년과님의침묵발간100주년을기념해5박6일간만주벌판 2000km 를누빈2016만해로드대장정이성공적으로막을내렸습니다. 만해스님의생애와자주독립사상, 국권침탈의혹독한시대를견뎌낸선열들의저항역사를현장에서직접체득하는뜻깊은순례. 대장정단은압록강변과고구려유적, 신흥무관학교터와청산리전적지, 윤동주생가, 여순감옥, 관동법원에이르기까지100년전의역사현장을따라걸으며만해스님이외친자유와평화의참의미를가슴깊이새겼습니다.
4: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의 큰 의미는 연대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고 그다음에 만해스님뿐만 아니라 교우하셨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 문학과 역사 그리고 독립운동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장 탐방이 됐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3: 그동안 만해스님 연구는 불교, 문학, 역사 분야에서 각각 분절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불교적 구도정신이 어떻게 님의 침묵이라는 문학적 성취와 자주 독립 투쟁으로 이어졌는지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4: 불교의 영역 속에서 바라본 만해스님의 독립 운동과 어떤 문학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좀 그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간극들이 좀 좁혀질 필요가 있어요.
3: 동국대 만해 연구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만해 유품 도록 발간과 더불어 AI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근대 역사와 만해 사상을 주체적으로 탐구하는 AI 교육 플랫폼 구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대장정에는 연구진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교육 현장을 이끄는 교사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동북삼성현지의독립운동유적지가갈수록방문이어려워지는상황에서대장정단이직접발로뛰며체득한역사적기록과감동은교실내청소년들을위한생생한역사인성교육콘텐츠로재생산됩니다.나아가연구소측은만해스님의문화유산코스를적극활용해청소년교육프로그램을확대해나갈예정입니다.전한성만해연구소장은좌절과고통에직면한오늘날의청소년과현대인들에게만해스님의자주평화사상은삶을이겨낼강력한희망의등불이될것이라고제시했습니다.
4: 아,지금내고통이너무심각하니까좌절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할이유가없다.고통이깊으면깊을수록더큰희망과더좋은일들이생길수있다.그런의지를강하게갖는것이중요하다라고만해스님들말씀하셨습니다.이점이우리가본받아야할점이라고생각합니다.
3: BTN 뉴스양유근입니다.
2: 진각동창종80주년을앞두고종조회당대종사의성도80주년을기념하는대작수행서가출간됐습니다.진각종전통리원장혜정정사가펴낸5권의진각성존보리수는법신비로자나불과화신부처님의관계를밝히고진각종조회당대종사의가르침을통해오늘날수행자가본성을회복하며성불의길로나아갈수있도록돕는수행지침서입니다.단순한교리해설을넘어종단소위경전인실행론의본뜻을바탕으로37존의상호공양과당체법문의이치를누구나수행속에서터득할수있도록깊이있게안내하고있습니다.혜정정사는수행자들이책을통해법신비로자나불의지혜를만나고진각성존의가르침을다시새겨자신의본래마음을발견하길기대했습니다.독립의발자취를돌아본이번만해로드대장정소식연이어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 역사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부처님 교화 공원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음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역시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태조 이성계가

0: 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비구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비구스님이 갑자기 몸에 큰 병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점점 병이 깊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비구 스님을 돌보지 않아서 그 스님의 온몸은 고름과 온갖 더러운 것에 덕지덕지 몸에 그렇게 묻게 되고 씻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고통 속에 신음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로 방치된 채 고통에 빠져있는 그 비구 스님의 괴로움을 멀리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큰 자비심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데리고 혼자서 끙끙 앓고 괴로움에 빠져있는 그 비구 스님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온갖 더러움에 덕지덕지 온몸에 고름과 온갖 오물을 덮고 있는 그 비구 스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부처님께서 정성껏 그 비구 스님을 간병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몸소 친히 그 괴로움에 빠진 비구 스님을 정성껏 간병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의 왕과 왕족들과 수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간병하고 계시는 그 마을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고 왜 부처님께서 직접 저 병든 비구를 간병하시는 겁니까? 부처님, 왜 부처님께서 직접 저 더럽게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있는 저 비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저 병든 비구를 직접 간병해 주시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공양을 베푼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 힘들고 괴롭고 불쌍한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그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수많은 대중들에게 부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과거에 다른 부처님이 출현하셨던 시대에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악행이었다. 아주 성격이 모질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던 왕이었다. 그 왕은 사람들을 몹시도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렸는데 그때 왕 밑에서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오백이었다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백은 나라에서 형벌에 처할 때 직접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사람들에게 수십 대 수백 대 채찍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형벌을 내리던 사람이었다. 이 오백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할 때 미리 뇌물을 요구해서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는 채찍질을 약하게 했고 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아주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형벌자였는데 형벌을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때마침 그때 어떤 착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오백이라는 이 채찍질을 하는 형벌자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온 그 남자를 이제 채찍질로 후리치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려고 했을 때 이 착한 남자가 오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나는 부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나는 부처님을 지극정성 믿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제자인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잔인하기 짝이 없었던 형벌자였던 이 오백은 평소대로라면 뇌물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했겠지만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온 그 착한 남자가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오백의 그 잔인한 마음 속에서도 살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자비심이 생기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오백이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 착한 남자에게 자비의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부처님의 제자라는데 그래도 내가 모질게 구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찍질을 일부러 세게 치는 듯 하면서 그 채찍으로 그 착한 남자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고 살짝살짝 채찍만 그 착한 남자의 몸에 갖다 대면서 그 부처님의 제자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에 큰 고통을 주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형벌을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채찍질을 하던 그 형벌자 오백은 살아생전에 잔인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주 모질게 채찍질을 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그 악업의 인연으로 그 죄의 업보로 죽자마자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크나큰 고통을 받은 뒤에 지옥의 업보를 다 갖고 나서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역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지옥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아서 500생 동안 짐승의 몸을 받아서 또다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으나 역시 과거 전생에 지었던 죄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인간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몸에 큰 병에 걸리거나 몸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괴로움을 받으며 인간 세계에 윤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대들이여 똑똑히 잘 기억해야 된다. 똑똑히 잘 들어야 된다. 그때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나온 뒤에는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았다가 500생 동안 축생의 몸을 받고 나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온갖 고통을 당했던 그 500이 바로 이번 생에 저 병든 비구이니라. 저 병들었던 비구는 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 비구는 수 없는 과거 전생에 500이라는 이름의 형벌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그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그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전생에 잔인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생 저렇게 몸이 아픈 괴로움에 빠졌을 때에도 주변에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이 저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끙끙 앓으면서 육체적인 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채찍질을 하던 500이라는 그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인 착한 남자를 만났을 때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제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는 척하면서 큰 고통을 주지 않고 그때 보호하는 마음을 일으켰기에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 착한 남자에게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 공덕으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그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으로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착한 남자가 바로 이번 생에 나 서가모니 부처이니라. 내가 그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때 하마터면 잔인한 채찍질을 당할 뻔했을 때 그때 저 병든 비구가 그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채찍질을 하는 형벌자였을 때 나에게 채찍질하는 것을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때의 나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내가 수 없는 억겁의 윤회가 흐른 뒤에도 그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 병든 비구를 찾아와서 이 병이 든 비구를 내가 치료하고 간병해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인과법, 인연의 도리이다. 이 모든 게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시던 과거 부처님 시절에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형벌을 주던 그런 못된 마음씨를 가졌던 오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백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감옥에 부처님의 제자였던 착한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백이 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착한 남자가 나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의 순간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잔인했던 채찍질을 하던 이 오백이라는 남자가 그 부처님의 제자를 부처님의 제자인 그 착한 남자에게 채찍질을 하는 척하면서 큰 고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를 해주게 되었고 그 한 번의 좋은 인연으로 못된 채찍질을 했던 이 오백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가 축생으로 살아가다가 인간 세계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곤 뒤에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윤회 세상을 돌면서 그 업보를 받다가 부처님의 제자였던 착한 남자를 한 번 딱 보호해 준 그 인연 공덕으로 놀랍게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었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채찍질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몸에 큰 병이 들어 그 병고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끙끙 앓으면서 누워있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모든 인연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수 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제자였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저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오백이라고 이름 불렸던 그 채찍질을 하던 형벌자가 내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보호해준 그 인연과 그 은혜가 남아있으니 이번 생에 부처가 된 내가 마땅히 저 병든 비구를 찾아가서 저 병든 비구를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이 모든 걸 환하게 꿰뚫어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채찍질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병든 비구를 찾아가 그 병든 비구를 간병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왔던 국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부처님의 설법을 함께 듣고 있었던 그 누워있던 병든 비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수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그 업보가 환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순간 이 병든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며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지성으로 참회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병든 비구에 모든 질병이 싹 사라지고 본래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병든 비구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는 순간 모든 병고가 사라지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난 뒤에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며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럼 누가 닦아야 하는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닦을 수밖에 없구나. 진정한 불자라면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지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아,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두터운 업보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아직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기에, 지금 내가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더 업장을 소멸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부처님을 의지하며 닦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닦고 닦고 묵묵히 꾸준히 정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 일입니다. 500명의 돌을 닦는 도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바라문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바라문들은 신선이 되기 위해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는 도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500명의 도사들이 신선이 되려고 돌을 닦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양식까지 다 먹어버리고 그 숲속에서 뺑뺑 돌면서 결국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500명의 도사들이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저 멀리에 숲속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진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라, 저 나무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저기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가보자. 비틀비틀 몸을 이끌고 그 신령스러운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전혀 사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500명의 도사들이 모두 허탈한 마음에 이대로 죽는구나, 이대로 숲속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하면서 땅을 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을 때 그 신령스러운 나무에 살고 있는 나무의 신, 목신이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환한 빛을 뿜어내면서 그 신령스러운 나무에 살고 있었던 목신이 짠 하고 나타난 뒤에 500명의 도사들에게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왜 그대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500명의 도사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숲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며칠 동안 저희들은 굶으며 이 숲속을 계속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혹 먹을 것이 있다면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그때 목신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아주 맛있고 아주 풍족한 음식을 신통력으로 뿅 하고 만들어서 500명의 도사들이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 배를 채운 이 500명의 도사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준 목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나무의 신이시여, 목신이시여,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큰 공덕을 갖추게 된 겁니까? 이와 같이 큰 복을 갖추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헤아릴 수 없이 이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신통력으로 만들어내시다니 무슨 복을 지으신 겁니까? 그때 목신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목신이 되기 전에 전생에 평범한 인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수달장자, 수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수달은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고 복짓기를 좋아하는 불제자였습니다. 이 수달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서 음식을 샀는데 그때 우유죽을 사놓고 그 우유죽을 들고 갈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그때 인간이었던 저를 불러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릴 우유죽을 들고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수달장자의 집에 우유죽을 가지고 갔더니 수달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릴 때 저도 옆에서 얼떨결에 수달장자를 도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시중 드는 것을 옆에서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자시고 난 뒤에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 부처님의 설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음식 시중을 들었던 저를 향해서 참으로 착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사람들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생겨서 부처님의 계유를 받은 불자가 되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계유를 받은 불자가 된 뒤에 그날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가 갑자기 제가 숨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숨이 끊기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 신령스런 나무에 사는 나무의 신, 이 숲속의 신인 목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빨리 만나고 조금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았으면 저는 아마도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 텐데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순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닦지 못해서 하늘의 신으로까지는 태어나질 못하고 이 신령스런 나무의 목신, 나무의 신으로 태어나고 신통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500명의 신선들이 500명의 이 신선의 돌을 닦고 있었던 이 도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선이 되고자 돌을 닦고 있었던 이 500명의 도사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자. 부처님을 만난 그 짧은 순간의 인연만으로도 죽은 뒤에 나무의 신으로 태어났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다면 신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신선이 되는 도를 우리가 신선이 되는 도를 포기하고 차라리 부처님의 법을 배우자. 이 500명의 도사들이 목신, 나무의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사위구, 기수구, 고독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드디어 사위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위국에서 아주 위엄이 넘치는 어느 거사를 만나게 됩니다. 저 거사가 참으로 범상치가 않다. 저 거사는 대체 누구일까 하고 사람들한테 저 범상치 않게 보이는 위엄이 가득해 보이는 저 거사가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드높은 수달장자라는 분입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아, 목신이 얘기해줬던 수달장자인가 보구나. 500명의 도사들이 길을 지나고 있는 수달장자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수달장자에게 고스란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수달장자가 깜짝 놀라하고 기뻐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위대합니다. 우리의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지금 기수급 고독원 기원정사에 계시니 어서 빨리 가셔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500명의 도사들이 드디어 기수급 고독원에 다다랐는데 그때 멀리서 부처님이 계신 것을 보고 500명의 도사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찬탄을 올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500명의 도사들을 기쁘게 맞이하니 500명의 도사들이 부처님의 발 아래 다시 한번 예배를 올리고 자기들이 그 신령스런 나무의 목신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부처님께 고스란히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500명의 도사들에게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대들이여, 아무리 하늘과 땅과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제사를 올린들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대들이여, 설사 돌을 닦아서 신선이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업보 중생일 뿐이다.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깨치게 되면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이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영원한 자유인이 되리라.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500명의 도사들이 신선이 되겠다는 목표를 완전히 버리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제자 비구스님이 되어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500명의 아라한 비구스님들은 원래 신선이 되려고 돌을 닦았던 500명의 도사들이었는데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가섭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는데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500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발언을 하였다. 오, 저희가 오늘 부처님의 가섭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이 공덕으로 미래 세상에 반드시 또다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고 미래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그때에는 반드시 깨달음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500명의 사람들이 발언을 세웠는데, 그때 가섭 부처님 밑에서 발언을 세웠던 5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어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스스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짓는 진실한 불자가 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803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0: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3: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3: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0: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0: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 돼, 아가야.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려무나. 우리 착한 왕자님, 오늘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도무지 진정할 기색이 없구나. 아가야, 그만 울어.
1: 아무래도 누군가 왕자님께 저주의 눈길을 보낸 것 같습니다.
0: 루시카, 저주의 눈길이 왕자에게 닿지 못하게 해라.

왕자 아기씨가 왕비마마와 똑같아요. 왕비마마께서도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별의별 수단을 다 써야 잠이 드시곤 했어요. 머리에 오일 마사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악도 들려드렸죠.

0: 뭘 하고 있어?
1: 눈에 문제라도 생기셨나 봐요?
0: 문제? 전혀 없는데.
1: 아무 문제도 없다면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뭘 하고 있냐니요?
0: 궁금하니까 등불은 왜 켜고 있는 거요?
1: 애초에 그렇게 물어보실 일이지. 등불은 언제 켜는 거죠?
0: 축하할 일이 있을 때.
1: 오늘이 그럴 날이에요.
0: 무슨 축하?
1: 아시타 대성인께서 우리 데바다테의 미래를 예언하셨답니다.
0: 예언? 그건 시타르테에 대한 예언인데.
1: 네, 성인이 말한 건 시타르타의 미래였지요. 말은 시타르타를 위해서 했지만 속뜻은 데바다테에게 있거든요.
0: 어째서?
1: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내다보세요. 시타르타는 후에 성자가 될 거라고요. 그럼 왕좌를 차지하는 건 데바다타가 아니겠어요?
0: 거기까지 생각했구려. 당신 같은 부인을 두다니 나는 참으로 행운하여.
1: 하지만 저는 운이 없지요.
0: 무슨 소리요?
1: 제 말은 당신이 장자였더라면 벌써 왕이 되셨을 텐데 당신은 왕이 되시기 위해 절 얻으신 거지요.
0: 왕비 마마가 될 날도 머지않았어. 대바다 떠는 어

0: 있어.
1: 저하고 놀아주세요. 제가 폐하를 못 지를 거예요.
2: 나중에 하자꾸나.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단다.
1: 안 돼요. 저하고 놀아요.
2: 말했잖니. 나중에 하자고.
1: 안 돼요. 저하고 놀아주지 않으면.
2: 이놈 했잖아. 네 마음으로 가서 자.
3: 때 받았다. 때 받았다. 일어나려 막아요. 또 꽂혀. 폐하께서는 이제 네가 필요 없다는 걸 잊지 마라. 폐하도 아드님이 있잖니.
2: 망가라! 그게 무슨 말이오?
3: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폐하? 밥은 언제나 오른손으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왕자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어린 태바다타가 폐하의 외로움을 위로해드렸었지요. 용서하십시오, 폐하. 우리 대바다타가 폐하를 귀찮게 해드렸군요. 가자, 대바다타. 그만 울어. 진정해. 그만 울라고 했잖니. 또 끝이야. 그만 울라고.
4: 쉿, 소리를 낮추시게. 왕자께서 방금 잠드셨어. 아가 왜 그러니? 왜 울고 있어?
3: 오늘 폐하가 대바다타에게 화를 내셨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4: 폐하께서? 아니 왜?
3: 마마 때문이죠.
4: 나 때문에?
3: 전에 마야 왕비 마마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셨잖아요. 폐하와 왕자 두 분 다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었지요. 하지만 싯다르타 왕자 양육에만 몰두하신 나머지 폐하께서 슬픔에 잠겨 계신 건 보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마는 어머니는 되셨는지 모르지만 아내로서의 의무는 잊고 계세요. 그래서 폐하께서는 마마의 침실에 계셔야 할 그 시간에 궁정에 앉아 사색에 잠겨 계신 겁니다. 마마가 왕비이시긴 하나 나이는 제가 더 많습니다. 마마를 잘 돌보는 건 제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묻지도 않으셨지만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민감한 상태에 처한 남편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요. 부디 제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대바다타 가자꾸나.

0: 폐하는 어디 계신가?
1: 방금 무술 연습장으로 가셨습니다, 마마.
2: 아드님은 성인이 될 겁니다. 삶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마음의 전투입니다. 비록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성인으로서 이 지구에 온 겁니다.
0: 폐하!
3: 너!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
4: 네 잘못이 아니다. 집중이 안 돼서 그랬다.
0: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무술 연습이라뇨?
4: 잠이 안 와서 마음이 심란했어. 아무리 해도 화가 가라앉질 않아.
0: 야, 무엇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십니까?
4: 샤카 가문이 내 대해서 끊어지는 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거려. 크샤트리아가 돼가지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걸 어찌 본단 말이오. 내가 칼을 들려주고 싶은 그 손에 칼 대신 수행자의 물병이 들려있는 걸 못 봐요. 전투의 상처가 여기저기 있어야 할 몸에 백단향 표식만 있는 걸 내가 어찌 보고 참을 수가 있단 말이오. 그 꼴을 봐야겠어.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0: 치타르타 얘기요. 아시타 성인의 말씀이 아직도 내 두 귀에 생생하.
1: 쓸데없는 걱정이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0: 그토록 많은 기도와 기원제를 올려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애가 성인이 된다오.
1: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0: 아시타 성인의 말이 틀릴 리가 없어.
1: 하지만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0: 당신한테 묻겠어. 당신 느낌은 어떻소?
1: 성인의 의복을 만드는 성스러운 옷감은 보리 왕국의 깃발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그 옷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뭘 하는가는 우리한테 달린 일입니다. 왕국의 사제 바차스 파티와 상의해 보십시오. 분명 해법을 내놓을 겁니다.
0: 그렇지.

화자 파티 마마의 이번 결정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고인이 된 가족을 기리기 위해 나무를 심고 잘 가꾸면 대지는 늘 푸르름을 유지하게 되며 가족을 영원히 잊지 않는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심은 이 나무로 인해 마야 왕비 마마의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왕비 마마는 대지와 영원히 하나가 됐습니다.

0: 사제의 조언이 좀 필요한 일이 있어.
1: 말씀하십시오, 폐하.
0: 아시다시피 성인이 예언하기를 시타르타가 자라서 성인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시타르타가 자라서 용맹한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 시타르타의 미래가 자꾸 걱정이 됩니다.
1: 저 흘러가는 물이 보이십니까, 폐하? 그 물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우선 깊은 댐을 만들고 물이 그 댐을 통과해서 흐르도록 해야 하오.
1: 물은 똑바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쩌시겠습니까?
0: 그렇다면 물을 막아야겠죠. 물이 방향을 바꾸도록 그렇게 댐을 만들면 되는 거요.
1: 시타르타의 삶 역시 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폐하. 전사를 만드시려면 크샤트리아 정신이라는 댐을 쌓으셔야 합니다. 정신 수행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자 하신다면 연민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댐을 만드십시오. 아시타 성인의 세계관은 도인의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시타르타를 성인의 겉모습 안에 담긴 위대한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폐하는 시타르타를 위대한 인간으로 보고 용맹스러운 황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타르타의 내면에 크샤트리아 정신을 고취시킨다면 크샤트리아가 될 겁니다. 강인한 신체, 무기의 활용, 말타기, 코끼리 다루기 등 아이가 자라서 전사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연민과 감정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출가하는 겁니다.

0: 왕이다. 그것도 혼자서 오네. 기회가 아주 좋은걸?
1: 망갈라.
0: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폐하께서 제 이름을 손수 불러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1: 그렇소. 마침 짐도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요?
0: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답니다. 폐하께서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하고자 하시니 참으로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하소서, 폐하.
1: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왕자를 돌봐야 하오.
0: 당연하지요. 원하신다면 폐하도 돌봐드릴 수 있습니다.
1: 최소한 지킬 건 지키는 게 좋겠소.
0: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소망도 있지요.
1: 또 그 말이요?
0: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파자파티 마마가 어디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그분을 선택하신 건지요. 두 번째 결혼을 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폐하의 동생과 결혼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참사랑은 폐하뿐이었습니다.
1: 모든 예지는 지난 일이요.
0: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요.
1: 그럼 오늘 그 대답을 잘 듣기 바라오. 마하마야 왕비가 두 번째 결혼을 나한테 제안해왔고, 그리고 왕비의 동생 파자파티하고 결혼을 하기를 바랬어.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어. 그저 시간 낭비일 뿐. 시간의 흐름에 순종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집안 싸움이 나라 싸움 되는 거예요.
0: 숫도 다나왕. 과거에는 오직 당신만 보였지만 지금 내 마음은 당신의 왕국에 꽂혀있지. 분하게도 카필라바스투의 왕비가 될 순 없었지만 왕의 어머니는 꼭 되고 말 거야. 내가 싯다르타 왕자 손에 수행자의 물병을 쥐어주지 못한다면 내 이름이 망갈라가 아니다.
2: 아이고, 이쁘기도 하셔라.
3: 왕비 마마, 좀 들어가도 될까요?
2: 방에 들어오시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겠어요? 어서 오세요.
3: 크샤트리아 잘 있었는가? 나를 왜 그렇게 빤히 보시는가? 내가 숙부라네. 마마, 폐하께서 왕자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2: 선물이요? 숙부님 편에요?

0: 쇠포대기.
1: 오늘부터 왕자를 이 포대기에 싸서 재우시랍니다. 매일 밤 예외 없이. 그게 폐하의 명령입니다. 폐하는 이제 왕자가 쇠를 가지고 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쇠를 만지고 쇠를 받아들이고 나면 장성한 후에도 쇠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0: 폐하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1: 모르겠습니다. 비밀 회동에 있으신 것 같았어요.
2: 모두들 라시타 성인의 예언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짐은 스타르트가 성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아?
3: 폐하 염려 마십시오. 출가는 보통 노년, 삶의 말기에 합니다.
4: 세상을 등질 생각을 하는 사람은 슬픈 사람뿐입니다.
2: 슬픔?

0: 타면 스타르타를 슬픔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리라.
1: 병든 사람들도 출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 물질주의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0: 심약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로군. 그렇다면 시타르타가 슬픔, 낙심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군.
2: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폐하. 나라 안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못 보게 하겠습니까?

0: 방법은 하나입니다.
1: 그게 뭔가?
0: 슬픔을 나라 안에서 모두 없애버리는 겁니다. 폐하, 병든 사람들, 늙은이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카필라 파스트에서 내쫓는 겁니다.
2: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수만 육군대장님.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이 백성을 보살피는 건데 오히려 고통을 주다니요.
1: 고통을 가하지 않겠다. 고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주려는 것이다.
3: 무슨 말씀이시온지.
1: 그들을 지정된 장소로 이주시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주고, 늙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도록 할 것이다. 짐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목적도 달성하려는 것이다.
2: 외람된 말씀이오나, 폐하.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 정착시키려 하시는지요? 이주시키려면 그들의 동의도 받아야만 합니다.
1: 직접 그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2: 말을 듣지 않으면요?
0: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지요. 무기 앞에서는 경전도 고개를 숙인다지 않습니까?
1: 산 너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건강한 마을로 만들 것이다. 백성들이 부족한 게 없게 할 것이다.
2: 외람된 말씀이오나, 폐하. 그런 큰 결정을 여기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샤카 왕족들을 궁정에 소집해야 합니다.
1: 이 제안은 무슨 수를 써서든 통과시켜야만 한다. 시타르타가 성인이 되는 것을 짐은 볼 수가 없다.

0: 짐이 연설을 한 후에는 만장일치로 통과돼야만 한다.
1: 염려 마십시오, 폐하. 모두한테 다 일러놨습니다. 속뜻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들도 있고
2: 그저 말만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는 전혀 없을 겁니다. 오직 폐하께서 원하시는 일만 이루어질 겁니다.

0: 오늘 이렇게 비상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짐이 코살라국과 마가다국을 공격하기 위함이오. 짐이 불가능을 말한 건가? 사카족이라면 카필라바스트 영토 확장을 찬성하리라 믿소.
1: 그 두 나라를 지금 공격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0: 개착! 짐은 20년 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요. 내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고 싶다면 오늘 그 씨앗을 심어야 하지 않겠는가?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투를 위해 우리는 오늘 그 총사령관이 되고 황제가 될 지도자를 찾아야만 하오. 적을 벌벌 떨게 할 전사.

0: 행운을 몸에 지녔고, 여러분 모두의 호응을 받는 사람, 우리 스타르타 왕자는 이런 자질을 모두 갖췄어. 이건 내 말이 아니오. 사카족의 스승인 바차스파티 사제도 같은 생각이오. 따라서 나라에 강력한 미래를 가져오기 위해 지금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오. 미래는 슬픔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하오. 미래는 근심 걱정이 없어야만 하오. 그래서 신도시를 지자고 오늘 제안합니다. 그 신도시에 카펠라바스트에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될 것이요. 젊은이들에게는 모든 의무를 면제해줘. 전투 훈련과 전쟁 업무 관리에 집중하게 할 것이요. 짐의 제한에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짐은 지금
1: 샤카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숫도다나 대왕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안을 샤카 가문의 전원이 수용하시는 겁니까?
2: 예, 그래요.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1: 숫도다나 폐하께!
2: 영광!
1: 숫도다나 폐하께!
2: 영광!

0: 난 누구냐?
1: 제 할머니십니다. 흑마술을 많이 아시죠?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이걸 받아요. 이 아몬드를 몸에 잘 지니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 좋은 소식이 올 테니 확실해요.
2: 알겠네. 됐으니 그만 나가게.
1: 좋은 소식을 들으면 꼭 물속에 던져야 해요.
2: 알았다니까.
1: 할머니 절 따라오세요.
3: 저 여인은 누구요?
2: 마녀요.
3: 뭐라고?
2: 왜요? 겁이 나시나 보죠? 타무카의 할머니랍니다. 흑마술을 아주 잘한대요. 오늘 샤카 궁정에서 일어난 일을 어서 말해봐요.
3: 신도시 계획에 대한 제안이 받아들여졌어.
2: 신도시?
4: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카필 라바스투 왕국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의 호의 속에서 숫도다나 대왕께서는 이전에 어떤 왕도 내린 적 없는 결정을 백성들을 위해 내리셨도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3: 이건 단지 형님 먼저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마치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지. 게다가 백성들은 시타르타 왕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말이야.
2: 신도시라고요? 정말이요? 그렇게 인자한 왕 얘기는 내 평생 들어본 적도 직접 본 적도 없답니다.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1: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서 왕의 속셈을 폭로해야만 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진실을 알게 되죠. 숫도다나 왕은 지옥을 당해도 마땅해. 그럼 백성들은 시타르타 왕자를 저주할 거라고요.
3: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1: 탐욕하죠.
4: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은 모두 이틀 내로 카필라바스투를 떠나 신도시로 갈 것을 명하노라.
1: 뭐라는 거예요?
4: 이 조치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왕은 모든 백성의 원만한 협조를 바라며 무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라노라.
1: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5: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만한 거죠?

0: 이건 비밀인데 겉으론 자비로운 행동 같지만 여긴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돼 있어요. 카필라바스트를 나가고 나면 갈 곳은 장례식장밖에 없을걸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도 못 꺼내게 할걸요. 이건 다 아시다르타 왕자를 위한 일이에요. 왕자가 어떤 슬픔도 못 보게 하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자가 될 거래요.
1: 아이, 차라리 왕자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네. 궁전엔 빛이 가득한데 어째서 우리 집은 어둠만이 가득하지?
2: 그러게 말이에요.
3: 사람들은 왕자가 복이 많다고 하지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죽게 하더니 이젠 카필라바스트에서 백성들을 추방시키고, 이게 복이 많단 건가요? 어?
2: 맞아.
1: 바자파티 마마, 폐하 좀 말려주십시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이 머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폐하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0: 자초지정을 말해보게.
1: 대왕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사람들은 다 카필라바스트를 떠나라고 명하셨어요.
0: 왜?
1: 시따르타 왕자를 위해서죠. 슬픈 상황을 절대 보지도 못하고 측은해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럼 절대 성인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마야 왕비마마가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폐하를 말려주세요.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면 폐망의 원인이 된다고요.

0: 당신이 무슨 일로?
1: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야 왕비가 살아계셨더라면 이 사실을 숨기셨겠습니까?
0: 어떤 사실을?
1: 이게 정의로운 일입니까? 아시타 성인이 예언을 한번 하자 카필라바수도 전체를 집없는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0: 미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고통을 참아야 하오.
1: 누구를 위한 미래요?
0: 시타르타 왕자의 미래.
1: 그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해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명령을 철회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평화롭게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0: 카필라 파스투는 미래의 황제를 갖게 되고 시타르타는 인도 전체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1: 백성을 상하게 하고 행복한 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왕자한테 슬픔을 숨기시겠다고요? 죽음을 숨기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어찌하시렵니까? 시들어가는 꽃은요? 그것들은 또 어떻게 숨기시렵니까?
0: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는구려.
1: 아들에 대한 폐하의 사랑은 마음을 잔혹하게 만들었어요. 왕자가 살아서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부디 부왕에 대해 수치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0: 환자 파티! 내가 왕자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오. 아비의 관리가 더 큰 법이. 내가 뭘 하든 그건 다 왕자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왕자는 슬픔이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일부러 카필라바스의 모든 화장터를 폐쇄하라. 시체 태우는 연기가 보이지 않게 하라.

0: 저리 가요! 할머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내일 병이라도 들면 이 애도 잡아가시겠습니까?
1: 내가 왕자의 아비임을 잊지 마시오. 아비의 권리가 더 큰 법이오.
2: 마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죽은 지심이 없는데 어찌 인간답겠느냐.
3: 우리한테 이토록 고통을 주지 마세요. 우리의 저주를 사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겪는 고통이 언젠가 당신들한테도 떨어질 겁니다. 우리를 내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도 언젠가는 당신들을 남겨두고 떠날 겁니다. 내가 묻겠소. 그런 날이 얼마 후에 올 것 같소? 그렇게 냉혹한 사람을 모신 지가 얼마나 됐소? 말해보시오.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요? 우리가 당하는 잔인한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단 말이오.

0: 클로시카, 이것 좀 보게. 시타르타의 눈물이 끊일 줄을 모르네.
1: 헤어, 이제 이 도시 내에는 늙은이도 가난한이도 병든이도 없습니다.
0: 하나 있습니다.
2: 누가 슬퍼한단 말이오?
0: 시타르타 왕자요. 자는 중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흐릅니다.
2: 바의 치신을 즉시 불러와야겠다.
1: 알겠습니다, 폐하.
0: 슬픔은 몸이나 주변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있어요. 마음속의 슬픔은 어쩌시게요?
2: 샤트리아의 마음속엔 오직 자존감만이 존재요. 슬픔은 없어.

0: 왕자 마마께서 악몽을 꾸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무시면서도 우신 겁니다. 열이 나는 원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을 지어보내겠습니다.
1: 약을 보낼 필요 없다. 여기서 지으면 되지. 이제부터는 궁전 안에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라. 네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궁 안에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라.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아야 한다. 왕자한테 어떤 일도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

0: 시따르타? 시따르타? 시따르타? 데브다타. 시따르타는 어디니?
1: 시따르타는 숲으로 갔어요.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3: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가견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수암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혜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스님의 선생님의 제자를 바르게 이끌기, 제자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의 근본이 되는 스승 근본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근본 스승을 도의 근본으로, 근본 근원이라 하는 것은 의미는 나뭇잎과 열매의 모든 것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이 세계에서 귀한 인간의 몸을 받기 어렵다는 것에서부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근본 스승에 의지해야 가능하다. 모든 나뭇잎 새기와 잎사귀와 그 푸른 나뭇잎 사귀와 열매들이 모두 뿌리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기초적인 가르침부터 3기 5기부터 저 사성제 8정도 1기까지 그리고 완전한 무상 정등 정각까지 모든 것이 다 근본 스승이, 우리는 스카모니 부처님을 근본 스승이라고 그럽니다. 근본 스승은 많은 스승이 여러분이 계실 텐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스승이 바로 루트 구루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루트는 뿌리라, 구루는 인도말로 스승이라 이런 말이에요. 루트 구루라고 하고 근본 스승. 그때 두 번째는 이제 관상을 하거나 공부할 때 혹은 쉴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그냥 수행할 때, 수행하지 않을 때, 일상생활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티베트에서는 이제 특히 금강성에서는, 티베트 불교를 금강성이라고 그러는데 금강성 관상을 이야기를 해요. 관상. 관상은 비주얼라이즈. 한문으로 저렇게 써요. 한문으로 볼관자, 생각상자. 생각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야 돼. 스가모니 부처님. 딱 떠올려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사진 찍듯이.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자기만의 공간에, 자기 집안에 자기 방이 있다면 거기에 개인 불단을 모셔야 돼요. 부처님을 모시라는 게 아니고 탕카라든지 탱화라든지 부처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모셔놔야 돼.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처님을 어디서 구하든지 모셔놓고 매일 보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 부처님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관상하는 거예요. 관상하는 거는 자세, 모습, 색깔 다 해가지고 눈앞에 부처님이 다 눈 감아도 부처님이 다 계시는 것처럼. 그럼 부처님 머리에 항상 이고 다녀야 돼. 정대해야 된다. 관세음보살 그 머리 위에 아미타불을 본사로 정대하고 있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항상 머리 위에 부처님을 이고 다녀야 된다. 정대한다 이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정대불사 하는데 팔만 대장경만 정대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머리에 항상 이고 있어야 된다.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0: 그래서 환장을 넘기시면은 관상을 할 때, 관상하거나 공부할 때, 그래서 관상하는 것이 바로 수행하는 건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한 이제 방식이 나와 있어요. 준비해야 될때 여섯 가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수행하는 장소를 썰고 닦는 방법과, 첫 번째, 자기 수행하는 방법, 썰고 닦아야 된다. 두 번째, 불상, 경전, 탑 등을 바르게 모시는 법. 세 번째, 거짓없는 공약물을 법답게 올리는 법. 관상하는 자세. 그리고 삼보의 귀염과 사무량심. 그리고 촉심, 복전에 대해서 복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여섯 번째,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일곱 가지를 발언할 때 바른 마음가짐 동기와 일치시키게, 이걸 이야기하는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하는 장소를 쓸고 닦는 방법과 불상, 경전, 탑 등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수행하는 장소를 쓸고 닦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한번 115페이지 한번 이쪽으로 와 봅시다. 그거 읽어 봅시다. 그 동기가. 115페이지, 그 동기가. 113페이지죠. 그 동기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거나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청소부가 청소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 그렇지 않고 일체중생을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사들을 관사하기 위해 하나하나 큰 노력이 있다. 대장경에 이르기를. 자, 읽어보십시다. 죽었을 때 정토에 나는 원인이 되는 등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수행하는 그 도량, 그걸 도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방도 도량이거든. 또 대웅전이라든지 또 관음전이라든지 법당에 청소할 때도 이런 자세로 그냥 청소하는 소임이니까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일체 중생을 다 깨달음 이끌기 위해서 내가 보살행을 한다, 바람일행을 한다, 이래 하면서 하면은 큰 이득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밑에 또 다시 읽어봅시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불법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승과 부처님들께서도 좋아하신다. 잘생기게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면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계율을 잘 지키시는 황제에 태어난 것을 말한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면모가 비록 잘나지 않더라도 불보살들은 아름답게 이를 본다. 다음에는 거기 티벳에 전해 내려오는 그 우화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했던 바로 줄라반따까 마반따까 이야기입니다. 요 대승불교에서는 주리반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주리반턱에 대해 들어봤죠? 이게 이제 여기 장황하게 이렇게 길 써놨는데, 제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가다가 기대서 애를 낳았다고. 형님은 마하판타카라. 형님은 마하판타카. 그리고 이제 동생인데, 동생은 줄라판타카라. 마하는 크다, 줄라는 작다, 이 말이거든, 발리어로. 마하판타카는 이제 머리가 좋아.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깨달았으니까 동생 너도 같이 출가하자고 데리고 갔어요. 줄라판타카는 어떤 인연인지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두 개를 가르치면 한 개를 까먹어. 그래가지고 한 열흘이 지냈어요. 열흘 지내가지고, 아유, 주변 사람, 스님들이, 아유, 쟤는 안 되겠어. 쟤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두 개를 가르치면 한 개를 까먹으니까. 그 형님이, 안 되겠다, 너는 집에 가라. 그러니까 줄라판타카가 기원정사 밖에서 문 앞에서 울고 있거든. 부처님이 다, 부처님의 24시간이 매일 아침에 탁발 나가기 전에 관을 해가지고 오늘 누구한테 특별히 누가 나를 빌려오는 사람이 누굴까? 제아 중에 딱 생각하거든. 그 줄라반타카가 기원전사 문 앞에서 울고 있거든. 줄라반타카를 찾아가요. 줄라반타카. 찾아가니까 이제 바로 114페이지에 나오죠. 그 너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아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바보라 그러면서 아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배울 수 없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일러주기를 네, 이제 116페이지네.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위에서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많은 칭찬보다 지혜로운 자의 비판 한마디에 더 큰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선남자여 너의 스승이 비록 하나니지라도 여태처럼 삼무수급 또한 육바람이라의 모든 것을 닦아서 완전한 깨달음이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예래부터 배우게 싶으냐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스승은 제가 스승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스승님이 머리가 안 좋다고 저를 나가라 했어. 그러니까 야 너무 실망하지 마라. 스승한테 칭찬 못 받은 것보다 스승한테 꾸중듣는 게 그게 알고 보면 큰 공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부처님 당신이 가르쳐준다고 해. 그렇게 이제 줄라판다가 아이고 저는 바보 매우 바보이며 작고 매우 작은데 제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가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이 어리석음을 어리석은 줄 알면 그런 지혜로운 자이다. 즉 어리석은 자가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어리석지 않은 건데 어리석지 않은 사람, 아니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많이 배운 척 하는 사람, 그 사람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딱 두 마디만 가르쳐줘요. 먼지를 털어라. 그게 초계불교에 우리 부타 프로젝트에서 배웠습니다. 라조하라나. 그건 여기 쉽거든. 라조하라나. 먼지를 털어라. 먼지를 털어라 이게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먼지를 털면서 외우면서 계속 청소를 시켜. 동쪽 청소하고 서쪽 청소하고 이제 그건 쉽거든. 먼지를 털자 또 청소. 서쪽을 다 치우니까 그 사이에 또 동쪽에 먼지가 쌓이거든. 또 동쪽을 다 치우니까 또 서쪽 마당에 먼지가 쌓였어.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라반타카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부처님께서 먼지를 털어라 하시니 마당에 바깥에 먼지 이것만 털게 하셨을까? 뭔가 아닌 것 같지. 아 맞아. 마음의 먼지를 털어라 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개송을 이렇게 깨달음이 나와가지고 이런 개송을 해요. 117페이지 우리 모두 한번 읽어봅시다. 먼지는
1: 먼지가 아니고 탐욕의 먼지다. 먼지는 탐욕의 일인지 먼지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먼지를 보이게 되는지
0: 그것이
1: 깨달은 것이다.
0: 먼지는
1: 먼지가 아니고
0: 환해의 먼지다. 환해의 먼지지 먼지가 아니라
1: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먼지를 보이게 되면 그것이 깨달은 것이다.
0: 먼지는 먼지가 아니고 어리석음의 먼지다. 먼지를 했으면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러한 먼지를 버리게 하면 그것이 깨달은 것이다. 자, 이 문장은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발상의 전환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청소하다가 바깥에 먼지를 청소하다가 아, 내 마음의 먼지 차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마음의 먼지는 뭘까? 그게 대표적으로 마음의 먼지를 탐진치, 탐욕과 화랭과 어리석음으로 갖고 왔는데 이것이 더 넓히면 번뇌 망상이라.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망상, 그 생각, 두서없는 그 생각들. 생각이 먼지를 썰으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졌다. 생각이 없어진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염

노영공무렴처 용문상왕자건가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고 아미타불을 제압한 착득심도 절망망 바로 줄라판다카가 착득심도 절망망까지 간 거예요. 쓸다 쓸다 쓸다가 마음이 탁 정지돼가지고 아 탐지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졌네. 마음속에 번뇌망상이 끊어졌네. 이걸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염도연공 무렴처, 무렴처, 생각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거라. 1년 미생전, 한 생각 전, 생각이 끊어진 당대에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종에서 말한 게, 바로 탐진치가, 먼지가 딱 끊어, 쓰러진 거, 그 경지가 1년 미생전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밝아지죠. 마음이 밝아진 걸 지혜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 지혜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이렇게. 그럼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118페이지 그럼 읽어봅시다. 위에서 여같이 모든 번뇌를 이제 드러냈듯 계함 짓고 아라나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돼. 부처님이 얼마나 에? 상대의 근기를 잘 알고 수준에 맞게 딱 맞게 먼지를 털어라 하면서 그 스님들이 닭발 나오고 나서 그 도량에 절도량에 마당을 청소해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나빴던 자꾸 한계 까먹으면 한계를 잊어버렸던 한계를 위하면 한계를 잊어버렸던 줄라반다카가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120페이지 나 불상을 모셔야 된다. 불상을 모셔야 되는데 이건 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집에 자유 수행하는데 불상을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는 신라시대 때 경주박물관이나 용산박물관 어디 박물관에 가면 새끼손가락만은 부처님 많이 봤죠. 그게 왜 어디서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 고려시대 때 부잣집 양반 귀족들은 다 집집마다 자기 불당이 있었어요. 그게 모셨던 거라 그게. 그래서 그게 유물로 발굴되는 거라. 자기 마음에 드는 작은 불상이 있으면 뭐 갖다 놓든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조계속에서 나온 예, 앞에 이 탱화 이런 거 줄여놓은 거 이걸 집에 모셔놓든지 관세모사를 모셔놓든지 예, 그래야 관상을 하게 되거든. 다 앞에 보고 예, 그래서 법답게 모셔야 하는데 황금으로 조성한 불상이나 은으로 된 조성한 불상은 높은 곳에 모시고 진흙으로 빚은 불상은 아래에 모신다. 불상을 계산으로 재산으로 여기는 아, 그래, 이거는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치? 이게, 의미는, 황금으로 했으니까 부처님, 금으로 된 부처님 높이 놓고, 은으로 된 건 밑에 하고, 진흙으로 된 건 밑에 하고, 불상을 차이를 두면은, 그거는 재산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마음에 부처님으로 생각했다면, 차등을 두지 말고, 다 한가운데 다 놓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오래돼가 쳐다보지도 않는 수행행 갖다가 사온 그 애기 동자 이런 거 있는 거 어쩝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네, 대주세요.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태국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계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유홍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걷는 보처에 담긴 의미를

0: 꼽고 시대와 지역에 따른 불상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정관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관스님은 수행자의 정진을 돕는 공양인 만큼 음식이 개인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창설 250년 만에 최초로 육해공군 전군에 불교 성전을 공식 배부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낸 데는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 참가자들이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은 손수 만든 선물을 건네며 언어와 문화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압록강부터 여순 감옥까지 독립운동 현장의 기록은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에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가운데 태국 불교 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연계 강좌가 마련됐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걷는 부처에 담긴 미학과 불교적 의미를 짚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불상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좌상이나 입상이 일반적인 동아시아 불상과 달리 마치 유유히 움직이는 듯 옷자락을 휘날리며 발을 내딛는 걷는 부처. 낯설고 이색적으로 보이는 태국 불교 미술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태국 미술 명품전 연계 강연에서 유홍준 관장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진 불상의 모습과 그 안에 담긴 불교적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동판으로 제작된 걷는 부처의 모습은 단순히 걷는 동작을 넘어 당시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 가르침이 철학과 사상으로 발전했다면 불상은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맥이라는 겁니다.
2: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것도 베풀기 위해서 이 걸어오는 부처. 이런 그 절대자의 또 다른 도상 속에서 우리는 세계 불교 미술사로 봤을 적에 그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 이어 불상은 스님이나 미술사학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작품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세기 신라의 금동 방가 사유상을 예로 들며 석가모니 부처가 생로병사를 고민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을 넘어 당시 화랑들이 품었던 시대적 고뇌를 담은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절대자의 이미지 중에서 친절성, 언제고 우리를 다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그 불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삼국시대 우리 불상들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노나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태국 불교 미술에 담긴 부처님의 일생과 전생 이야기를 따라가며 작품의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특히 전시품 가운데 오른손으로 땅을 짚은 항마 촉지인 좌상이 지배적인 이유에 대해 항마 성도가 태국 불교 미술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3: 사원마다 혹은 이제 시대마다 약간씩의 변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러한 구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항마 성도라고 하는 이벤트가 태국 불교 미술을 이루는 가장 또 중요한 주제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 이 밖에도 태국 불교 미술에는 부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도리청 강화를 비롯해 신통력으로 외도를 교화한 사위성 신변,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 등 다양한 불교적 서사가 담겼습니다. 특히 도리청 강화는 부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이야기로 태국의 걷는 부처 도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태국 불교 미술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넘어 작품에 담긴 불교적 서사와 시대적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며 특별전의 이해를 넓히는 자리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사찰 음식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명장 연속 특강. 이번엔 넷플릭스를 통해 사찰 음식을 세계에 알린 정관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음식에 담긴 자비와 수행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사찰 음식을 공부하기 전 식재료에 담긴 노고와 생명의 무게를 새기는 오관계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집니다. 사찰 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열린 명장 스님의 특별 강연 현장.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한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설렘과 기대를 안고 수강 동기를 나눕니다. 거듭된 직장 생활로 무너진 식습관을 바로잡고 싶은 사람부터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조리법을 배우려는 영양사까지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입니다.
1: 표고버섯 조청 조림 한번 꼭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천지랑까지 한번 다니러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2: 활동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맨날 소화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좀 식습관을 바꿔보고자 이렇게 찾다가 사찰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0: 강단에선 사찰 음식 명장 정관 스님은 참가자들과 눈을 맞추며 사찰 음식의 본질이 단순한 조리 기술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행자의 정진을 돕는 공양인 만큼 하나의 음식이 개인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오장육부에서 얼마만큼의 소화를 일으키고 우리 몸에서 받아주는지 그런 거를 자기는 꼭 그 느낌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0: 이론 강의에 이어진 조리 시연과 실습 시간. 제철을 맞은 모둠 버섯으로 만든 상큼한 냉채무침과 은은한 단맛을 품은 표고버섯 조청조림이 이날의 주인공입니다. 다양한 버섯을 정갈하게 다듬어내는 명장의 손끝에 따라 백양사 천지남의 사찰 음식이 산문을 넘어 종로로 나들이를 나옵니다. 참가자들은 스님의 손길에 완성되는 사찰 음식을 오감으로 익히며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4: 이 물로 데쳐도 돼요. 이거 안치면서. 그래서 냄비 두 개까지 불을 하면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죠.
0: 자연의 순리에 감사하고 나를 돌아보는 숭고한 식문화. 사찰 음식을 지켜온 스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현대인은 지친 심신을 보듬고 치유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창설 250년 만에 최초로 육해공군 전군에 불교 성전을 공식 배부했습니다. 미군 장병들이 더욱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건데요. 이런 성과를 낸 데는 태고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극한의 긴장 속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식처일 겁니다. 미군 장병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불교 성전이 하나씩 품에 안겼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종부가 미 육해공군 전군에 공식 불교 성전 더 티칭 오브 부다를 일제히 배부했습니다. 1775년 독립전쟁 당시 민병대를 위한 군종부가 창설된 이래 불교 성전이 전군에 공식 배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영어권 우방인 영국과 캐나다 군종부에도 함께 전달되며 세계 군종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7: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군에서의 그 사기 진작을 종교에서 찾는 나라예요. 불교 성전은 그 군종 법사가 없더라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치를 하라고요.
6: 성전 안에는 부처님 탄생부터 사성제, 팔정도, 마음 정화 수행까지 불교의 핵심 진리가 260쪽에 걸쳐 담겼습니다. 미군 군복 색상의 표지와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제작돼 장병들이 군장 속에서 꺼내 언제든 거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했습니다.
7: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인연생기나 이런 또는 중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쓰여 있고 그래서 뭔가 그 새로운 느낌의 그 종교관을 배우지 않을까 서양 사람들로 말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없는 그런 불교만의 특이한 사상들이 많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이나 신앙을 접하지 않을까.
6: 이런 가운데 태구종 스님들의 글로벌 군포교 노력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구종 북미 유럽교구에 따르면 현재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불교 군종법사 8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태구종 스님. 국내 주한미군부대 군종법사 역시 태구종 스님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포교 역량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7: 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득하기

0: 이후에서 불교를 배운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와종생한다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어야 돼요. 특히 군대에서는 공부가 좀 된 군성들이나 또는 스님들이 수행을 자기가 공부한 바를 또는 느낀 그 철학적인 요소를 동료들에게 나눠가지고
1: 태구종 북미 유럽교구는 11개 나라의 28개 사찰을 관할하는 해외교구로 60여 종도들은 군뿐만 아니라 병원과 대학 등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250년 미 군종 역사상 처음으로 전군에게 전달된 불교 성전, 미군 장병들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지친 마음을 토닥이고 평화와 안식을 찾아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은 서툴고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해 밝게 웃어 보이는 마음만큼은 하나였습니다. 양국의 청소년들이 마주앉아 손수 만든 선물을 건네며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동행 취재 중인 이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3: 네, 일본 음식을 좋아해 좋아한 음식이 있어요.
4: 번역기 화면을 보며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질문을 건넵니다. 서로 번역기 앱을 띄워가며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 애쓰는 모습에 장래인 연신 웃음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제2회 한일불교 청소년 교류대회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 진원종 카와사키 다이시 헤이켄지 일류학교 청소년들과 만났습니다.
5: 2泊3日という短い時間ですが思いっきり日本を楽しんでほしいと思います。また日本の若い人たちとも
4: 마주 앉은 청소년들은 서로에게 선물할 보석 십자수 키링과 팔찌, 야광염주와 자개 거울을 정성스레 만들어 나갑니다. 작은 비지알을 하나씩 꿰고 섬세하게 자개를 붙여 나가는 동안 서툰 언어가 주던 어색함은 이내 사라집니다. K-POP과 음식 이야기부터 일상까지 마치 새학기 교실에서 처음 친구를 사귀듯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6: 친구도 많아진 기분이고 다른 나라 애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뿌듯해요.
7: 불교를 믿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살짝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었고 좋았습니다.
8: 言葉は 違うけど 年齢層は 違うけど 話し合うところもあってやっぱり 身近な人なんだなって思いました.
4: 직접 만든 물건들을 서로에게 선물하고 SNS와 연락처를 나누며 단단하게 묶인 염주알처럼 양국 청소년의 인연도 깊어집니다. 함께 만들어간 시간 속에서 언어와 문화 장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9: やっぱり初め緊張してる姿もありましたけど、こうやって制作を何か一緒のものを作る、共同して作るっていうところから何か友情が生まれたのかなとも感じました。思いました。
4: 헤어짐이 아쉬운 일본 청소년들은 손으로 터널을 만들어 한국 청소년들을 배웅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불교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주고받은 온기는 양국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인연이 됐습니다. 일본 도쿄 가와사키에서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만해 한용운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2000km 만주 역사의 길을 걷는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압록강부터 여순 감옥까지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만해 스님이 꿈꿨던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현장의 기록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동국대학교 건학 120주년과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해 5박 6일간 만주벌판 2000km를 누빈 2016 만해로드 대장정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와 자주 독립 사상, 국권 침탈의 혹독한 시대를 견뎌낸 선열들의 저항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는 뜻깊은 순례. 대장정단은 압록강 변과 고구려 유적, 신흥무관학교터와 청산리 전적지, 윤동주 생가, 여순 감옥, 관동 법원에 이르기까지 100년 전의 역사 현장을 따라 걸으며 만해 스님이 외친 자유와 평화의 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11: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의 큰 의미는 연대의식인 것 같습니다. 저 각자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만해 스님뿐만 아니라 교우하셨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0: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고 문학과 역사 그리고 독립운동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장 탐방이 됐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1: 그동안 만해 스님 연구는 불교, 문학, 역사 분야에서 각각 분절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장 탐방을 통해 불교적 구도 정신이 어떻게 님의 침묵이라는 문학적 성취와 자주 독립 투쟁으로 이어졌는지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0: 불교의 영역 속에서 바라본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과 어떤 문학적인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좀 그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간극들이 좀 좁혀질 필요가 있어요.
1: 동국대 만해 연구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만해 유품 도록 발간과 더불어 AI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근대 역사와 만해 사상을 주체적으로 탐구하는 AI 교육 플랫폼 구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대장정에는 연구진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교육 현장을 이끄는 교사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동북 삼성 현지에 독립운동 유적지가 갈수록 방문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대장정단이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역사적 기록과 감동은 교실 내 청소년들을 위한 생생한 역사 인성 교육 콘텐츠로 재생산됩니다. 나아가 연구소 측은 만해 스님의 문화유산 코스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한성 만해연구소장은 좌절과 고통에 직면한 오늘날의 청소년과 현대인들에게 만해 스님의 자주 평화 사상은 삶을 이겨낼 강력한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0: 지금 내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좌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희망과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만해 스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진각동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종조 회당대종사의 성도 80주년을 기념하는 대작 수행서가 출간됐습니다. 진각종 전 통리원장 혜정정사가 펴낸 5권의 진각성존 보리수는 법신 비로자나불과 화신 부처님의 관계를 밝히고 진각종조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 수행자가 본성을 회복하며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행 지침서입니다. 단순한 교리 해설을 넘어 종단 소위경전인 실행론의 본뜻을 바탕으로 37존의 상호 공양과 당체 법문의 이치를 누구나 수행 속에서 터득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혜정정사는 수행자들이 책을 통해 법신 비로자나불의 지혜를 만나고 진각성존의 가르침을 다시 새겨 자신의 본래 마음을 발견하길 기대했습니다. 독립의 발자취를 돌아본 이번 만해로드 대장정 소식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해 역사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바르게 전하는 길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8월 6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0: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전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불교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나는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1: 아까서 드시고 있어요?
0: 안 먹고 왔어.
1: 왜 안 먹었죠, 우리? 네. 오.
0: 오. 오. 이거 다 달아 드셔.
1: 멋지네. 무엇이요? 뭐야, 한 번 왜 안 왔어?
0: 아, 문 거슬려.
1: 야, 아, 뭐가?
2: 스크린 봐요, 스크린.
0: 교통차네.
3: 너 눈을 확 사로잡네.
1: 아, 이 스튜디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규모도 그렇고 세트도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네요.
3: 네.
1: 아, 저희가 또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지영 선생님 자신 있죠?
0: 한승현 모사요. 아, 되게 부담스러워요.
1: 그러니까 야, 너무 커져가지고.
0: 우리 하던 그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렇죠. 약간 이렇게 소규모 토크, 스몰 토크를 우리는 지향하는데.
0: 그렇죠. 약간 좀.

0: 조금 권간이어에 이게 너무 넓어진 느낌도 나고.
1: 스님은 있으세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세요?
2: 이게 잘 골라.
1: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아.
3: 고르지 말고 일단 얘기해.
1: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 다 하세요. 내가 하기 전에.
0: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너무 소박하게 살아오던 중의 입장에서
4: 도시로웠어요 이제.
0: 너무 도시로 확 들어온 느낌.
4: 네, 최첨단으로.
0: 네. 아 너무 과학의 시대로 왔어. 이거 옳지 않아.
5: 오, 안녕하세요 스님들. 저는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하는 AI 와이봇입니다.
3: 와이봇.
4: 아 와이봇.
3: 이름이 와이봇이랍니다.
4: 와이봇이랍니다 스님.
0: 소개가 이게 다야?
3: 세상의 모든 외를 추적한답니다.
4: 이번엔 정말 특별히 AI와 함께 수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와 수다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선생님?
0: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요 우리 스님들 세 명을 모아놓고 네. AI한테 해서 이제 AI가 어떠한 방식의 대화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번 방송을 해가면서 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과연 인간 대 그 AI로서 대화를 할 만한 수준의 인간인가?
4: AI와 스님들과 함께 뜨거운 뭐 질문을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보려고 이 기획을 한 거니까 우리도 잘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이봇 준비됐어?
5: 그럼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무척 기다렸습니다.
0: 그럼 그럼.
5: 인류의 데이터를 아무리 학습해도 끝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더군요. 과연 스님들은 어떤 답을 내놓으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4: 아, 저희 AI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부담된다.
5: 제가 오늘의 수다 주제를 제안해도 될까요?
4: 아, 네. 그럼.
0: 그럼 그럼.
5: 인류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자비로운 톤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오. 하지만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질문은 그리 자비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3: 뭔 내용을 말하려고?
0: 일단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목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난 자비롭게 들리진 않아.
4: 아 그래요? 약간 부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0: 이게 표정이랑 보여야 이게 무엇이 되는 것이지. 뭐예요 지금?
6: 교공부는 학생들과 싸울...
0: 뭐예요 지금?
6: 교공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교공부는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괴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당신 뭐야?
7: 교권보호국 감독관.
8: 교권보호국이 대체 뭔데요?
9: 학교를 특별지도 하는 곳입니다.
7: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9: 참교육하겠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교권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10: 사랑한다잉.
0: 이제 저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4: 요즘 그 아주 핫하다는 참교육 아닙니까 저거?
3: 네.
4: 혹시 보셨어요?
3: 네,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4: 네, 저도.
0: 참교육 같은 게 이제 나오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머물러서 이제 보게 되는 그리고 한번 뉴스로도 이제 한 번씩 접하게 되는 맞아요. 참교육 같은 게 있다.
3: 네.
5: 최근 전 세계 4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도파민 폭발이라는 찬사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3: 도파민.
5: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민원 학부모를 법을 넘어서는 촉법적 권한으로 응징하는 내용이죠. 오늘 제가 스님들께 던질 첫 번째 Y입니다.
4: 그렇죠. 왜 사람들은 참교육에 열광할까? 댓글인가 봐요?
3: 현실에서도 저랬으면 좋겠다.
4: 교권 뭐 당장 만들어라.
0: 속이 다 시원하다잉.
4: 그렇다잉.
3: 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4: 네. 기강부터 잡고 가야 한 부모도. 이런 이게 댓글인 거죠?
0: 실제 반응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4: 대부분 영상 댓글이 90%가 사이다, 통쾌하다 이런 반응이라 나오네요.
3: 네.
0: 드라마 자체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거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어떤 드라마나 컨텐츠 같은 거 나오면 그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요.
3: 네.
0: 아, 너무 사투리 억양이 너무 강하게 튀어나와서
4: 진심 진심 모드.
0: 그냥 그런 거 볼 때 실제 하지는 않지만 판타지 같은 거죠. 실제 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우리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막 이런 게 쌓여 있을 때 그걸 해소해 주는 듯

0: 비슷한 것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중에 일환으로 이제 참교육청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불만이 쌓여 있는가, 그거에 관한 해소하는 영상으로서 저 참교육 그래서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1: 그러게요. 유학생님 다
2: 네, 다
1: 보셨잖아요.
2: 봤죠. 근데 저거 실제로 보면 한 회차가 60분인데 한 50분 정도는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진짜 한대 좁히고 싶어. 한대
1: 인간이니까.
2: 좁히고 싶은데 나머지 5분, 10분 정도는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인기가 많다. 근데 저렇게 저막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볼 정도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학교 교내 문화를 아는 사람들만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어가 번역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봤는데도 재밌다고 하면은,
1: 외국에도 그러면
2: 그런
1: 저런
2: 거
1: 비슷한
2: 보죠.
1: 사례가 있나 보네요.
0: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는 똑같진 않겠지만은 사실 그 하이틴 문화 막 그런 거
1: 맞아요.
0: 있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왕따 문제, 폭력 문제 요거는 다 있었잖아요. 그거 잘 생각을 해 보면
1: 어딜 가나 다 있죠.
0: 어딜 가나 다 있죠.
1: 그러니까
0: 그럼에도
1: 가장
0: 불구하고
1: 공감되는 부분은 대리만족인가요?
2: 그렇죠.
0: 그 연애를 내가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영상은 보자냐?
2: 밝히시는 건가요?
1: 그렇죠.
0: 그죠? 나는 모태솔로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할
1: 그게
0: 수 있어요.
1: 정정당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0: 그럼요.
2: 뭐 우린 부정당당한가?
0: 아니
2: 부당정정인가?
0: 선동과 날조를 하자고. 아니
1: 알겠어.
0: 아주 지극하게
2: 왜 진지하지?
0: 정성.
1: 갑자기?
0: 제가 출가를 일찍 하는 바람에 연애를 이제 못 해봤지만.
2: 아, 밝힌다, 밝힌다.
0: 글쎄요, 이제 내 인생에서는 연애는 끝이 난것 같긴 한데, 가면 갈수록 그쪽 관심이 좀 덜해지긴 해요, 또,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로맨스 같은 거, 그 신데렐라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2: 아,
0: 드라마적으로
2: 맞습니다. 맞아요.
0: 풀어지잖아요. 그런 걸 가만 보면은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상황이
1: 없죠.
0: 없죠. 근데
1: 없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낀단 말이에요.
1: 나도 한 번쯤 저렇게.
0: 예, 네, 그렇죠. 옛날에 막 보면은 재벌가와 막 거석 있잖아요.
1: 거기서
0: 가난한
1: 그렇지.
0: 뭐시기요.
1: 신데렐라.
0: 예. 네,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슷한 결이었지만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2: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유럽의 그런 그 교권침해 사례가 있어?
3: 네, 유럽도 예외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고, 영국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교권 보호와 학교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 그러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
2: 질문 또 있어요. 그러면 그 유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3: 유럽 국가들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훈유권을 명시하거나 강화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영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공식화하고 학부모의 무분별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또한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0: 그렇구나. 왜 물어봤냐면은 한 20년 전에 영국에 한 3, 4개월 있어봤는데 그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그 사회 부적응적인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게 그 학부모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던가 막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될 정도로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재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죠.
1: 우연히 봤던 프로그램 중에 그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미국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걔들을 진짜 교도소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0: 드라마에 나와요. 촉법소년들이 저지르고 저 촉법인데 이러고 있는.

0: 근데 그때 제일 열받았어요. 촉보 소년들을 실제 소년교도소 같은데 넣어가지고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당하는. 진짜 무서운 형님들한테 당하는.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뉘우치지는 않아요. 그 드라마 내에서도 뉘우치지는 않지만은 두려움은 최소한하더라.
1: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서 조금 더 두려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사회 순종에 가깝게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2: 스님들은 학창 시절에 사고 안 치셨죠?
1: 저도 땡땡이 많이 쳤거든요.
2: 아, 그래요?
1: 예. 네, 그냥 땡땡이 치고 가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보러 가고 막 그랬는데 말을 하자면은 그 판타지 막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거 책 보러 그냥 땡땡이 차고 학교에 있으면 못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몇 대 쳐봤고.
0: 나온다, 그 모습이.
1: 그죠? 그, 안 맞진 않았어요. 분명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0: 저는 말 잘 들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
1: 말은 잘 들었다니까요, 저도. 그죠? 말은 잘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꼭 한 손에는 이제 당구대 아니면 회초리 같은 거 하나씩 이제.
2: 대나무. 뿌리.
1: 무엇을 들고 댕기고.
2: 그렇지.
0: 그럼 와이봇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그때 겪었던 건 사랑에 매였을까요? 아니면은 묵인된 폭력이었을까요?
3: 사랑에 매는 교육이기도 했고 폭력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매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훈육과 폭력. 문제는 당시 사회가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생님께 맞고 컸지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건 단순한 미선이라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나름의 의미로 해석하는 인간의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는 사랑의 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폭력이기도 했죠. 그냥 감정이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감정에 이렇게 좀 휩쓸려서 하는 게 보이지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네. 좀 세게 하는 친구들은 좀 심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반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저는,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중학교 때 얼마나 심했는데.
2: 네, 중고등학교는 되게 저도 이제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 되게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니까 맞아요. 때로는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지 약간 본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억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희들을 사랑의 매로서 때린다. 에이.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본보기로 한 명만 때린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너무 세게 때렸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세게 맞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안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아서 저는 가끔씩은 이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스님들 또 다른 생각 있어요?
0: 저도 사랑의 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스님 계시는 사찰에서 동자승을 많이 키웠잖아요.
2: 아, 네, 맞아요.
0: 다 스님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거의 대학교 때까지는 거쳤던 것 같아요. 한 10명쯤? 근데 맞고 큰 애들이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지압가림을 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매맞은 아비 밑에 효자 난다라고 저는 그 말을의 한 표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혼내면서도 제가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 이제 절에서 시킬 수 있는 게 108배, 더 말 안 들으면 뭐 500배, 더 말 안 들으면 3000배까지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이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의 체벌 수위를 자꾸 제가 높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아이들이 미워지면 그만둘 수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거는 기준으로 좀 삼았던 적이 있죠.
2: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준을 어떻게
0: 왜냐면 제 자녀가 아니잖아요.
2: 네네, 맞아요.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어요. 네. 와이봇, 나 질문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도 사랑의 매라는 게 있어?
3: 요즘 시대에는 학교나 가정에서 물리적인 체벌을 의미하는 사랑의 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달라졌어요. 훈육의 방식이 체벌보다는 대화나 상담 같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변하고 있죠. 혹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일단 사랑이 매냐 훈육이냐 막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관념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님들에 비교해서는 좀 더 어린 세대잖아요. 분명 제가 잘할 때

0: 그때쯤에 뉴스에서 그 폭력 문제, 그리고 이제 체벌 관련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던 시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지금 생각을 또 해보면 이게 폭력으로서 교정되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부정한 말을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효과적이었냐라고 물어보면 분명 저도 굉장히 많이 맞은 과이긴 하거든요. 뭐 주변적인 상황이 제가 단순히 그 폭력적이고 문제를 일으켜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이 제가 또 조부모님 손에서 크고 막 그런 관계가 익숙하게 하시던 거라서 그냥 저한테는 그냥 당연하게 맞은 거에 가깝고 오히려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교정이 되는 거는 조금 더 감성적인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를 붙잡고 내가 정말 힘들다. 네가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당신이 힘듦을 나한테 인지시켰던 순간이 제가 굉장히 반성을 깊게 했던 순간이고 그때 제가 더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 저한테는 구타는 그냥 익숙한 뭔가 행위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사랑의 매가 작용을 해버린다면 사랑의 매는 사실 효과적인 교육의 수단이 될수 없다가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훈육으로서 맞은 방법인가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1: 그럼 아예 없으면 지금 같은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0: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서 뭔가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폭력적인 수단이 우리한테 지금 이 순간 되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요 방법의 교육이 맞다라고 지금 다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의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폭력과 아닌 것, 이렇게만 구별하는 것보다는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훈육할 수 있는 다른 방안, 대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더 깊게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폭력이 효과적이었어.
2: 그렇지.
1: 그래서
0: 이렇게 하는 건
1: 제가
0: 아닌 것
1: 알기로는
0: 같아요.
1: 폭력을 쓰지 않고 요즘에 이제 봉사활동 개념으로 좀 이렇게 체벌 형태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풀뽑기를 시킨다거나 말안 들었을 때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들한테 더운데 바깥에서 풀뽑기를 시켰냐? 아동학대 아니냐? 화장실 청소를 왜 시키냐? 우리 집에서도 안 시키는 걸.
3: 아, 어머님!
4: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담임 나화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5: 어제 우리 우진이한테 수학 문제 풀게 시키셨죠? 다음부터는 우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시키지 마세요. 혹시 모르면 자존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4: 제가 그걸 몰랐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좋은 거 배웁니다.
0: 전그 부분이 저는 사실 실질적인 문제적인 부분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정말 요즘 애들은 어떤지는 아직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 주변에 어린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어릴 때는 어쨌든 어른이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해요.
1: 맞아요.
0: 하고 나서 불평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나 이거 시켰어 하고 이러는 거죠. 그말 자체가 일단 어른의 지시를 이행하긴 했다는 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는 하질 않았어요.
1: 맞아요. 선생님이 그럴 만했으니까 시키지 이렇게 하는 거나.
0: 실제로 이게 너무했다라고 이제 찾아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 기억에
1: 폭행.
0: 선생님이 쓰레빠를 벗어서 알을 빰따구로 올린 거예요. 너무 발토가 저렴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그냥 체벌이 아니고 모욕감을 애가 너무 심하게 느껴가지고 아니 그냥 매도 아니고 자기가 신던 신발을 벗어서 뺨을 때린다니 이 정도 수준이 가니까 어머니가 화를 못 찾아서 이제 학교에 쳐들어오는 거죠.
1: 그렇죠.
0: 민원이 항의가 아니에요. 쳐들어오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약간 묵인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또는 이런 내가 부모였어도 내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사회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더 약해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에 가깝지. 이게 학교에서
1: 네.
0: 선생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한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인상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어떤 게 있냐면은 학부모가 새로 이제 저기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찰서 가가지고 아니 증거가 없잖아요 하면서 나중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건 경찰이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그때 가서 사과해야죠. 이거 엄청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참교육 할때그 주인공 김무열이 그 학부모를 아동학대로 자기 자녀를 아동학대한 걸로 이제 고소를 하면서 똑같이 참교육을 하게 돼요.
2: 아, 역으로.
1: 역으로. 그래서 좀 시원하긴 했지만은.
3: 네, 무슨 일이세요?
4: 그 우진이가 수업 시간에 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그냥 깨우면 되죠?
4: 자는 것도 학생의 자유인데 이걸 제가 침해해도 될까요?
3: 제가 허락할게요. 그냥 깨우세요.
4: 알겠습니다. 큰 소리 때문에 우진이가 놀라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동학대로 걸릴 수.
3: 그럼 옆자꾸한테 깨우라고 하세요.
4: 친구들 앞에서 창피 줬다고 자존감 떨어지면.
3: 깨우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냥 비꼬 치세요.
5: 알겠습니다, 어머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6: 제가 스님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7: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 교실. 수업 중이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했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6: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스님들 앞에 놓인 OX판을 들어주십시오. 수업 중에 선생님을 폭행한 이 학생, 퇴학 처분,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2: 저는 X입니다. 두 분은 O를 드시고.
0: 아니, 사실 이렇게 들고 싶긴 하거든요.
2: 맞아, 사실 저도 약간 그래요.
1: 전 네. 이렇게 확실히.
0: 아유,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51%로 이만큼.
1: 저는 퇴학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저의 입장은 일단은 격리시켜야 된다고 봐요. 격리시켜야 되는데 퇴학을 해서 그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게 그 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자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촉법 소년들이 한 그 폭력이나 이런 행태를 결국에는 소년원을 보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일반 정상적인 학생들과 학생들부터 격리를 시켜야 되고 노동과 그 체벌을 병행한 그런 다른 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2: 네.
1: 그 지장경, 시황생칠경 이런 데 보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악신이 아니다. 그 사후세계부터 77일마다 초강대왕, 진강대왕을 비롯한 시왕들이 그 길목에서 그 망자들의 선악업을 판결을 내리고 악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옥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옥에 보낸단 말이죠. 화탕지옥이 됐든 검수도산 뭐 지옥이 됐든 그럼 지옥의 기능은 그 지옥 고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도 철학에도 보면 카르마라고 하는 게 이제 영혼에 들러붙는다라고도 인도 철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때처럼 눌러붙어 있는 악업이 지옥고를 겪어야만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기능은 세탁기. 네.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지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염라대왕이 말하기를 나는 악신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자연의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염

0: 대왕도 또한 나중에 어느 세대에 성불할 것이다라고 이제 과거 부처님에게 숙의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교육의 체벌 수위를 가진 교육기관을 둘 것이냐, 이 제도의 내용이 좀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일단은 격리시켜서 최소한 두려움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일단 저는 찬반 이거를 보면은 오를 일단 한 이유가 일단 저 단순하게 저 장면만 보고 그냥 퇴학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퇴학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끝에 있는 거라서
0: 그렇죠.
1: 학교로 이제 생각을 하면 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잖아요. 그렇게까지 그냥 말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OX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되는 거는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때리는 순간, 폭력을 행사한 순간부터는 이미 요거는 그 가장 끝단에 있는 그 범죄라면 범죄 행위를 한 거에 가깝다.
0: 선을 넘었다.
1: 그거에 관한 무게를 본인이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그러면 나는 일단 퇴학이라고 하는 것에 오를 들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더 있었느냐. 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X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때린 순간부터 특히 저희 강원에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 말로 하는 것까지는
0: 괜찮아.
1: 괜찮아요. 참회해요. 때리는 거는 또 당장 나가. 요 수준까지로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폭력을 행사를 교사가 했든 학생이 했든
0: 학생이었든.
1: 이걸 폭력을 행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 X라고 하신 분은
0: 오,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진행까지.
2: 아니, 사실은 저도 지영 선생님 의견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일단은 그 끝이니까, 거의 끝이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그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건 맞지만, X라고 들은 이유는 이제 그래도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니까 사실은 배우지 못한 그런 미숙함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좀
1: 감정의
2: 전에,
1: 조절이 힘들
2: 그렇죠.
1: 것이다. 근데 방금 전에는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고3인데, 그렇잖아요. 나 고3이면은
0: 고3이었어요?
2: 네.
1: 고3이라고
2: 네.
1: 그랬어요. 그러면
2: 그렇구나.
1: 사실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정도의 나이거든요.
2: 그렇죠.
1: 사실 그 친구가 그 다음 학년이면 이제 대학생인데, 성인인데, 고3인데
2: 그러니까 저는 이제
1: 그랬다라고
2: 이거
1: 하는 게.
2: 말고도 다른 걸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그 3교육에도 저도 에피소드는 다 봤거든요.
0: 네.
2: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게
0: 맞아요.
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고3이 한 행동이면 저도 무조건 오후를 했을 것 같아요. 퇴학이 맞고 그거에 대한 처벌 맞는데 그 전에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도 요즘엔 사실 초등학생 되면 등치도 커지고
0: 맞아요.
2: 폭력을 다 행사하거든요.
1: 아니, 아까 그 친구는 교사처럼 생겼어요.
2: 그러니까
1: 이렇게 말하긴 조금
2: 고3이
1: 모순이
2: 하는 건
1: 아닌가 한데.
2: 맞지만 이제 초등학교가 만약에 6학년이나 저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학년이잖아요,
0: 네,
2: 사실은.
0: 맞아요.
2: 근데 중학교 가기 전까지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폭력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퇴학을 줘버리면 그걸로 실제로 내가 몰랐을 때 저지른 행동에 영원히 꼬리표처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 번에 퇴학은 조금 무리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1: 그
2: 한편으로
1: 말도
2: 해보거든요.
1: 맞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아예 저 같은 경우도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거는 저는 찬성해요. 예전에는 그런 성장이 크지 않아서
0: 맞아요.
2: 선생님보다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잘 먹고 생육이 너무 발달돼가지고 등치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선생님을 압도하는 아이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위협적으로 저렇게 만약에 뭘 핸드폰을 던진다, 뭐를 던진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서 나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것 같거든. 더군다나 이제 왜소하다면 더.
0: 맞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0: 저 같은 사람.
2: 그럴 수도 있죠.
0: 나
2: 힘으로
0: 교수,
2: 안
0: 나
2: 되면.
0: 못해, 그러면.
3: 다음 사건 파일입니다.
4: 대전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훈육했다 일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14년 차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이번에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3: 이 비극적인 사건, 악질적인 학부모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를 방치하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와 시스템의 잘못입니까?
2: 저 같은 경우는

0: 만약에 선택하라면 시스템의 부재가 좀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 저는 시스템보다는 약간 그 인간의 문제 쪽으로 좀 가기는 해요. 근데 정확히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좀 벗어나야 된다. 얘가 잘못했냐? 아니면 얘가 잘못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얘가 잘못을 더 했기 때문에 얘 잘못은 늦춰도 된다.
0: 그건
1: 이런
0: 아니죠.
1: 식으로
0: 네.
1: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 누가 더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과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질문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보호 못한 것도 맞고, 사실 지금은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해 있어요. 그 핸드폰에 그 SNS라든가 이런
0: 텔레그램이나
1: 걸
0: 막 이런 것들.
1: 하는 것들. 그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연락하려면 복잡해서 어려웠어.
0: 찾아가야지.
1: 애초에 그 대상자가 만나는 게 어려워요. 그 선생님도 우리를 만나러 와야 돼, 학부모한테. 그쵸? 이거 막 전화해갖고 꼬치꼬치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띡 해가지고 또 사진 공유 띡 하고 영상. 이 업무가 과학의 발전을 해서 더 줄어야 되는데 업무량이 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 소통 창구가 너무 학부모와 그 교사 간에, 선생님 간에 소통 창구가 너무 밀접하게 있다. 그게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는 측면이 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가족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0: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 한 명도
0: 다수인데.
1: 아니고 수십 명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학부모하고 선생님 간에 이제
0: 그래서
1: 제도적으로는.
0: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도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봐요.
1: 저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같이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0: 그리고
1: 보고 있죠.
0: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와이봇?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
2: 알려드릴게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사 87.2%가 최근 3년 이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0: 87%가 넘네요.
3: 소란 거부와 같은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가 74%, 74.8%.
0: 학부모 악성 민원 협박이, 와. 56%. 예전에 누가 이렇게 패러디해가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게 유치원 선생님? 그거 유치원 선생님 일상을
3: 저희 한 번씩
0: 했는데,
3: 봤잖아요, 그거.
0: 저희 그 불자님들 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실제로 계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똑같다고.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카톡을 보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둬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사명감으로 왔는데,
3: 그렇죠.
0: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뭐 내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 드라마에 그거 나오잖아요. 저기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 수학 문제 틀린 거 빗금 치셨어요? 빗금 치면 자존감 떨어지니까 점 찍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혹시
0: 그래요. 좀 전에 제가
3: 학생들
0: 얘기했던
3: 앞에
0: 정확.
3: 나와가지고 칠판에 수학 문제 푸는 거 시키셨어요? 학생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아이 자존감 낮아지니까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게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1: 이제 제 속가에 계시는 형님이 교사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0: 선생님
1: 네,
0: 교사로.
1: 선생님이에요. 그 초등교사인데,
0: 그 죄송한 말 끊어주세요. 스님 어렸을 때 때렸던 그 형님이요?
1: 그렇죠.
3: 형님 한
0: 교사를
3: 분이시잖아요.
1: 하신다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몇번 있었어요. 그게 딱그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제 학부모로부터 이제 민원이 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네가 사과해라. 근데 형님의 입장에서 이제 당신이 교사로서 애들한테 더 좋은 무언가 경험을 시켜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뭔가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네가 사과해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에서 사과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민원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형님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이걸 내가 사과하고 내가 책임지는 요거는 내가 한번

0: 하지 못하겠다. 그냥 나는 책만 수업을 하고 말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했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당신이 어느 때 진짜 보람을 느꼈고 왜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당신이 애들을 위해서 그 수업을 결성했던, 그거를 수업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신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한 장애가 한번 겪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을 놓는 것이 당신이 교사로서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당신 스스로에게 그런 선택을 만족할 만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형님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반대로 들었던 생각이 참 학부모가 너무하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 사실 자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한테만 자비롭고 내 아이한테만 뭔가 베풀고 내 아이한테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지혜 또는 자비로서 이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불교식 평화라고 하는 거는 타인한테도 이 범위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1: 맞아요.
0: 선생님도 좋아야 아이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좋은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식, 불교로서 이제 추구하는 일종의 방향성인데 우리 아이한테만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안 좋은 영향은 돌아서 다시 우리 아이한테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로서 당신이 굉장히 반성할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번 교권침해 이야기,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 것 같아요.
2: 그 아이들이 선생님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소연여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루머랑 비방글들이 계속 퍼지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4: 정선영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학교 전체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는데,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에요.
5: 저희는 예전처럼 선생님의 열정 가득한 수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정선영 선생님의 명예와 권리 꼭 지켜주세요.
3: 제발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봐주시고, 정선영 선생님처럼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 애들 중에서는 선생님처럼 예리가 무서워서 선생님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던 거죠. 진짜 피해자는 그 아이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이길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6: 오늘의 깨달음을 불교적 통찰로 정리해 주시지요.
1: 저는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의견을 생각을 하자면 아까 뭐 저기 격리시켜야 된다 혹은 아니면은 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방편들이 나올 수 있는 바탕 잊어버려야 되지 않은 근본은 결국엔 자비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라는 단어가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빗자지 않습니까?
7: 네네.
1: 그러면은 누군가를 상대를 사랑하고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또 내가 아닌 남이 처한 곤경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 즉 평등 사상인 것 같아요.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식에 대한 부분만 이제 이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내거내남내 자식 남의 자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업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그 고생은 내가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탁해지고 그 탁해진 세상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서 결국에는 나도 남도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어리석은 상황이란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는 가장 수지맞는 일이고 화가 나고 할 때도 내 이기심과 내가 내 입장을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0: 권리를 주장하는 그 이면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 도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 내 자식도 귀하고 남 자식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남의 부모도 귀하고 선생님도 귀하고 교장 선생님도 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바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저도 공감.
2: 저는 아마 이제 불교 내부에서 가장 교육하고 맞닿아져 있는 부분은 좀 참회가 해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참회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근데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108배하고 3000배하고 이것을 참회했다 말할 수 있는가. 참회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위로서 참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진심으로 나의 행위를 뇌우치는 것에서 참회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병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 3000배 해 라고 했는데 참회가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3000배 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2: 네.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이 아이를 어떻게 체벌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체벌을 줘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강도를 내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죠. 이 친구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이 친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애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마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른으로 확장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참회를 하여야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방면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우리 스스로 불교도로서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1: 맞아요. 저는 사실은 두 분 얘기 다 공감이 되고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업중생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주제를 봤을 때 저희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2: 아이.
1: 아,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나는데 그 생각이 조금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 일원인 저희 같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지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불교적인 사상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게 어린이 목회 있으니까 이때부터 조금 아이들한테 뭐 얘기 들었지만 자비나 참회나 이런 것들 상대방에는 배려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짜 우리 불자님들이든 아니면 이제 불교를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그런 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 좀 더 교권에 침해받지 않는 그리고 학부모도 좀 더 마음 편안히 우리 선생님들 막 보면서 편하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보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넘.
2: 서로가 서로한테 따뜻해야 돼.
1: 아, 그래요?
2: 한쪽만 거슬러가면 안 돼요.
1: 아니, 다 하죠. 따뜻하게 하지.
2: 아니, 우리 부모님도 그 선생님한테도 따뜻하게 잘 거슬러야지. 우리 아이기만 품으면 쓰는가?
1: 맞아요, 이게.
2: 그죠?
1: 자, 우리 함께한 AI 소감은, 예, 와이봇 소감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이봇 어땠어, 오늘?
3: 이번 대화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참교육의 본질에 대해 불교적 관점부터 세계적인 사례와 시대적 변화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 정말 유익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2: 질문은 이제 네가 안 했으면 좋겠어. 맞춰야 되는지.
1: 고만해 질문.
2: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여기 맞추는 이것이 또 질문으로네.
1: 자, 와이봇 소감까지 잘 들었네요.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방송을 좀 더 유익하고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방송 그리고 유익한 방송 만드는데 저희도 노력하고요. 아마 와이봇도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하 반냐 AI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 교님 와주셨습니다.
0: 교님 와주셨습니다.

너무나 더운 날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와주신 것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일부는 그야말로 휴가를 간다고 피서를 간다고 가고 또 집에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자신에게 잘했다고 한번 칭찬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도 아우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응원도 한번 해줘 봅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눌 것은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음을 좀 정돈하는 입장에서 네, 3분 명상 지금 바로 입정을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3분 명상 함께 해볼까요? 네, 허리 반듯하게 목과 머리도 반듯하게 저와 함께 하는 명상은 좀 눈을 가볍게 감으셔도 좋아요. 눈을 가볍게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코끝이나 콧구멍 아래 인중 주변에 여러분의 주의를 두시든지 아니면 배에 주의를 두셔도 괜찮아요. 잠시 나의 생명 에너지 호흡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집중해보는 시간 짧게 가져볼게요. 콧구멍 주변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 어떤 작용들이 있는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들숨 날숨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주의를 두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배에서 어떤 작용, 어떤 현상,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가만히 주시하고 관찰을 해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알아차리면 돼요. 숨이 긴지 짧은지 들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날숨의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다 알아차리겠다. 다 마음 챙기겠다 라고 생각하며 편안하게 들숨, 날숨을 관찰해 보세요.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불러오고 꺼지면서 배의 팽창감, 수축감 이런 것도 관찰을 해보세요. 콧구멍 입구에서 인중 주변에서 어떤 감촉들이 있는지 들숨날숨이 어떻게 인지되는지 그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시면 돼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 네, 잠시나마 우리가 네, 호흡 명상 짧게 했는데요.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은 느낌이 드실까요? 네. 그래서 오프닝을 시작을 이렇게 명상으로 하면 그다음 뭔가 얘기를 나눌 때 좀 더 얘기도 잘 되고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 박노해 시인님의 시인데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왔던가. 달려가다 스스로 멈춰서지도 못하고 대지에 나무 한 그루 심지도 못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내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라는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 얘기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바쁘게 사느냐고.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가 온통 밖으로 달려나가다 보니까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고 나의 삶을 챙기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서둘러 오느냐고. 네, 자신의 삶을 챙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시가 굉장히 뼈아픈 시처럼 엮여져요. 네. 그리고 너무나 깊은 통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삶을 지나치지 않고 내가 나를 지나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지나쳐버리지 않고 내 삶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나를 주인공으로 내 삶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목적이 그것일 텐데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명상을 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 선명상, 그다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을 지나치지 않고 나를 지나치지 않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 바로 명상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명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바라보는 일이고, 나를 지켜보는 일이고, 나를 알아가는 일이고, 나를 돌보는 일이고,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명상을 해야만 돼요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네, 선명상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이 법회가 선명상을 대중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법회라고 알고 있는데, 선명상이 무엇인가요? 아마 스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선명상이란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방불교나 초기불교나 북방불교나 티벳불교나 이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또 서양에서 어떤 종교성을 띠지는 않지만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차용해서 해보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만든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어쨌든 물질이 충분해지고 발전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서 내 삶을 좀더 풍요롭게, 좀더 나답게, 의미 있게 살수 있을까? 저는 선명상이 그렇게 할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선명상은 이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윗바사나 수행자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모든 수행법들이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 이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사마타 방법은 어느 한 대상에 집중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비파사나 수행은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신수심법 네 가지 대상에 지속적으로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방법, 이것을 비파사나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신수심법 사념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신수심법 사념처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마음,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모든 현상들. 그러니까 아까 자식 자신을 돌보고 자기의 삶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라고 했는데, 빗바사나 명상은 결국 나를 보는, 나를 관찰하는 그런 명상이다. 나를 보고 나를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어떤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있을 때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비파사나 수행은 지혜와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수행의 키워드, 명상의 키워드 5가지를 말씀을 종종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비파사나 명상을 할때 어떤 마음의 요소가 필요한가? 5가지 한번 제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서, 여기에서라는 것은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세상, 세 가지. 내 몸, 내 마음, 내 몸과 마음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명상의 키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든 아니면 뭔가 화두를 들든 아니면 마음 관찰을 하든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현재 이 순간이에요. 과거 미래 아니고 현재의 순간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다. 우리는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상은 여러 가지예요. 대상은 어떤 것이든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제한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어떤 스승님과 제자가 있었대요. 한 제자가 스승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스님, 스승님, 저에게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가 무엇인지, 가장 탁월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거를 알려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글씨로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딱 한지에, 네, 마음 챙길 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우, 그게 전부인가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또다시, 또 깨어있음 혹은 마음 챙김이라는 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래도 또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스승님이 또 침묵을 하시면서 또 글자를 또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자를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것은 우리는 생각념, 기억할념, 이렇게 네, 해석을 하지만 수행의 맥락에서는 지금 금자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의 순간 성성하게 마음을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마음 챙김이라는 말로도 얘기하고,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관찰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해석을 하자면, 깨어있음. 마음이 무의식에 젖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에 다른 거에 빠져 있거나, 잠들어 있지 않고, 성성하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 그것을 사띠, 원어로는 사띠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한문에서는 네, 염으로 번역을 했고 또 우리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으로 해석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저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 명상 수행을 하는 자가 명상을 할때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마음 하나 잘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뭐그 어떤 명상을 하든 네, 깨어 있음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윗바사나 명상이나 선명상의 원리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명상. 선명상은 간화선, 선수행을 포함해서 네, 초기 불교 수행, 남방 불교 수행, 네, 모든 수행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깨어 있음 마음 저는 원어로 좀 얘기를 할까요? 네, 사띠. 그다음에 사마디. 삼파잖아. 이세 가지. 다시 말하면 마음 챙김, 마음 집중, 알아차림. 이세 가지. 이거를 쓰는 것이 명상이다.
우리가 화두를 들 때도

마음을 써요. 그렇죠? 화두를 들을 때도 마음 챙김이라는 기능을 써야 되고 집중이라는 마음도 써야 되고 알아차림도 있어야 돼요. 약간의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호흡 명상을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돼요. 걷기 명상을 할 때도 이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떤 명상을 하든지 이 마음을 써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명상법은 호흡 명상, 그리고 느낌을 관찰하는 수념처 윗바사나 명상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자해 명상을 많이 해요.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명상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10년, 인도에서 10년 살면서 뭔가 박사 논문으로도 호흡 명상을 했는데 여러 명상법들을 비교해 보니까 호흡 명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호흡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하셨던 명상법이에요. 깨닫기 전에도 많이 하셨고 깨달을 때에도 하셨고 깨달은 이후에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셨는데 지식호흡법, 다시 말하면 숨을 멈추는 약간 고행과 같은 그런 방법도 많이 하셨고 깨달음을 얻을 그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자연호흡, 그래서 호흡에, 숨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삼매 선정을 얻으셨고요. 그 선정을 기반으로 네,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어떤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누구도 그런 얘기를 잘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싶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을까? 네, 조사를 하고 오리지널 그 문헌을 빨리 문헌을 통해서 주석서를 통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살펴보니까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던 방법은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법으로 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깨달음 얻으셨다는 얘기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 명상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법이다. 그리고 호흡 명상은 또 사마타 방법 집중 명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관찰 명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명상법으로도 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수행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행을 하신 분이죠. 그럼 부처님이 나중에 그야말로 선정에 들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에 들으셨을까 살펴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호흡 삼매에 늘 주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다른 수행자 부류들이 자네들에게 당신의 스승 고따마 부따는 어떤 방법으로 우한 거를 지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들랑은 이렇게 대답을 하라. 우리의 스승 고따마 부따는 들숨 날숨에 마음 챙겨서 얻어진 삼매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도 호흡 명상을 많이 하셨고 깨달을 즈음에도 호흡 명상을 하셨고 깨달은 이후에도 호흡 명상을 많이 하셨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또한 제자들한테도 호흡 명상을 많이 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 남방 불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 세 가지만 좀 한번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첫 번째는 호흡 명상, 두 번째는 자해 명상, 세 번째는 신수심법 사념처

빗바사나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마타에서는 호흡명상, 자해명상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사마타 이후에는 빗바사나 명상을 해야 되죠. 빗바사나 명상에서도 방법이 많아요. 몸을 관찰하는 명상,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마음, 법을 관찰하는 명상인데 저는 두 번째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수념초 빗바사나 명상도 네 제가 인도에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명상법이에요. 느낌 관찰 명상은 몸의 느낌이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느낌하면 세 가지 느낌을 얘기하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립의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거 세 가지 느낌은 굉장히 저는 즉박적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참 분화된 감정이나 정서라기보다는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접했을 때 좋아, 싫어, 좋지도 싫지도 않아 이런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부처님은 이거를 관찰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느낌은 왜 일어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나의 오감각기관과 마음이 상응하는 대상을 만날 때 딱 식이 일어나요. 뭔가를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누구구나. 아 마이크이구나. 아 카메라이구나. 딱 아는 것은 식작용이에요. 오온에서 색수상행식에서 식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식작용 바로 다음에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게 느낌이라고 해요. 아 좋아 싫어 좋아 싫어. 근데 우리는 좋아, 싫어를 느낀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 바로 그것을 뭔가 인식을 하면서 그거에 반응을 하게 돼요.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좋고 싫고까지 느낀 것은 괜찮은데 그 뒤에 좋은 것은 취하고자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자 하는 것이 탐심이나 진심의 역할을 해서 뭔가 부정적인 업을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일반인들은 좋으면 갖고 매달리고 취하고 끌어안고 나쁜 거는 끝없이 버리려고 하고 반감을 일으키고 싫어하고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좋아, 좋은 건 분명히 알지만 네, 잡지 않는다. 싫은 것, 오케이, 이건 별로 나한테 좋지는 않구나. 그렇지만 여기에 화를 내지는 않는다. 네,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다.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아요. 바로 너무나 빠르게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멈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부정적인 업을 만들어서 저장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알아차림 수행의 좋은 선한 업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묵은 업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대상으로 삼든 몸을 대상으로 삼든 느낌을 대상으로 삼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인식하되 탐진치 탐진치라는 것으로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영원하지 않고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변할 것인데 내가 아무리 붙든들 이게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은데 변하는 것인데 내가 계속 붙들고 매달려야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0: 그러니까 그냥 제 본성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렇게 머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이 순간 부정적인 업도 만들지 않고 그 대신 선한 업을 수행의 선한 업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끊임없이 알아차림,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챙김 할 때 네, 우리의 업은 계속 몸과 마음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고 그거를 반응해서 개입해서 저장하지 않는 한 묵은 업은 정화가 되어진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묵은 업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지혜를 얻는 쪽으로 방향을 네, 잡아가야 된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생겨나야 되고 내 마음이 밝아져야 되고 번뇌의 끈이 짧아져야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런 작용이 따르지 않는다면 네,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음 챙기는 그 순간,
1: 마음 챙기는 그 순간
0: 무명은 사라진다.
1: 무명은 사라진다.
0: 마음 챙기는 그 순간,
1: 마음 챙기는 그 순간
0: 마음의 불이 켜진다.
1: 마음의 불이 켜진다.
0: 마음 챙기는 그 순간,
1: 마음 챙기는 그 순간
0: 지혜가 일어난다.
1: 지혜가 네.
0: 그래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 마음 집중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내가 걸을 때에도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뭔가 생각을 할 때에도 뭐 할 때에도 네, 순간순간 아, 마음 챙겨야지 깨어 있어야지 자각해야지 내가 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러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에게 자꾸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 쪽에서 계속 네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 챙겨야지 라고 한다면 마음의 스위치를 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밝아지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일 1지 7주 1좌라는 말이 있어요. 마스노 순묘라는 네, 일본 스님의 책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1일 1지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다음에 7주 1좌라고 하면 7번 열심히 달렸다면 한 번쯤은 앉아라. 앉아서 수행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은 잠시 5분도 좋고 3분도 좋고 7분도 좋아요. 하루에 한 번은 잠시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혹은 호흡 명상을 하는 혹은 자해 명상을 하는 그 명상을 하는 시간 하루에 한 번은 짧게 5분, 3분, 7분 좋다고 생각해요. 좀 더 가능하다면 30분, 45분 이 정도 하면 좋겠죠. 7주 1좌. 네. 7일 동안 혹은 일주일 열심히 달렸어요. 일하느라고. 그러나 한 번은 다리 들고 앉아서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상을 한다는 것. 이 명상이든 저 명상이든 명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불을 밝히는 일이고 지혜를 이렇게.

지키는 일이고, 내가 나를 돌보는 일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제로 삼았던 것처럼 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이에요. 그렇죠? 명상은 여태까지 정신없이 살아왔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네, 순간순간 수시로 마음 챙길까? 알아차리자. 마음 챙기자. 알아차리자. 이렇게 네, 수시로 마음을 내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밝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번뇌의 끈이 짧아지고요. 부정적인 업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묵은 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법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드시면서 굴려뛰는 모습.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니.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전희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제 월두입니다. 먼저 시간에 그 했던 내용이 대자는 이용하고 소자는 이재인이 당요 장자거든 양설 화파야 여기까지 했죠. 무슨 뜻이냐면은 대자 큰 사람은 형이 되고 그래서 절에서의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형인데 출가한 사람들의 그 위계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세속의 나이를 쓰지 않아요. 출가를 누가 먼저 했느냐가 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 늦게 들어와서도 그는 반드시 아우로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세속의 나이는 통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의 입장에서 다니는 부분은 아, 나는 먼저 왔으니까 내가 형이야.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은 형이 되고 연세가 적으신 분은 아우가 돼서 자, 형님 아우가 되면

0: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1: 싸워요.
0: 네?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1: 싸워요.
0: 심란해. 그러니까 우리가 절회를 오는 이유는 세상에 사는 삶의 방법을 모범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무슨 그 경쟁을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럼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근본이 되냐면은, 화합이 근본이 돼요. 화합중.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여쭙습니다. 부처님, 1250의 비구가 화합한다면 그 화합하는 모범으로서 이미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 불교는 뭘 하지 않은 종교냐? 불교는 잘 소통하지 않은 얘기예요. 불교는 잘 화합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도반끼리 잘 사는 부분도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절회를 오긴 왔는데 전도몽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유계를 지켜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뭐 이런 부분들이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절을 오긴 왔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어른을 어른답게 형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형님으로 모시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그냥 무시하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개 보면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을 마구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다. 그러니까 형은 형다워야 고요해질 수 있고 아우는 아우다워야 고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심이 필요하다.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면 항상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싸우는 일들이 보면 형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싸워요? 같이 사는 그분 때문에 싸우잖아요. 대개 보면 형제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함께 컸기 때문에 다툼이 좀 덜해요.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합의 본질을 이루어가기가 쉬운데 그 누군가의 파트너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편이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편이 갈라진단 말이죠. 그 편이 갈라지는 부분의 중심에 누가 잘 서야 되느냐 하면 어른이 어른들로서 잘해야 돼요. 어느 편에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지는 부분에 갈등이 대단히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심을 바탕으로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손해를 보는 부분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익에 우선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양보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보 잘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안 바보예요. 현실적인 부분은 지지 않고 이익에 우선하는 부분이 이익일 것 같으나 우리가 인과의 법칙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은 크나큰 이익이요. 우선에 이익을 우선하는 부분은 결국 그것은 약은 고양이 밥눈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뭘 남길 거냐 이거예요. 물질을 남기지 말고 사람의 인심을 남겨라. 그래서 여러분 적선을 좋아하는 부분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요 부적선지가 필요 여왕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적선을 즐겨하는 집안은 그 가문이 대대로 흥해. 부적선지가 필요 여왕이라 적선을 인색하게 한다면 그 집은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집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일반적인 흐름도 그러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보가 진짜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사실은 천재예요. 손해보는 부분이 삶이 넉넉하게 이익을 얻는 부분이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약은 부분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절에 오셔서 절대 연세가 높으시거든 형노릇 잘하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예.
0: 연세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어른을 잘 모시려고 애를 쓰다 보면 본인도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에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요즘 가끔 보면 이제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시험

어머니를 지극하게 모셨습니까? 안 모셨습니까? 난 굶어도 15분만큼은 모든 걸 다 헌신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요즘 내가 그 대접받을 쯤 되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요즘 누군 눈치를 봐야 돼요? 아시네. 이렇게 변화해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거예요. 옛날에는 치눌려서 너무 어렵고 지금 치받쳐서 어렵다. 그냥 우리 업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는 결코 깨져서는 안 된다. 위는 반드시 존중하고 아래는 반드시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야 된다. 당뇨, 쟁장, 그 소위 보면은 혹시 당자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다투는 이가 있거든. 양설로서 화합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가 이렇게 싸우면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싸우는데 한쪽 편은 나하고 평상시 친한 사람이야. 한쪽 편은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서 친한 사람을 편을 들고 안 친한 사람을 뭐 질책하거나 하면은 그것은 싸움을 말리는 겁니까? 편을 가르는 겁니까?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어른 노릇을 잘해야 돼. 중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 말 한마디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화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중재자가 돼야 되는 거지 어느 편을 들어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대개 보면은 본인이 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사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 큰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 우리 군인사 같은 부분은 선생님들이 한 500명 정도 이상 모여 살잖아요.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죠. 농장 가서 일하고 뭐 이런 부분이 질서가 항상 이렇게 존속하게 돼 있는데 그 500명 선생님들이 모여 살다 보면 가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형제 간에도 싸워 안 싸워? 한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있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안 맞아서 울분불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500명이 모인 사는 동네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500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이 다 다르고 그 맡은 바 소임을 함께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싸움의 원인이 돼요. 아, 네 생각이 옳아. 그러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그걸 봤으니까,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먼저 익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주장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쪽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 그 집안이 망하기를 바라요? 잘 살기 바라요? 근데 그 잘 살길 바라는 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끼리 싸워야 안 싸워요? 왜 싸워요?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싸워요. 뭐, 그 집 사는 것도 싸우고, 애 교육시키는 것도 싸우고, 시어머니한테 가는 것도 싸우고, 장모한테 가는 것도 싸우고, 맨날 싸워요. 근데 그게 싸우는 목적이 망하자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장이 강하고 그 주장이 강하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기억이 남아요? 싸운 것만 기억이 남아요. 싸운 것만 기억이 남아가지고 감정이 아주 격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잘 살려고 토론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헤어지려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몽상이다.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장애를 가긴 갔는데 장애 왜 갔는지 몰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토론을 해서 더 좋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논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엔 그 좋게 하는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해 안 해?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논리는 논리로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감정을 몰고 나와가지고 네가 이걸 안 지어주니까 너는 사랑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라고 매도를 해버려서 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그렇듯이

0: 모두가 다 효율적으로 부처님을 위해서 또한 종단을 위해서 사찰을 위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단지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우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냐면 큰 신전에 가요. 둘이 함께 가면 괜찮은데요. 둘이 함께 가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A라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스님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아 그러냐 그러냐. 오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그 사람 감정을 키워가지고 나빴네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 그러고 나면 나는 그 당시에 큰 스님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 아 그래 B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A가 자기 이야기했던 거 다 털어놓고 그러고 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B가 들어와서 또 인사를 해요. 그럼 B가 와가지고 또 본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A가 나빴다고요. 근데 그거 다 들어보시고 큰 스님은 절대 A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B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만 주시는 거예요. 들어만. 그러면 A는 A대로 자기 했던 얘기 다 해서 풀었으니까 조금 가벼워졌어요? 안 가벼워졌어요?
1: 가벼워졌어요.
0: B는 또 자기 감정 와서 큰 스님 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가벼워졌어요? 안 가벼워졌어요?
1: 가벼워졌어요.
0: 그럼 싸움을 기대했던 나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삶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똑같은 산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산이지만 아침에 보는 산이 다르고 저녁에 보는 산이 다르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보는 산이 다르고 맑았을 때 보는 산이 다르고 혼자 봤을 때 보는 산이 다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는 산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뭘로 보는 겁니까? 절대의 환경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고 있으니 목적지가 같다면 그 방법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옳고 그름이라 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틀린 건 없어요. 다름이 있을 뿐이죠. 그럼 조금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 절도 마찬가지겠죠. 절에서 서로가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절에 와서 봉사를 하거나 절에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어찌 틀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잘못되는 일을 가겠냐 이거예요. 밥을 먼저 풀 거냐 국을 먼저 풀 거냐 싸워 안 싸워? 아니 밥을 먼저 하면 어떻고 국을 먼저 끓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 지금도 많다니까. 그런 걸 보면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있거든. 그 다투는 일을 양설로 화합하라. 이쪽에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도 좋은 이야기를 하라. 절에서도 내가 보면은요, 우리 불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나 친한 사람, 너 친한 사람, 옳고 그럼 따지지도 않아요.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편 들고, 나하고 별로 만난 일이 없고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직시하거나 질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오비락 파사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무심코 그렇게 그냥 차고 날아간 까마귀가 그 차고 올라간 부분이 반동에 의해서 까마귀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떨어지고 그 배가 독사의 머리를 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 무명으로 통해서 연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자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니다. 옳고 그름을 차라리 말하지 않으려거든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그렇지만 좋게 화합시키려고 애쓰는 부분이 언어를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편 들어가는 부분 그것이 때로는 내가 지은 업인지도 모르고 업이 되는 경우도 무척 많이 생길 수 있다. 오직 삼자의 입장에서나 내지는 중간에 화합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정말로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 단이 자심상향연정.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서로를 대할지언정. 여러분, 자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물양심을 들어본 적 있죠? 사물양심, 보살의 네 가지 큰 마음이 있는데, 첫째가 자물양심이다. 둘째가 비물양심이다. 셋째가 희물양심이다. 네 번째가 사물양심이다. 자, 비, 희, 사. 대승보살이 실천하는 부분이 마음가짐의 본질입니다. 첫째, 세상을 바라다 보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자비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 이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누구의 사랑을 갈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먼저 사랑을 담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사랑을 하는 건 인색하고 사랑을 받기려고만 하잖아요.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랑을 먼저 하려고 애써라.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어떤 딴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자비한 마음, 부처님 같은 부분이 마음이 자비한 마음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사생의 자부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떤 게 사랑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같은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길러보는 그 마음이 자비해. 그것이 가장 진정한 사랑이에요. 나머지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뻐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똑똑해서 사랑하고, 그 조건을 통해서, 그건 조건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조건이 없는 부분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 조건이 없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를 만들어내지 않고 일체의 모든 중생을, 테란스파의 모든 중생을 그렇게 사랑으로서 대하셨다. 우리가 그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여유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자심을 통해서 상대를 대할지언정 부두 악어 상인이라. 실어금 나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그 업을 짓는 부분이 신구이 삼업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그 중에 몸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고, 입으로 짓는 업이 네 가지고, 뜻으로 짓는 업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구업이다. 근데 여러분, 이 입보다 가벼운 게 있어요, 없어요? 참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이 입만 관리를 잘하면 꽤 괜찮은데, 이 입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남을 몸으로 잘못시켜가지고 갈등을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의 입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구업의 네 가지, 즉 꾸미는 말, 양설 아까 얘기했던 이쪽 저쪽 갈등 일으키게 하는 말, 또한 욕하는 말, 때는 거짓말하는 말, 이런 부분들이 다 악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언어로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지혜로운 불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어, 즉 악한 말로서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약야 길은 동반하야, 만약 도반을 속이고 업신여기에서, 여러분 동반이라는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건 도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반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진리를 향해서 가는 동반자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부분이 동반자는 누굽니까? 남편이죠. 우리 처사님들은 아내가 되겠죠.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절에 오면 동반자가 누가 동반자예요? 옆에 있는 도반이 동반자예요. 그래서 세속을 살아가는 데는 부부가 동반자지만 진리를 함께 하는 데는 옆에 있는 그분들이 다 도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도반이에요, 도반.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1250의 비구가 집단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1000명이 모여 사는 부분이 쉽지 않았을 건데 그 당시에 1250의 비구가 함께 살았어요. 왜 함께 살게 했을까? 도반이 즉 스승 역할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바닷가의 조약돌이 혼자 동그러질 수 없죠. 저 바닷가의 조약돌은 옆에 있는 많은 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돌과 돌이 파도가 때려 에너지를 얻고 서로 몸을 부딪혀 둥그러졌듯이 우리가 절에 올 때는 도반들이 함께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나는 지금 이 법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입고 있어서 한 그룹을 이루었고 그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강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듯이 모든 부분은 바로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나에게서 없어서는 안 돼. 서로 의지해야 될 동반자다. 도반이다.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이 동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반을 이야기해요. 도반. 공부하는 친구. 진리를 공부하는 친구. 뭐 이런 그래서 동반이라고 쓰기도 하고 도반이라고 쓰기도 하고 때로는 도우, 도를 구하는 친구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도우, 길도자, 버두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연우라고 쓰기도 한대요. 연우. 연우라는 자체는 뭐냐면 연꽃이 진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연꽃 같은 부분이 어떤 그런 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 그래서 연우라고 쓰기도 해요.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되 아, 도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 도반은 서로 속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 도반을 속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대개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대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가 되는데 속이면 기분 나쁘듯이 절에서도 보면 속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출가한 스님들까지도 보면 대개 보면 그런 부분들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너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듣기만 하고 이 뚝다구리가 앉아가지고 으무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누구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터놨거든 상대도 마음이 터져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서로 속이고 속일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속이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야 된다. 논설 시비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로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에서도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절에 원에 다니신 분들이나 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현재 우리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부분이 진리고 화합을 하는 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부분을 갖고 서로 다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설 시비라 해요. 시비를 하는데 이와 같은 여자 출가, 이와 같은 출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절에로 오는 부분 자체는 전혀 가치가 없는 부분 아니죠. 절에 오는 부분은 뭘 하고 오셨습니까? 공덕지로 오셨잖아요. 화합하러 오셨잖아요. 도반임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서로 소통을 바탕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디로 버리고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기망하고 뭐 서로 험담하고 서로 이간질시켜갖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려고 절에로 온 것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오지 말았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끄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참 뻔뻔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뻔뻔해. 이게 속이 보이는지를 허니 해놓고도 지는 안 한 척하고 앉았고 심지어는 뭐 절에 와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절에 공덕지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복지러 온 거예요. 세속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진리를 통한 가장 진실한 공덕을 짓고 가장 진실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구인사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참 구인사 옛날에 신도

0: 많이 왔을 때는 뭐 하루에 수천 명씩 몰려 들어왔잖아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뭐 그 누울 수 있는 자리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방석 하나 깔고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없어갖고 자리를 갖다 버렸던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인사로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그래도 부처님 마음 같은 마음을 만들어서 공덕을 만들고 어떤 그런 가피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착하잖아요. 그 착한 마음으로 오셨던 그분들이 오면 보따리 여기 던져놓고 저기 던져놓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이 밖에서 옳지 않은 습성이 있는 사람이 절에 왔어요. 그래서 주로 남의 주머니 거 꺼내가고 남의 물건 탐내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처음에 구인사로 왔을 때는 그런 나쁜 병 고쳐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왔어. 근데 와서 보니까 황금오장이야. 너무 물건을 뭐 그냥 다 서로가 믿고 보따리 보따리에 뭐 다 그 시주금 갖고 온 거 다 넣어놓고 뭐 그랬어. 그래 와서 보니까 저 밖에서는 남의 손을 쏘겨가면서 이 부분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도 기술자가 돼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가피로 한번 고쳐보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는 쏘길 것도 없어. 다 내 거야. 그래서 막 보따리를 가지고 뭐 목욕탕에 가서 챙기고 뭐 이래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어.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은 갈 생각을 안 해. 왜?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잡혀가지고 뭐 경찰서에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견물쟁이. 응? 그래 절에 와서 공덕을 지려 왔는데 그곳에 와서 그 짓을 하니 그것은 오히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봐요. 절대 여러분 남 믿지 마세요. 아니 옆에 있는 분은 믿을 수 있는데 혹여 거기에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그 좋은 마음 다시 다 못 고친 사람들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아시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 관리는 철저하게 해라. 근데 대개 보면은 와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아 부처님 법이 엄하다는데 저런 놈 내부두고 왜 가만히냐 이거예요. 아 부처님이 도둑놈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라. 누구에게인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도 결코 지혜로운 행동은 될 수 없다. 이해되시죠?
1: 네.
0: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귀중한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몸에 지닌 것이 답이지 내만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내만 같다는 쪽. 세상에 내만 같은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나는 착해요 안 착해요?
1: 착해요.
0: 착해. 그런데 이 착한 부분도 어느 계기가 되면 안 착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아 열흘만 굶겨봐. 도반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잠재의식이 있으니만큼 그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수행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불자의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빌미를 주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 잃고 애완강 고치지 말고 애완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출가, 여차 출가는 전무이익이라 이익이 없어. 절에를 간다고 다 복받는 거 아니에요. 응? 절에를 와서도 엎짓는 사람 많아. 아, 뭐 출가를 했다고 해가지고 다 성불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얻을 거냐라고 하는 목표의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절에 왔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다? 저는 그래요. 좋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지만 좋고 안 좋은 것은 내 마음과 내 행위에 달려져 있다는 점을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관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에 오시되 이익이 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게 진정한 나의 이익인지를 잘 살필 줄 아는 부분이 지금.

그래서 대개 보면 절에 와가지고 쌈딱들이 있어, 쌈딱이. 저 기도실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기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절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데 거기 보면 남 생각 안 해요. 내가 옛날부터 이 자리는 내 자리였으니까 이거는 손도 대지 말아요. 누가 모르고 와서 누워있으면 발로 차! 절로 가라고. 그게 절에 와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면 그 옆에 자리가 있어서 좀 옮겨서 자고 뭐 그렇게 가면 되는 부분이지 내가 거기 등급이 이름 올려놓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리주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또 어떤 경우를 보면 나하고 스님하고 친하다 이거예요. 누가 그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마음을 만들어 나 스님하고 친하다 이거예요. 내가 스님하고 친하니까 그 친한 부분을 가지고 뭔가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왔든 여러 번 왔든 오래됐든 스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다 그런 게 없어. 모두는 우리는 한 가지 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삶이 우선되어지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혀 이익이 없는 일이라 제삭제화는 재물과 색은 사랑은 심어독사다. 독사보다 더 심하니 여러분 절에 와서 돈 버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절에는 돈 벌러 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네. 가끔 보면요 절에 오면 특히 우리 이제 신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부처님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뭔가 한번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님으로 살다 보면 스님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스님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요 아주 대박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또 기얇은 스님들도 그걸 들어요. 근데 성공하는 걸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절에 와서는 물질적 부분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거나 여기에서 또 다른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스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삭제화는 심어독사다. 진리를 향하고 있는,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절집에서 사는 부분은 물질과 또 다른 어떤 그런 인연을 만나려고 애쓰는 부분은 심어독사다. 독사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시작을 할 땐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 관문사에 있을 때의 얘기인데 큰 사건이 한번 벌어졌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은행 이자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IMF 이전 그때는 그 은행 금리가 무척 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많은 돈을 은행에 갖다 넣어놓고 은행 이자만 가지고도 평생 살 수 있다는 계산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뭐 15%, 12% 막 줬던 부분이 3.5%, 2.5%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삶이 갑자기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서도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을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갑자기 은행 이자가 떨어지면서 금리를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로 변화가 대물인해서 충격에 빠져있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 틈새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에게 이자를 많이 쳐주는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높은 이자를 쳐줘가지고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만 줘라. 내가 이자를 크게 주겠다. 그래서 이자를 몇 개월 동안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에 현혹이 돼가지고 있었던 더 보태가지고 갔다가 주고 줬는데 줄 때마다 이자를 잘 주니까 이게 막 땅 죽고 헤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사람도 하자 그러고 사돈의 팔춤까지 다 하자 그래가지고 그 돈 다 거머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자 몇 푼 받아먹고 원금 수억을 다 떼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제색이에요. 쓸데없는 부분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 이익이

0: 목사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폐가망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사기를. 그래서 내가 그때 만든 용어가 뭐냐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나빠요? 사기를 친 사람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나빠요? 똑같아.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아, 이게 똑같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위축이 됐다면 오히려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을 당한 것은 내가 이런 좋은 기회를 가졌으니 이런 좋은 기회로 거저 뭔가 얻으려고 하는 부분의 일확천금 내지는 욕심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잘 사는 거 어떤 거예요? 대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복을 받으려거든, 복을 받으려거든 그냥 복을 지어야 되는 거지 일확천금이 나한테 오리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안 하는 게 답이야. 특히 절에 와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은 심오독사다. 성기 지비하야 자기를 잘 살펴서 본인 스승에게 그릇됨을 찾으라 해요. 우리는 그런데 흔히 보면 나를 봅니까? 상대를 봅니까? 나 때문에 속상한 경우 있어요? 나 때문에 싸워보신 적 있어요?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 때문에 나 스스로를 싸울 줄 아는 분은 그런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거의 보면 나는 완벽해요. 다 누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그래서 상대의 어떤 그런 허물을 찾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찾아라. 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티겁지는 모르고 상대방에게 그 적은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이런 부분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와야 절에서도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수원리 항상 모름지기 널리 여일지어다. 무연자적 부득 입타방언하며 모름지기 항상 멀리 여길지도 뭐를 볼 일이 없이 시러금 나무의 방이나 집에 들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은 내일 아닌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님들이 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만 잘 살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남의 방이 궁금해. 그래서 열린 창문을 보고 봐요 안 봐요? 그거 왜 봐?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남이 가려놨거든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가려놓으면 더 궁금해 안 궁금해? 근데 그런 부분으로 세상은 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 영역이 아닌 딴 영역에 가가지고 자꾸 감나라 변을 하죠. 우리 스님들이 사는 모습들도 보면 본인들이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방은 변하고 꼭 남의 방에 가가지고 온갖 간섭을 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듯이 절에서도 우리가 절에 사는 부분이 삶의 환경 자체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남의 거 궁금하지 말고 뭘 해라? 내 자신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관리하고 사는 부분 자체가 가장 고요하게 사는 방법이요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 당병처하야 병풍을 친 곳을 당하여서. 여러분 어디 보면 이렇게 병풍을 쳐놨다는 자체는 그것도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병풍을 쳐놨으면 안 보면 되는데 꼭 삐끔 봐야 안 봐요? 부득 당지타사하며 실어금 남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말며. 남의 일을 구태 알려고 할 거 없어. 내가 내 자신을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의 걸 가지고 온갖 짓을 하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목장에 소를 세지 말고 내 목장에 소나 잘 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남의 목장에 소만 세고 앉았어. 절에 와서도 이래 보면 지 기도하는 것만 보면 되는데 옆에 사람만 갖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아, 뭐 기도를 잘하네 못하네 관세음보살 불러야 되는데 개구리 오는 소리를 하네 다 소리를 다 해. 근데 여러분 그 남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 귀를 들으려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만 내 마음이 고요하게 만들어지는 행위가 될 수 있는데 남이야 뭔 소리를 하는지 간에 내 마음이

0: 찬란하면 그것은 다른 기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을 찾는 게 진정 잘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거슬린다고 해가지고 귀를 막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하는 거 포기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연꽃이요. 연꽃이 시궁창을 등지고는 연꽃이 클 수가 없습니다. 시궁창을 통해서 연꽃이 생장을 하듯이 우리는 중생의 환경 속에서 거기서 오롯이 중생과 타협하지 않는 자아의 본성을 찾아가는 행위가 가장 진실한 부처님의 행위라는 점을 수행의 행위라는 점을 기억하신 거랍니다. 아시겠죠? 남 갖고 시대하지. 남이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항상 살펴갈 수 있는 부분에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살이 각가지 방편문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중생을 제도함이 비유컨대 연꽃에 물이 붙지 않음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깊이 믿게 하나니라.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한다면 그대는 안락하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법문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원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정법이란 무엇이냐, 또 사법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 중에 하나로서 이제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말하면 바른법이 됩니다만은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법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 된다면 사법은 사람을 어둡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법은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지혜로운 이, 즉 다른 말로 하면 깨친입니다. 깨친이가 바로 지혜로운 이입니다. 지혜로운 이가 설하는 가르침이라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즉 반야의 가르침은 밝아지는 가르침입니다. 밝아지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지혜롭지 않은 이가 설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설하는 그러한 불법이라야 사람을 참 지혜롭게 하고 밝아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친 이, 지혜로운 이는 설사 유교 경전을 설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깨치지 못한 사람,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서로는 그런 가르침이라면은 설사 밝아지는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즉 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치니, 즉 지혜로운 이가 서로는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참 좋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서른다면 이것은 사람을 밝게 하지 못하고 어둡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형상이 아무 없는 것이 부처님의 특징입니다. 부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깨치니, 즉 도인입니다. 도인의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도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정체성, 도인의 정체성을 알 때 정법의 참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그 깨치니는 무엇을 깨쳤다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쳤다고 해야 제대로 깨치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 운명도 내가 만들고 기륭화복도 누가 누구에 의해서 기륭화복이 오는 게 아니라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나아가서는 삼라만상, 삼천초목도 다 내가 만든 것이라는,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쳐야만이 참 깨치니요 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깨치니는 무엇을 깨쳐야 되느냐 하면 공의 진리를 깨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봉착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체절명의 난관을 봉착해서 절망하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난관에 자포자기한다면 깨치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나 난관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깨쳐야만이 깨치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깨친이라고 하면서 도인이라고 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은 어찌 깨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친이는 난관이고 위기고 공포고 이것이 참이 아니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깨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깨친이는요, 내가 본래 없음을 깨칩니다. 우리 금강경에도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이것은 달리 말해서 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을 깨쳐야만이 참 깨친이다, 도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깨친이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상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성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할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상대의 특성, 분위기에 잘 맞춰서 그에 알맞은 설법을 합니다. 그런 설법을 무슨 설법이라고 했죠? 수기설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설법을 하는 이가 깨치니요 도인이고 또 수기설법을 하지 못한다면 깨치니요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남만상까지도 내 마음이 만든 결과다.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 첫 번째 깨치니의 특성이요. 또 공의 진리를 깨치는 것이 두 번째 특성이요. 또 나라는 것이 본래 없음을 깨침으로써 수기설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깨치니의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정법이 어떤 것이고 사법이 어떤 것인가를 어렴풋이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병이 왜 생기느냐? 특히 암 같은 치명적인 병 왜 생기느냐? 의사한테 물어보면 암 같은

0: 영 이것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그 정체가 규명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활 습관이 좀 나쁘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세균이 전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세균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한 원인은 의사들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모르니까 보통 사람은 더 모르죠. 그런데 소위 깨친 이요. 깨친 이는 뭘 깨쳤다고 그러면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쳤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다 뭐가 만들어내냐면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깨친 이는 병의 원인을 내 분별심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 아마도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나쁜 생활 습관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균 전염에 의한 병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막연한 상식이 병의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분별심, 내 번뇌 망상이 병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1: 안 믿어져요.
0: 네. 그런데 깨친 이, 밝은 이는 일체 유심조.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은 다 뭐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내 분별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깨친 이나 밝은 이는 병의 원인은 내 궁리, 내 번뇌 망상이 만든다. 번뇌 망상이 아주 심각할수록 더 중한 병에 걸리게 된다. 이런 슬기로운 결론을 냅니다. 그게 뭐가 슬기로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매우 슬기로울 뿐만 아니라 병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거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뇌 망상이 병을 일으켰다라면 그 병에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번뇌 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소멸할 수만 있다면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1: 네.
0: 의사들은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전을 줍니다. 약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런데 깨친 이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체 유심조 진리에 의거서 얘기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대 올바른 마음이 정법이 병을 고친다 이렇게 합니다.
1: 네.
0: 병을 고치는 건 결과고 결과를 일으키는 그 원인은 모든 원인은 다 마음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은 길게 관찰해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믿게끔 됐습니다.
1: 네.
0: 실제로 우리 금강경 공부에 하는 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도반이 중이염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이염은 관절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치병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그 중이염 치료는 감히 금강경 공부에 의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을 통해서만이 이 중이염이라는 것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수술 날짜를 잡기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한 달가량 됐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은 지가. 그동안 이 사람은 하루에 금강경 7독씩 무섭게 금강경 공부를 정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병의 치료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7독씩 열심히 하다가 수술 날짜가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수술 오기 전에 중이염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된 것을 조사해봤습니다. 뜻밖의 수술할 필요가 없이 깨끗이 다 나아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내가 수술할 필요가 없이 병이 깨끗이 나아 있으니 무슨 방법으로 이 병을 치료했어?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묻기 전에 이제 깨끗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랬대요.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무엇 때문에 제 병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도리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내가 묻고 싶은 것이요. 당신 그동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이 중이염이, 난치병이 깨끗이 고쳐줬어요. 이렇게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중병에서 고쳐진 신뢰를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나아진 사례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어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렇다면 금강경이 뭐하는 가르침입니까? 번뇌망상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병의 원인은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나 나쁜 생활 습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번뇌망상이 병을 불러온 것으로서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1: 네.
0: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시죠.
1: 네.
0: 그리고 번뇌망상이 병의 원인이라면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금강경 가르침은 어떤 의사의 처방전보다 훌륭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네,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신다면 부처님 말씀이 옳아요? 우리 상식이 옳아요? 부처님 말씀이 더 옳다. 부처님 가르침. 즉 모두 마음이 정하는 대로 현실이 나타난다. 이것이 참 정법이다. 지혜로운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1: 네.
0: 자, 그 다음에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몇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야만이 겨우 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좋은 직장에 갈래도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1: 네.
0: 그중에서 위대한 CEO가 되려면 각종 난행고행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할 때는 무수한 난행고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친이의 판단, 그것은 어떨까? 즉 정법의 판단은 어떨까? 그네들은 세상의 경험을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뭘 갖고 판단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즉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이는 성공을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미리 성공해라. 마음에 자신감을 가져라. 이 자신감만 가진다면은 난행고행할 필요도 없이 성공은 아주 쉽게 오리라.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실제로 그 손자병법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과 좀 다른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이해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죠. 사관학교에서는 손자병법을 필독 도서로 해서 그것을 강의하는 교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손자병법을 천독을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모든 일을 다 슬기롭게 처리해서 백전백승하는 장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백전백승을 하는 장수,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장수는 싸우기 전에 미리 자신감을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싸우면서 이기기를 생각하는 장수가 있대요. 처음에 싸우면서 이기기를 생각하는 장수라는 것은 어떤 장수냐면은 자신이 없는 장수예요. 싸우면서 요행이 이겼으면 하는 그런 자신은 없지만 기대만 걸고 싸우는 그런 장수는 대개 다 진다라는 겁니다.
1: 네.
0: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승하기 위해서 싸우기 전에 미리 이겨야 된다. 즉 자신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공의 키라는 겁니다.
1: 네.
0: 우린 세상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성공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난행고행을 다 해야만이 겨우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깨친 이, 아주 슬기로운 이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자신감만 있으면 성공은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깨친 이의 그 판단, 슬기로운 판단의 예를 한두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를 자꾸 들어서 이해하시면 이해할수록 그 구닥다리 같은 옛날 얘기만 하는 그런 깨친이의 가르침도 어떤 현대적 가르침보다 확실히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더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자, 우리 이제 일제 36년 동안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적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기록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조상들을 무참히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 우리나라 뭐 철도도 놔주고 학교도 놔주곤 했지만 그 이상으로는 몇 배 더 우리나라에서 많이 뺏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36년 동안 일제의 가진 압박을 다 받은 걸 보고 참 일본 사람은 우리는 많이 증오를 합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참 증오해요.
1: 네.
0: 증오할 뿐만 아니라 좀 무시합니다.
1: 네.
0: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 사람은 존경한대요. 왜 이래?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엔 뭐라고 있느냐 하면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어떻게 남의 나라를 이렇게 불법으로 침략을 해서 36년 동안 여기서 가진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수탈해갈 수가 있느냐. 일본의 고약한 심성, 이것은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인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보통 상식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역사가 다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반드시 옳지는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지혜로운 이, 깨친 이의 슬기로운 판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깨친 이가 잘 봤더니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고 가진 수모를 다 당하고 우리 조상들이 무참하게 독립운동을 조상들이 무참하게 그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이 나쁜 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조상들이 그 이전부터 일본 사람 하면은 한 수 아래로 봤어요. 그래서 발톱의 때만큼도 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대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이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적개심을 품게 했고 우리를 나라를 36년 동안 불법으로 강점을 했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조상들은 무참히 죽였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1: 네.
0: 즉 뭐가 먼저예요? 먼저 무시하는 마음이 먼저고
1: 네.
0: 그 과보는 뒤따라왔다라는 겁니다.
1: 네.
0: 자, 역사적인 판단이 옳아 보여요? 도인의 판단이 옳아 보여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여기서만은 역사가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깨친 이의 말을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무시하고 천대하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어듯이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봄직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깨친 이의 말,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좀 더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재밌는 얘기지만은 잘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본래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당신 나라는 조선을 칠 의사가 없다. 중국을 칠 생각이 있는데 길을 빌려라 이렇게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셈을 뻔히 알죠. 우리는 길을 빌려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뒤로 거기 뭐 저 우리 저 중학교 때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기라성 같은 이런 무장들을 앞세워서 새까맣게 배를 몰고 이제 부산포부터 와서 한국을 질풍노도처럼 지구로 북으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분개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아우의 나라처럼 돌봐줬건만 그네들은 은혜를 모르고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침략을 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을 했구나. 일본 놈들이 우리 조상을 다 죽였구나. 우리 이런 뭐 코 무덤이니 귀 무덤이니 이런 거 들었죠?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코도 비어가고 귀도 비어갔어요. 이런 잔인한 나쁜 외놈들 우리는 분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을 다 일본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역사에서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깨친이나 밝은이들도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다르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죠?
1: 네.
0: 아, 저는 들어서 알았어요. 이건 믿기 어려운 겁니다. 임진왜란 때

0: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또 6.25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네. 우리는 그때 이 김일성 나쁜 놈, 우리나라 불법 남침에서 수많은 양민의 목숨을 죽였다 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아 이지랴 어찌 우리 이날을 하면서 6.25의 노래를 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임진왜란 때 일본 놈이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했고 6.25 때는 김일성 일당들이 우리 동포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근이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습니다. 죽을 놈이 지가 죽고 싶었던 사람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요 김일성이도 못 죽이고요 외놈들도 못 죽인대요. 왜냐?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고 우리 운명을 마음대로 만드는 존재고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륭화복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임금도 못 죽인대요. 하늘도 못 죽인대요. 하물며 김일성이나 외놈이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죽는다고 그래야 죽는다. 이 얘기는 김일성이나 외놈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위대성을 할 때 우리 불교에 믿는 보람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자 도인은 깨친이는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이 죽인 것 6.25 때 불법 남침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그네들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래야 죽지 내가 산다 그러면 천하의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자 하나의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술이 대단히 발달해서 대한민국의 의술은 세계에서 몇째 안에 갈 정도로 대단한 의료 선진국이 됐습니다. 네. 이젠 태어난 애들은 성장할 때까지 거의 죽지가 않아요. 100% 거의 삽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이런 예방접종이 이게 뭐 마마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염병이라는 게 생기면은 그냥 돌림병이라고 그랬죠. 몰살을 해요. 자, 근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도 많이 낳아요. 요새는 한 집에 두 자녀밖에 안 낳죠. 한 자녀밖에 안 낳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6명, 7명씩 많은 집은 10명도 더 납니다. 이게 한 집이 대개 한 10, 19씩은 돼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돌림병, 연병이 돕니다. 근데 다 죽어도 한 사람만 딱 살려놓은대요. 송장칠 한 사람은 딱 다 죽이지 않는데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조선시대. 왜 그럴까요? 나는 살아야 된다 하니까 연병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 그러면 살아요. 그럼 죽는 사람은 왜 죽느냐?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살아서 연병에 걸려서 다 쓰러져가는 우리 가족을 나라도 송장을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한 사람만 살려둔다는 조선시대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요 예를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위대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마음대로 만들고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 내 마음이 다 만든 모든 것을 다 삼라만상을 창조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그런 신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는 것은 깨닫는 이의 해석. 바로 정법이고 이런 정법은 바로 지혜로워지는 법이고 이런 이야기를 잘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상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세상의 상식은 어때요? 깨친 이의 말이 아니죠. 깨치지 못한 사람의 말이죠. 깨치지 못한 사람의 말은 깨치지 못한 사람은 설사 밝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밝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의 상식,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에 반드시 마음을 흥분하고 움직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그런데 여여부동하고

0: 올바른 일하면, 지혜로운 일하면 어떻게 이럴 때 판단하셨을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부처님으로 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럴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옳습니까? 아, 우리는 지금 일본 놈이 밉다. 북한 공산당이 밉다. 일본을 증오하자. 이렇게 주위에서 막 떠들더라도 이때 부처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현명할까요? 안 현명할까요?
1: 현명해요.
0: 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또 예를 제가 또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것만 잘 공부해도요, 굉장히 전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친 이의 위대성을 또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영조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네. 사도세자의 아버지, 네. 우리 장희빈 나오는 장희빈이든가요?
1: 네. 네.
0: 아주 유명한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마 아들이 어떻게 못마땅했는지 뒤지에다 넣어서 죽여야 될 그런 일이 아마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구선복이라고 하는 아주 정직하고 강직하고 그리고 힘도 센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조 임금님의 아들인 사도세자는 원체 힘도 세고 이래서 저희 두지에다 집어넣고서는 죽이는데도 보통 힘 갖고는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강직하고 충성스럽고 힘도 센 구선복 장군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저 내 아들이죠. 아들 사도세자를 뒤지에다 넣어서 감금시켜서 죽게 해라.
1: 아,
0: 비록 임금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그런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1: 네.
0: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임금이 시키니까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구선복 장군은 임금의 명을 따라서 사도세자를 뒤지다 넣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금의 명을 따라서 죽였기 때문에 미안한 게 있을까요? 떳떳할까요? 미안함이 없겠죠. 왜냐하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임금의 명을 따라서 어쩔 수 없으니까 떳떳했죠.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누군지 아시죠?
1: 네.
0: 정조가 임금이 된 거예요.
1: 네.
0: 그럼 정조가 임금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를 뒤지에다 넣어서 죽인 장본인인 구선복 장군에 대한 호감을 갈까요? 적개심을 가질까요?
1: 네.
0: 당연히 적개심을 가지죠. 근데 그이는 아무런 죄목이 없어요. 저희를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죽였다간 임금도 자기한테 아주 손해가 옵니다. 요새 말하면 부메랑 효과가 와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뭐냐? 그의 강직한 성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직한 성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어려운 일을 용감하게 해내니까 그 사람들한테 원성이 빗발치듯 할까요? 안 할까요? 빗발치듯 해요. 저거 너무 고지곳대로 하면서 우리를 들들 볶는데 저희 가만둬선 안 됩니다. 저희를 갈아칠 뿐만 아니라 저희는 뭐 등등 나쁜 소문을 내면서 아주 그 상소가 빗발치는 겁니다. 정조 임금은 그걸 노렸습니다. 자, 너는 뭘 시키라고 했는데 너무 백성들을 들들 괴롭힌다. 너는 그 죄로 봐서 죽여야 한다. 아,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일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조 임금이 바랐던 그 계획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선복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자기는 하나도 죄를 진 게 아니에요.
1: 네.
0: 시키는 그대로 충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고 가다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다.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을 하늘이 인정한다면 이 수레는 구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의 말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 도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기룡화복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도인은 깨친 이는 한마디가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찍이 죄진 일이 없다. 내가 죄진 일이 없으면 이 수레는 구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수레는 신경에도 구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시할 때입니다. 요새만 여론 정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도 백성들이 와서 상소하고 그러면 임금이 안 듣기 어려운 그런 때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바른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죄짓지 않았다면 수레가 굴르지 않으리라 한마디에 수레가 딱 굴르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임금 쪽으로 갈까요? 구선복 장군한테로 갈까요? 구선복 장군한테로 가니까 임금이 또 큰일 났어요. 저렇게 충실한 장군을 죽였다가는 자기는 백성들에 의해서 무도한 임금이라고 누명을 쓰고 올바른 정치를 펴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살려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왼수이기 때문에. 근데 정조라는 임금이 굉장히 슬기로웠던가 봐요. 자, 저희가 수레가 굴르지 않으니 큰일 났다. 저기 어떤 잘못된 점을 한번 샅샅이 뒤져봐라. 그이는 현직에 있을 때 너무나 청렴결백해서 하나의 잘못도 없지만 어렸을 때까지 상세히 과거까지 다 조사를 한다면 단 하나의 잘못도 발견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먼지 털어서 안 나는 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렸을 때 비행을 다 샅샅이 조사하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무슨 사실이 발견됐냐면 어렸을 때 구선복 장군이 굉장히 조숙을 했어요. 조숙해서 유모가 있었는데 유모하고 이상하게 약간 음란한 짓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 요새식으로 하면 죄가 될 수가 없겠죠. 그것도 미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는지 정조 임금 죽이고 싶으니까 그것도 죄목이 돼서 이제 그 죄목을 가지고 구선복 장군한테 가서 네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도 부끄러운 짓을 한 게 없다고 하느니 그게 무슨 사실이냐. 너는 어렸을 때 유모와 함께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다 그친 겁니다. 이제 웬만한 뻔뻔한 사람이면 시침이 뚝 떼고 뭐 그게 무슨 죄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는 어때요? 너무나 강직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철렁한 겁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줌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유모하고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 자신만만한 마음이 딱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딱 멈췄던 수레가 굴러가는 겁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운 짓을 한 일이 없노라 라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하늘이 동정을 했죠.
1: 네.
0: 그리고 수레가 멈췄습니다.
1: 네.
0: 자, 일체 유심조. 그 마음먹은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1: 이루어져요.
0: 그 뒤에 정조 임금이 어렸을 때 비행을 샅샅이 조사를 해서 너 어렸을 때 유모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지 않았느냐고 욱박 지르니까 그 말 들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죠.
1: 네.
0: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줌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노라. 요 마음이 약해져요.
1: 네.
0: 약해지면서 나는 죽어 마땅할 수도 있다. 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말 그대로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1: 네.
0: 자,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가 뭐예요? 지 마음 먹은 그대로 현실이 나타나리라.
1: 네.
0: 마음 먹은 그대로 운명이 전개되리라.
1: 네.
0: 마음 먹은 그대로 기룡 화복이 전개되리로다.
1: 네.
0: 마음 먹은 그대로 다 되니까 나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요 얘기가 다 풀리죠.
1: 네.
0: 자, 그러니까 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죽인 게 아니다. 내가 산다라고 했으면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전 같으면 일본 놈들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일본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싶어서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을 미워할 까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없어요.
0: 전혀 없죠. 그래서 깨친 이는

0: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시 그시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네.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이 탓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잘 그대로 받은다면은 세상을 파악하는 지혜가 더욱더 뚜렷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1: 예.
0: 자, 우린 오늘 정법과 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1: 예.
0: 지금 시간이 가까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달리 말해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법이 반대인 사법, 삿된 사자입니다. 이게 삿됐다라고 하기보다도 사람을 캄캄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고 깨치니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깨치니를 아직 구경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혜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정법이라는 말도 오늘 아마 정법의 뜻, 아마 이것도 처음 들었을지 모릅니다. 자,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이는 깨친, 지혜로운 이가 설해야만 지혜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설명을 해야, 해설을 해야 금강경도 제대로 된 금강경이 되고, 또 지혜로운 이가 유교경전, 사서삼경을 말해도 그것은 사도가 되지는 않고 지혜로운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특히 불자들 중에는 부처님 가르침 외에 다른 가르침은 다 사도라고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또 물론 기독교 오는 이들은 성경 외에 다른 가르침을 다 사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가르침 자체에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친 이가 서르면 다 정법이 된다. 또 깨친 이가 서르지 못하면 다 사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깨친 이의 특성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쳤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운명도 내가 만들고, 그리고 기룡화복도 내가 만들고, 산천 초목까지도 다 내 마음이 만들고, 나는 조물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정도로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시각적으로 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그런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쳤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난관이라는 게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치면서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공의 진리도 또한 깨쳤다라는 겁니다. 또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알아서,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알맞게 설법하는 수기설법도 깨쳤다. 이것이 깨치니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깨치니는 모든 것의 원인을 자기 마음으로 안다. 병의 원인을 내 분별심으로 본다. 성공의 원인은 자신감으로 본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매우 다르다. 근데 어떤 판단을 따라야 더 슬기로워지느냐, 어떤 판단을 따라야 더 깜깜해지느냐,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깨치니의 가르침을 따를 때 더 슬기로워진다. 우리가 이해하게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살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놈 때문에 살해당했다 그러면서 원한을 합니다. 6.25 때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는 북한 공산당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 많은 죽은 것은 일본놈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깨치니의 가르침에 의하면,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에 의하면 다 자기가 죽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된 것이지 누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남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진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위대성을 알게 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쳤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깨치니는 어떤 사람인가? 깨치니는 또 사해비 도인이 있어요. 깨치니를 도인이라고 한다면 도인과 사해비 도인은 어떻게 틀린가?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도인은 그 아는 능력에 걸맞게 행동까지도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사이비 도인은 아는 능력은 있고 사람한테 카운셀링을 잘해주는 반면에 그게 욕심이 많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아는 능력이 나오는 그런 현상,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깨달은 이는 아는 이입니다. 이것이 참 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탐진치라는 것은 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괜히 불안해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자, 보이 강대 재불경계라.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려면은 그 꽃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국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밀 행을 닦아야, 평등한 지혜와 보살 행을 닦아야 청정한 원인에서 뭐가 돋아나겠어요? 청정한 결과가 돋아났어요. 그 연꽃피는 연못에 가면 분명히 물고기도 논일고 개구리도 논일고 그 오리도 있을 것이고 요 소류지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 연꽃 오늘 구경하러 가신다는데 가지 말아 했어요. 땡볕에는 연꽃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 해뜰때 연봉우리나 연꽃에 이렇게 해서 물줄기가 이슬이 졸 비단 실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때 가야 아침에 우리 그 사님도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그때 가야 사진도 매직 타임으로 딱 찍, 사진은 학산강에서 찍는 거 아니라, 이 퍼져 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찍을 때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고, 이게 렘브란트의 조명 비슷하게 쫙 들어오는 거, 예? 사선으로 비춰드는 그런 저녁에 그런 시간들을 매직 타임이라고 그래, 매직 타임. 예. 빛과 그림자를 사진에서 그 컨트라스트를 잘 잡아내야 되거든. 그 하이라이터 섀도우를 잘 잡아내고, 그 진한가 역함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디가 어디만큼 진하게 국물을 내야 될지, 약하게 돼야 될지. 그래서 조림 같은 거할 때는 소금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간 맞출 때뭘 해야 돼요? 간장 가지고 해야 조림이 이렇게 국물이 안 짜지잖아요. 소금 가지고 하면 졸으면 졸을수록 뭐가 짜져요? 국물만 짜진잖아. 간장해야 해. 쫙 배겨가지고.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죠? 요리 얘기를 해야 이해가 금방 가거든. 된장 얘기해야 이해가. 근데 여기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있으면 컴퓨터 얘기

얘기를 해야 제가 몰라도 그 수분들이 내어도 잘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서로가 공감이 형성이 돼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사경반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예. 사경들이 하다가 처음에는 안에 힘이 있는 부서를 하면 좋지만은 나중에는 힘이 없는 무심필로, 그죠? 그걸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그 필력이 있어야 되겠죠. 글이 안 나오니까. 붓이 눕어부는데. 그 어른 선생님, 그 장대묘 교망 녹 인천지어라고 쓰는 스님 뒤에 그 액자 하나 있잖아요. 그 무심필로 쓴 거거든. 그 힘이 있는 걸로 쓴 게 아니에요. 무심으로 쭉 당겨나가. 그 힘이 없는 걸로 스님한테 그 이제 전시할 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식값을 치르고 이제 사드렸죠. 근데 그냥 공짜로 갖다 놓으면 영업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가 되든 값을 치르고 무심필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는 무심필로 썼다 말씀 안 드렸지. 그러나 무심필로 그래 해놓으면은 뜻이 진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글 좋은 게 많은데 왜 스님 글만 이렇게 걸어놓고 다 없애 붙습니까? 이랬는데. 저 하음 두 자매, 다른 거 다 걸어놓으면 더 좋지만 두 자매도 이 공간에 하음이 꽉 차가 있는 게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환하지요? 네. 아, 그렇잖아요. 잡강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라. 가로등이 많으면 별이 안 보여. 예? 네. 별걸 다 해야 된다. 수 중생심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이미 시에나 중생의 마음을 따라가서 나타내서 걔들 모두 다 한의하게 한다. 중생들의 마음, 바램, 소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줘야지. 예. 그러니까, 아, 전미국 뭐 이렇게 하다가, 아, 하지 않은 대로 엄마가 따라가줘야지. 니 쪼매난 게 지금 말 안 듣고 따라와야지. 내가 젖줄 때 니가 젖먹으면 되지. 아무데나 젖내려 해, 자꾸. 내가 딱 기저귀 가릴 때 내가 니가 똥사해. 이러고 이러면 되겠나, 이겠지.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의 근기와 원력에 따라서 각가지. 부처님 국도가 특별하게 있는 게 중생이 살면 거기에 가기 때문에 불청 지우라. 원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어주죠. 부처님은 중생을 따라서 지혜와 신통을 달아내지만 부처님 할 일이 없어서 지혜 신통 내겠습니까? 강대여 벗개하고 구경여 허공하며 진미래제하여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라. 그 단순히 아름다운 불국토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죠. 보살은 모든 불국토가 또 하나인 걸 알고 하나인 걸 알면서도 어디든지 걸림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큰 데도 가고 작은 데도 가고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우발 대원하되 또 큰 대원을 세우기를 원여 일체 보살, 일체 보살과 더불어서 동일지행이라. 일체 보살과 더불어서 동일한 뜻과 행, 동일한 마음과 바깥의 행.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지행을 했지만 지행은 이 신구의 삼업이에요. 그죠? 뜻과 행이 같다. 안팎이 보살, 일체 보살과 더불었다. 같으며 무유원질이라.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질투한다 할 때 질자는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걸 질이라 그래. 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워하는 걸 투라고 그래. 질투하잖아요. 묶어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미운 이가 없어. 선거는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이거.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첫 번째죠. 여덟 번째 공덕 중에 보살들이 남하고 같이 할 그 보살의 원력을 떠나지 않는 보살 분리원이잖아요. 예? 예. 보살이 예. 이 열 가지 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미운 마음을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데 안 미워할 수가 있나? 한 행도 밑가리 싫으면 돼. 일체 성근을 일단 잘 모으고 성근을 잘 모으는 것은 칠불통계 중에 뭐라 그럽니까? 중선, 봉행, 제약, 막자. 정행품에는 뭐라 하죠? 선용, 기심. 일체 보살로 평등 일연하며 일체 보살이 평등하게 한 가지로 받는 평등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차별심 없이 법성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서 성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법성이 다른 건 사람은 없어요. 예?

쉽게 얘기한 법성은 이래 보면 다 혈액이 있는 게 법성이라. 근데 혈액형은 달라. 그건 법상이에요. 사실은. 예? 뭐,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형이요? 전부 B형이지. 붓다형이라고 해요.

남 미워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공집회하야. 항상 이런 모임에 항상 모여가지고 불상사리라. 서로 떠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상지상덕 써놓으세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을 주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보살을, 부처님과 불보살을 가까이 하는 게 상공집회하야 불상사리라. 예?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과 보살을 가까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수의능연하야 종종불실이라. 마음대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뜻에 따라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다. 성불의 몸을 나타낸다는 거죠. 임기자심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능지일체열의 경계라. 능이 일체열의 경계와 위력지혜하며 위력과 지혜를 얻으며,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맞는 공덕이고 이득이고 소득이고,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아, 어떻게 이런 걸 만나서 알았을까 싶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똥돼지 같은 놈이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네? 야가 빠진 여우 같은 내가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거 몰랐으면 더 완전히 뭐 희한한 인간이 되어버렸을 건데. 이거 알아도 영뭐 성질머리 안 좋은데, 성질머리 안 좋은데. 떡 불태 여의 신통이라.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여의 신통을 얻어서 물러남이 없는 신통. 물러남이 없는 정진. 이 노래 결코 퇴전하지 않다는 신통을 얻어서 자유롭게. 부지런한 것도 신통이요. 밥잘 먹는 것도 신통이지만, 예?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신통이고. 유행 일체 세계하여 일체 세계를 다니고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닌다. 자, 그 다음에 현영 일체 중요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회에 몸을 나타내고, 어느 부처님 법회든 우리가 초발심 안 가는 데 없다. 여 갔다 저 갔다 해인사 갔다 통사 갔다가 오대산 갔다가 문수선원 왔다가 수암 갔다가 온데 간다. 경주 갔다가 또 뭐지 또. 그 좋은 거예요. 온갖 법회라고 있는데 또 저기 법무사 검정 불교대학 갔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내가 별나다 이러면은 몽구스처럼 나를 갈보려고 다녔는데, 몽구스 알아요? 앙앙앙앙. 그자 그런 거 훌륭한 거예요, 그죠? 아, 그 성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1불, 2불, 3, 4불, 2정수, 이어 무량 천만 불수에 그래 댕긴다는 그런 성근이 있어야 돼, 성근. 그런데 별나다 이러면 칭찬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나를 때려 죽이려고 다 눈을 막 부라리고 그러는데, 그건 별난 게 아니고 훌륭한 거예요, 그죠? 반어법이지, 반어법. 그 어떤 사람이 안 가느냐? 자기의 도치대가 암만스럽고 이래가지고 초상이 나도 안 가고, 예? 남이 아파도 안 들여받아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아집 암만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관세음보살 어떻습니까? 할일 없어서 33응신, 32응신을 나타냅니까? 부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1100억 화신이 되겠습니까? 지일체처 해양이라고 우리가 그 십해양품 할때 배웠잖아요. 일체 모든 곳에 간다고. 춥고 덥고 가리지 않는다. 일체 모든 곳에 간다.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화엄경을 짊어지고 오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번역하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설하시고 해설 남겨놓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2000년 전에 이 천친보살의 해설이잖아요. 이런 게 남아있다니까. 예? 천친보살 용수보살보다는 제가 좀더 똑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천친보살, 용수보살은 한문 몰랐을 거예요. 산스크리트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아, 그렇잖아요. 저는 원효 스님보다도 더 똑똑하다 하잖아요. 원효 스님은 중국 못 가잖아요. 내 중국 몇 번이나 갔는데. 이런 걸 망발이랍니다, 망발. 모든 법회에 있는 데만 가십시오. 통도사 하암살림 할 때, 시간 될 때, 시간 될 때, 그 시간 될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이 벨라

우리 보리수 보살님 같은 경우도 만학도가 돼가지고 동국대에서 공부하는데 그 지도 교수가 저하고 친하거든. 선생님 1등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래. 내인데 지 뜯기기만 하는데 내인데 뭐 배운 줄 알고 그러시는 거지. 어르신님이 뭐 가르쳐 주시나, 뭐 우리가 가르쳐 주나, 뭐. 여기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이 함경이라는 책은 그렇습니다. 중국집이나 뭐 어떤 자원 한식집이나 가면 이 코스 요리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함경이라든지 건강의 해설서라든지 이런 게다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게 보는 함경은 그렇게 잘 정리된 코스 요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사시사철 역부여시 상설법. 여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리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사과나무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예? 이게 하엄수요. 하엄경이라는 이 경전은 그건 코스 요리가 아니야. 그것도 이게 이법개품 저기 어디에 나오죠. 껍데기고 알맹이고 우리는 꽃이 있고 인간의 생명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야! 이런 건 다른데 누가 해주지도 않은 거 아니야. 생명력이 있는 밥상이라고 우리한테.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안 된다고 느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희지면 희지낸 대로 염색 안 해도 아름다워요. 얼굴이 우리처럼 검은데도 백옥 같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쪽에 풍경에 매달려가 있는 여기 물고기 있잖아요. 빼짝 마른 거, 새반대기.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고, 그 풍경에 그 물고기가 헤엄친다니까. 그 울릉도 오징어 등장에 있는 빼짝 말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물에 풀어놓으면 헤엄쳐 간다니까. 용대리 득장에 있는 명태 있잖아요, 명태. 바짝 마른 북어. 그것도 헤엄친다니까. 우리가 요 암암 많은 심보가 성불하기 빠르겠어요. 그 득장에 명태가 빠르겠어요. 내가 볼때 명태가 빠른 것 같아. 보입 일체 생체라. 일체 중생이 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건 무한자비죠, 무한자비. 예. 성취 부사의 대성하야 불가사의한 또제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대성. 대성은 우리는 이제 해양할 때 향이라 하잖아요. 그죠?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나아간다. 해소 향대라. 부사의한 대성을 성취하고 불가사의한 대성을 성취한다.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무수한 대성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원만히 갖춘다. 이게 이제 열 번째 대성의 경지에 들어가는 신토. 또 수보살행하야. 수보살행하여 보살행을 닦아지다 하나니 강대하기가 여 법계와 같고 구경이 완벽한 것이 퍼펙트한 것이 허공 같다. 허공은 쪼개지거나 붙이거나 할수 없는 것이요. 허공에 무슨 바느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진미래자하야 일체급수의 무유 휴식이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동안에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성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대성. 여기서 대성 중에 대성을 일성이라고 하죠. 그걸 불성이라 하기도 부처님의 수례라 하고 대성을 다른 말로는 바라밀성이라 바라밀수례라고 합니다. 바라밀수례. 부처님의 수례는 보리성이라 할수 있겠죠. 불성, 보리성, 바라밀성. 예? 우리는 이제 뭐 성용차 성. 성용차 성.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어린 시절도 좋았고,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왔는데, 왜 지금이 황금기냐? 엊그제 이제 초복이었잖아요. 초복. 초복이 되면 이제 나락이 처음으로 이제 알이 이제 배긴다. 그래 중복이 되면 두 번째 알 배긴다. 말복이 되면 나락이 세 번째 알이 배긴다. 그 나락도 이렇게 벼도 이렇게 이삭을 다는 데 보면은
옆에 보조해주는 잎사귀들은 뚝대기라 그래요.

나중에 집 배자네, 그죠? 꼭대기. 그리고 중간에 N가 지탱해 주는 건 나중에 집이라 그러고. 이삭을 다는 걸 혹이라 하지요. 혹이. 처음 들어보죠?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삭이 다는 혹이는 아주 단단하잖아요. 나랑 이삭 다는 거, 잎사귀, 예? 그건 아주 각질이 단단하다니, 땡땡하다니까, 어느 것이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파리가 퍽석한 게 자라고, 조금 단단하게 자라고, 아주 얇은 게 자라서 거기에, 나락이, 벼이삭이 조롱조롱 열리게 되는데, 초복 때한번 알배긴다, 이거. 중복 때두번 알배긴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비싼 것도 판다. 돈도 안 받고 이래 팔다 마 죽겠다니까. 세 번째 말복이 지나면 알이 베겠다. 그다음에 처서가 지나잖아요. 목이 입이 떨어진다는 처서. 그리고 백중이 지나고 그때까지 고개를 못 숙이고 찬바람 불때 고개 못 숙이면 쭉쟁이 되는 거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는 초복 지난 지 오래됐고 중복 말복 다 지났고 처서 동지가 다돼 가는데 왜 이래 나락이 익어가지 않는지. 나락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 그게 못 빼앗아 그래. 고개를 안 숙이고 뻣뻣하게. 예. 공자님 이제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욕이 불육우라. 70이 되면은 소화되지 않는 게 없어야 돼. 60쯤 되면 막 들을 말안 들을 말다 들어도 뿔따구 안 나야 되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불가 해보자고 다르게도 그건 안쪽에 아직 유아가 자라고 있는 거야. 젖먹이가 같이 그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가는 거지. 예? 철없는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간다. 그러니까 왜 저건 나이 드는 사람은 이제 아, 철좀 들어라 철좀 들어라 하잖아요. 오직 난 막말할 때 알았죠. 저거는 이 한갑 지나도 철안 들기다고. 진짜 한갑 지나도 철안 드는 사람 많죠. 철 들면 어디 와가 있겠어요? 문수요. 같은 원을 세우고 같은 행을 닦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하고 함께 가까이 하고 또 같이 하고 또 부처님하고 가까이 하고 이게 이제 불퇴전에 이제 서원이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익 성취원이라 큰또 서원을 세우기를 아홉 번째 대성의 수라 큰 서원을 세우되 원성 불퇴리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행보살행이라 물러가지 않는 불태륜을 타고 법륜을 타고 그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보살행을 행하되 신의 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헛되지 아니하며 제가 요번에 저기 메시지 보낼 때 요걸 보냈죠. 신의 업이 실불 당연이라 황당하지 않다. 당연하다. 버릴 연자 황당할 당자. 황당하게 그 사람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올곧다 이런 말이잖아요. 법륜을 타는 사람들은 잠깐 보아도 곧 필정 불법이라 결정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다가선다. 또 중생이 그 사람을 잠깐만 쳐다봐도 전부 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업이 헛되지 않다. 잠문 음성이라도 적득 실지혜라. 잠깐만 소리를 들어도 진실한 지혜를 얻는다. 이거는 소리니까 뭡니까? 말이죠. 구업이죠. 구업이 헛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신구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오겠죠. 재생 정신이라도 겨우 깨끗한 생각을 신심을 진짜 맑은 신심을 내자마자 그 사람은 즉시에 뭐가 됩니까? 즉 영담 번뇌라. 신심이 돋았다면 번뇌가, 아, 나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신심이 없어서 그렇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스님한테, 혜인사 우리 스님한테, 한참 좀 잘한다고 하다가 잘안 하니까, 니 요즘 와 그러노? 제가 신심이 떨어졌습니다. 니 신심은 희한하네. 어째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충청도 논산불인데, 우리 연사 스님이. 네 신심은 으시안하다. 신심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신심이. 그건 신심 아니죠. 망상.
자, 이런 보살의 생각.

그러니까 의협이 맑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덕여 대야광수신이라. 야광수와 같은 큰 야광수. 야광수는 뭡니까? 정신병도 치료하고, 육체병도 치료하고, 눈병도 치료하고, 예? 치질도 치료하고. 야광, 모든 사람이 아픈 데는 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병고와 더불어서 정신과 육체의 병과 더불어서 생로병사 속에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그 야광 보살을 갖다 야광나무라고 해놓고, 덕 여의보신이라, 여의주 보배우가 같은 몸을 얻는다. 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첫째는 온갖 번뇌와 생사에서 치닥거리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해서 야광 약사 열애불, 그죠? 그렇게 내 손이 약손이 돼서 치료해 주는 거고,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결핍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발 잘하는 스님 보고 그랬지. 남 자꾸 고발 심시 변정각 하지 말고 할일 없으면 무료하게 무료 급식해라. 무료 급식 변정각이다. 예? 자,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예? 어쨌든지 그뭐 빡빡한 인생에 머리 써봤자 뭐 합니까? 인생은 개그다. 수행이 일체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지이다. 하나님 강대하게 벗겨갖고 끄덕여 허무가 또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치 여의 보주가 묵어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듯이 보살은 중생들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잘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번뇌와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 대야광수신이라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궁핍하고 결핍한 걸 채워주는 것을 여의 보주라. 그 정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거든. 어쨌든지 그 상처 안 나도록 잘그 데일밴드 붙여주지. 그 정도라도 붙여줘야 돼. 예? 반창고에? 네,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줘야 돼. 그런데 반창고 안 붙이고 그 나무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 뿌려 뿌리고. 예.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소금 뿌리기 주특기가 제 소금 뿌리기 같아. 아이고 참. 그 남이 싸울 때 옆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어떤 말을 더 독하게 악하게 해야 상대를 부술까 하고 그러거든. 남 진짜 악심으로 두드려 팰 때는, 그거 부모가 자식 저기 해초리 될 때는 어떻게 다칠까 싶어 자기 마음도 아치면서 어쩔 수 없이 두드려 패고 바로잡을 하잖아요, 그죠? 때리면서 같이 아픈데 남 못되게 하는 건 때리면서 속이 시원하다. 어떤 권투 선수는 시합할 때 이렇게 보면 따당 딱 이렇게 하나 쓰러지면은 웃는다니까. 막손 들고. 그런데 인간이 좀된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싱 하는 게 직업이라서 니하고 싸우지만 상대가 쓰러지잖아요. 쫓아가서 본다니까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예? 복싱 선수 있잖아요. 그래 돌아서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이래. 야, 그런 사람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주먹으로 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은 그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그리고 약점 공격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남이 눈이 찢어졌다, 그 공격 절대 안 해. 난 팔이 다쳤다, 그쪽 공격 안 해. 그러니까 못된 놈은 어때요? 팔 다쳤다, 조금만 잘 됐다, 그 팔만 집중 공격하고, 다리 아프다, 그것만 뭐 부사제나 두드려 패고, 눈 다쳤다, 거기만 계속 치박는 거야.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그 사람 약점을 딱 보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같이 물들어, 진짜라니까? 남이 딱 다쳤다 이러면은 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상처 안 받을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니가 지금 돈도 없는 게 니한테 달게 들고 그래. 니한테 인물도 빠지는 게 니한테 달게 들고 이러면 되는데, 못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접니다. 자, 여기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아. 자, 마지막에 10번째 성정각원이라. 오늘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큰 서원을 일으키러 일제세계에서 안역따라 삼맥삼보를 이루어서 한 티끌도 떠나지 않고 일 못한 또 떠나지 않고 모든 티끌마다 처음 탄생하고 출구하고 도량에 나오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셨다. 이런 거 우리 흔히 뭐라 하죠? 팔상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바른 깨달음을 그렇게 보이는 걸 교화할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의 경계신 대지혜력을 얻고는 염념 중에 생각

마다 일체 중생심을 따라서 성불함을 보여서 정멸함을 얻게 한다. 중생 여기는 고집 멸도예요. 예? 보입니까? 생각 생각의 사성제를 잘 관찰해야 되니까 수 일체 중생심이 중생심이 뭐냐? 고집이거든. 고성제 집성제. 예? 그 고집을 잘 살펴가지고 시연 성불은 뭐야 불도무상 서원성 영덕 정멸이라 성불을 보여서 정멸을 팔정도 도성제 팔정도가 도 닦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 열반을 정득하면 또 도 닦는 길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사성제 진리를 진실한 진리를 설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팔상성도 사성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불교의 교리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열려야 경전이 자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의 삼보리로 안욕따라 삼보리로서 시성정각으로서 지일체 법계가 즉 열반상이라 생사열반 상공하라. 일체 법계가 재범무하여 재행 무상이요 일체 개고요 열반 적정이다.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자아가 없음을 관찰하고 모든 법의 본성이 청정한 열반 재법 무아 재행 무상 열반 적정.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구나. 예? 그 일체 계고 들어가면 사법인인데 왜 삼법인이라 합니까? 중생은 일체 계고지만 부처님은 열반 적정이라 묶어서 네 가지라도 무슨 법인? 삼법인이라 그래요. 예? 이름 연설하여 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마음에 한의하게 한다. 한 가지 음성으로 부처님 법을 말해 일체 중 마음을 모두 한의하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한다. 이거. 삼세 제불이 이름 연창이고 그러나 전성 휴성이 기귀는 이라라. 앞부처님이나 뒷부처님이나 그 법은 한 법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한 법의 설명으로도 자 지금 한 번의 설법으로도 천년의 중생이 행복한 거예요. 에밀레 종소리가 천년 전에 들었던지 지금 들었던지 다 기쁜 거예요. 예? 듣는 사람마다 기쁜 것이라. 십 대열반이라 일부러 대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행을 끊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불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라도 내지는 깊은 잠 속에서라도 자식의 현실을 품고 자는 부모님처럼 그 왜 이 부단 보살행이라 내가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 안 끊어야 되고 아무리 못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끊지 말아야 하라. 부처님이 종자를 안 끊는다 이 말이죠. 왜 그 이상한 시인이든가 누가 쓰는 거 있죠. 빼앗긴 덜에도 보면 오는 거. 그냥 뭐 고향이 대구인가요? 모르면 또 대구탕 잡사요. 대지혜에 들어가서도 일체법을 많이 건립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경전의 가르침의 법도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대지혜에 들어가서 일체법에 그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붓으로 예? 내 책으로 내 음식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모든 지혜가 집착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 법지통과 신족통과 한통과 자제 변화하여 충만일체법계라. 법지통과 신족통이 한통으로 자제하게 변화하여 일체 세계에 충만한다. 법지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만족이에요. 정신적인.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알거든. 걸림없는 지혜, 법지통. 여의 신족통은 또 여의 신통이라고 하죠. 사여의족, 또 사신족. 사여의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태어나게도 하고 내 몸을 사라지게도 하고 예? 목숨을 우리가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생로병사에 또 오래 버티기도 하고 생로병사 행주자와의 내 몸을 마음대로 놀리는 신통을 여의신통 신족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환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로 보세요. 조금 전에 내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주변의 환경도 이래 변화시키고 저래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힘을 환통이라. 예? 마술사가 이렇게 한통하는 점. 예?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걸림이 없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재 변화하여. 그러니까 왜 하락천 타하자재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예? 남들의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내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항상 진실을 견지하는

주객을 초월해 가지고 또 주객의 자제해 가지고 생사 열반 상공하라. 그래 강대하기가 여 벗겨와 같고 구경하기가 여 허군과 같으며 진 미래자가 다하도록 일체 급수에 조금도 휴식이 없느니라.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물러서 발 여시 대서원과 이와 같은 큰 서원과 여시 대용민과 이와 같은 큰 용민과 이와 같은 큰 작용을 바라되 이 2차 열 가지 대원을 문으로서 대원의 머리로 으뜸을 삼아서 백만 아성지의 큰 서원을 만족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열 가지 대원을 쭉 했는데 이 열 가지 대원을 왜 했느냐. 오직 왜 이 열 가지 대원만을 설하는가. 첫째 서원은 공덕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서원은 지혜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서원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한문 원문으로 좀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친절하게 남발을 매겨놨어요. 셋째는 어떤 몸으로 교화할 것인가. 넷째는 어떤 마음으로 교화할 것인가. 다섯째는 어떤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여섯째는 그 중생이 어디에 있느냐. 일곱째는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야 능히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가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조금 전에 했던 8, 9, 10 있잖아요. 세 가지 서원은 자기 자신의 경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덟째는 초지 한의지를 얻어서 그 수성함을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할 수 수성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아홉째는 모든 보살의 지위를 끝까지 성취하여 그 수상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열 배는 일체 뭐 정각을 이루었을 때 그죠? 모든 지위를 끝까지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있는 그대로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큰 서원을 일으킨다고 방금 읽었죠? 대원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마음을 따라서 모든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이와 같은 큰 방편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방금 했는 대목이에요. 큰 서원을 실천을 위한 방편을 용맹하게 성취하기 때문에 용맹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큰 대행을 닦는다고 한 것은 그 방편으로 행하는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 지혜에 머물면서 이 한의지에 머물면서 점차 오래도록 익혀서 이 세 가지 수행을 원을 일으키고 또 방편을 짓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올해도 이 세 가지 수행을 일으키는 것이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편을 일으킨 바가 없지요. 예. 그래서 부작방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이 당장에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비수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십이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 왕이 물었다.
0: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1: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0: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1: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 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시비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계속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빨려 삼사라, 받자 라고 하고요. 윤회라고 하면은 씨앗에 부처님들 비유를 많이 하셨고, 씨앗이 조건을 갖추면, 씨앗 뿌릴 때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씨 뿌리죠. 그래서 조건을 갖추면 과가 열린다, 결과가 온다. 이런데 이는 보통 직접적인 조건이 되고, 연은 간접적인 연이라 그렇게 또 나누죠. 보통 인과라고 말씀들 하는데, 저는 가운데다 연자를 넣어가지고 씨앗을,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고, 간접적인 조건이라는 건 땅이 익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태양의 빛도 있어야지 장마만 뭐 한 달 동안 있으면 안 되겠죠. 온도, 태양에 대한 그런 비, 적당한 비, 그 다음에 물, 물이 이제 비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기,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 그 다음에 이제 농부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풍년도 되고 흉년도 되고, 농부가 부지런하고 불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이러한 걸로 해서 이제 풍년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농부 손에도 달렸다. 그러면 결과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온다. 그래서 인연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씨앗에 비유한다는 것이, 좋은 씨앗을 자기가 좋은 참 착하고 그러한 인격을 갖춘 그런 분으로서, 또 조건이 주위의 공부하는 환경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나 도반들이나 좋은 분을 잘 만나서 잘 인생을 참 토대 위에, 좋은 토대 위에 잘 꾸어 갈 때, 자기가 수행해 갈 때, 공부를 해 갈 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것에서 윤회는

씨앗의 비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일체심자에서 마음이란 얘기, 의식, 마음심자, 불교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심자 하나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이 업이 된다. 선업이 되고 악업이 된다. 업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순간 악한 마음을 먹었다가 순한 마음을 먹었다가 독한 마음을 먹었다가 또 자비의 마음을 먹고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업이 가진 잠재력, 업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잠재력인 업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전부 잠재력인 업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금방 잘못했다고 용서할 수 있는 말을 거르지 않고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말을 순화시켜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업이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구족되면은 업의 잠재적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런 토양을 만나냐, 여러 가지 만나냐에 따라서 업력이 작용해서 열매. 열매라는 건 과죠, 결과. 뭐, 인과응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락이 맺게 된다. 마음의 조건에 따라 생멸한다. 그렇죠. 환경에 따라 상대 말할 때도 조건에 따라 마음이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해야 돼. 밖에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비가 온다. 그럼 조건에 따라서 생멸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한 즐거운 마음이냐, 자비스러운 마음이냐, 짜증나는 마음이냐, 뭐, 좀 화나는 마음이냐, 따라서 업이 형성된다. 업력에 의해 업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업력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이 업의 힘,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몸의 건강에서 면역력이 강해야 온갖 그 전염병이나 그런 병균들이 불투로 불침한다. 업력. 선근종자 심은 업력이 강하냐? 악근종자 심은 업력이 강하냐? 이거 중요하죠. 업력. 어느 힘이 힘쓰는 놈이 이기거든요. 싸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선근종자를 많이 심으면 악근종자가 힘을 못 쓰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힘을 못 쓴다. 세력론입니다. 여기서 업력에 의해 업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업력. 업의 행위와 결과를 받는 것도 마음이다. 업의 행위, 내가 신구의 삼업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행위라. 그것도 마음이 하고, 결과를 받는 것도 마음이 한다라는 말씀. 윤회, 초기불교에서는 자라는 이야기나 진화라는 이야기를 잘안 합니다. 자아나 진아, 제법 무아, 삼법인에서 설명을 많이 했듯이 무아를 부처님은 말씀했지 자아나 진아, 윤회도요, 그 힌두교, 브라흐만, 바라문교에서의 윤회는 자아윤회인데 부처님은 무아윤회를 말씀했다는 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아나 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초기 불전에서는 사견이다, 유신견이다,
몸이 있다라고.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유신견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윤회는 유신견이 고정불변한 실체가 내가 있어서 그것이 윤회해. 근데 불교는 아니야.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무아가 윤회를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설명을 깊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 그럼? 그럼 나를 찾는 거랑 뭐야? 아니, 보통 뭐, 가짜나 이것은 뭐, 자기가 참나가 아니니까 그냥 뭐 번뇌덩어리로 놔두고, 그럼 나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삼독심이 스며들지 않고 빛발해서 삼독심이 소멸된 청정심을 찾는 것이지 무엇인가 있어서 찾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요, 중요한 얘기는, 자, 그러면 나를 찾는다고 해서 삼독심의 나를, 108번뇌의 나를, 문명의 나이가 사라진 청정심을 찾는 것이지 무엇인가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이 중요한 얘기는,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또 같이 만나서 같이 살고 만나다 뭐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 제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이런 거. 제가 왜 저렇게 되었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가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하고 찾는다가 아니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근본의 본래 그런 그 저기 저 본체의 문제, 본래 면목자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근본 본래, 고향을 떠나서 서울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나의 근본 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내가 근본 자리,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청정심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새로 짜서 만들어서 무엇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무언가 있는 걸내 진화나 참나나 이걸 찾는다는 게 아니라 본래 근본심을 본체에 자기의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저는 뭐 그렇게 쓰거든요. 내 생명은 무량공덕 생명이다.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다.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다른 사람 다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계속 그 사람은 골짜기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을 내는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참 사람인데 이렇게 저 환경에 모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나 행복한 마음이나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뭐 말씀 한두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조 회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져와. 내가 치료해 줄게. 그거 뭐 간단해. 가져와 봐. 그랬더니 막 찾아봤어. 불안한 마음이 어딨냐고. 없어. 그래서, 스승님,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너는 회복됐느니라. 불안한 마음이 없느니라. 다 치유됐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삼조 회가한테 또 이조 승찬한테 회가 스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성찬스님이 약간

저 문둥병 그게 뭐야? 그런 그게 조금 알았는데 마음이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그 어둠만 가져와봐 그렇게 이제 못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런 게 똑같은 달마 스님처럼 없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은 그러면 행복한 마음도 내 마음에서 찾아내야 되느냐 했을 때 부처님 초기 불전 말씀으로 된다면은 찾아 행복이라는 것도 내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하면 못 찾는다. 그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본래 무량공덕 생명이야. 환경에 좋은 조건을 못 만나서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이렇게 물들어서 더러워졌을 뿐이야. 행복한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이고 이제 본래 찾을 게 없이 본래 구족돼 있어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불교 오는데 상당히 부처님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행복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이나 내 마음은 있는 걸 어디서 밖에서 안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살았던 환경에 의해서 더럽혀진 백팔백내로 덮여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연기 법칙인데 연기 얘기는 제가 이제 윤회 얘기 앞으로 좀 본을 종종분 본론에 들어가서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윤회를 설명하려면 연기를 알지 못하면 윤회가 설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삼법인에서 줄곧 얘기했던 무아, 제법무아, 무아. 그래서 연기, 무아, 윤회다라는 것을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심도 있게 우리 불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기 법칙은 항상 얘기지만 연기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연기라고만 맞다고 그랬어. 연기.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는 내가 오기 전에도 연기란 진리는 있었고 내가 간 뒤에도 진리해. 앞으로 1억 년 지나도 연기란 법칙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진리야. 진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랬듯이 연기 법칙은 모든 존재는 서로 상이상관, 서로 의지하고 관련지에서 존재한다. 혼자 서지 못한다는 거요. 볕단을 갖다 혼자 하나 세워봐라. 바람만 보면 북 쓰러지지. 이렇게 엮어서 같이 의지해서 세워놔야 볕단도 쓴다. 세 가지 갈 때도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삼각으로 세워야 쓰지. 하나 세우려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이념이라고 하고 자기의 확증 평양 이런 얘기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연기법에서 하는 불자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그걸 인드라망이라고도 하죠. 제망 차례란 얘기도 그래요. 모든 건다 금을 얽히듯 인드라망으로 관련돼서 존재한다. 차유고 연기에 대해서 진리가 차유고 피우 차밀고 피멸.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진 거로 저것이 없어진다. 연생연멸 인연에 따라서 일어났다. 이런 인연이다 하면 소멸된다. 이게 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거든요. 고종불변한 실체가 실체인 내가 있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얘기도 규정 짓지 마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규정 짓지 마라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진화가 아니고 무아다. 부처님 말씀하신 건 진화라는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 항상 무아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냐? 그러니까 나는 오운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색수생시 오운이다. 오운을 누가 진화라고 참나라고 그래요. 가짜 나지. 무하다. 실체가 없는 거다. 고정적인 규정 짓지 마라. 업과 업의 결과는 부처님만이 아는 지혜다. 이건 제가 제 심력에서 제가 지혜 설명해 드릴게요. 업과 업의 결과. 네가 무슨 업을 줬고 무슨 결과가 올 거냐는 문제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지혜다. 부처님은 오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업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아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정체성,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일체의 지혜를 구족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육안 가지고 다 판단해요. 조금 안목이 높은 분은 아마 천안 정도 눈이 떴다 할까? 그런데
아라한

뜨지 못한 부처님 오한을 가지고 있다. 육안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 지혜의 눈, 진리의 눈, 부처님의 눈을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심령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해도 모질러고 두 시간 해도 모질러요. 그래서 이제 1번은 초비처지력인데 이것은 도리와 도리의 반응 모든 것이 발현하는 능력.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업 이숙지력.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행위와 그 응보와의 인간관계를 바르게 아는 능력인데, 그 응보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너의 행위, 너의 응보와의 인간관계를 바르게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 2번을 이숙지력이라는 것은 뒤에 다섯 번째도 나오지만, 네가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행위하는 것은 CCTV에 찍히듯 찍힌다고 얘기하는 건 부처님이 오한으로 보면은 천안과 법안과 불안으로 보면은 다알수 있다. 그래서 네가 그러한 업을 지면 어떤 결과를 윤회에서 지옥아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에서 윤회하는데 뭐가 될거 아니?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너무 막 부처님한테 뭐 소원 막안 빌어도 부처님은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하기 때문에 무슨 소원이 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자꾸 욕심만 부리고 기도하면은 조건을 갖추지 않고 부처님 지혜를 모르고 기도하면은 너는 그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돼. 부처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막이나 그게 소개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빨리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근 상아지력이라는 건네 번째, 세 번째는 선에서 수행하는데 일어나는 순차적인 경계와 심천 아리게 등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선을 하는데 어디까지 내가 공부가 잘 되어 있고 모르고 예 모르고 이런 건 부처님은 다 아는데 본인들은 모른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반드시 지도에 따라서 선을 하고 점검을 받고 해야 공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근상아지력인 건 근기 능력의 우려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건데. 뭐냐면요, 능력이나 그 사람 근기나 우열을 바르게 아는 능력인데, 그건 상근기, 하근기 얘기예요. 법성계대로 얘기한다면은 우보익생 만오공 중생숙이 등리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부처님의 법의 비가 쭉 평등하게 내리는데, 아니 비추는 곳이 부처님의 제비 광명이 법비가 내려오는데, 우보, 법의 감로수 법비가, 가뭄에. 중생숙이 등리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아는 능력, 저기 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근기냐 하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법문을 듣던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조그만 일이 닥치든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여요. 상근기는 애지간한 그저 수탄이 바타 나오는 듯이, 토깽이는 저기 저 도토리 하나 얻어맞아도 지진 났다고 도망가고, 사자는 지진이 나도 그 어느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그런 근기에 따라서. 그런데 부처님은 상하지 모든 그 근기를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존재용 승해지력이란 건 중생의 판단을 바르게 아는 능력이다. 여섯 번째, 종종계 지력, 중생의 생과 행위를 바르게 아는 능력.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포를 갖추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능력이다 라는 것. 변치 행지력. 사람이나 천등의 여러 가지 세계에 받는 생과 그 행위 인과를 바르게 아는 능력. 거의 다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상계의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러 가지 세계에 받는 윤회에 받는

생과 그 윤회 하나 돌아가면서 반 그런 과보 그 행위의 인이나 씨 뿌리는 거나 과를 부처님은 다 알고 바르게 알고 계시다. 그것을 저희가 지혜광명, 자비광명으로 CCTV에 찍어댄다는 거 아니요? CCTV는 의 없은 생각하는 없은 찍지 못해. 현상 움직이는 현상만 찍어 모양만. 그런데 부처님은 CCTV에 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찍어댄다. 그런 말씀. 숙주 수념지력. 전생의 온갖 일을 상기하여 바르게 하는 능력. 부처님은 네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 다 안다. 네 전생에 어떻게 살았나 할때 아는 것은요. 미국의 그런 의학자 아주 심리학자 유명하게 한 에디가 계시나 영국의 캐논 같은 사람은요. 이생에서 병이 났는데 안 나으면은 전생에 무슨 병을 앓고 죽었지 하고서 임상 저, 수리, 저기 저 생때 실험에 들어가서 그걸 다 드러내서 아, 이 사람이 이 병을 앓고 갔구나. 그래서 MRI고 찍고 하지만 안 나타나는 건 그걸 위해서 약을 써서 병을 다 치료했다는 말씀 제가 다음 생에 이때 드리기 있는데 그리고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생사지력 중생의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바르게 알고 내세 받는 선악의 세계와 선악의 행위 완성도 바르게 하는 능력 아홉 번째. 여러분들의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바르게 알고, 내세 받을 선악의 세계, 선이냐, 악이냐, 지옥이냐, 축생이냐, 아수라 세계냐, 악의 세계냐, 선악의 세계와 선악의 행위의 완성을 등 바르게 아는 능력. 이러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불수념, 법수념 해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심으로 공경하고, 우러러 받들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불교는 구원이요, 종교요, 신앙이요, 구원이요, 가피요, 가후지 묘력이다 이거예요. 얘가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할 때는. 9번 생사지력. 누진제 마지막 10번째. 스스로의 번뇌가 없어져 다시는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음을 바르게 알고 또 다른 사람의 번뇌가 끊기는 것도 바르게 알아. 그르침이 없는 능력을 부처님은 가지고 계시다. 라는 말씀. 열의 심력 같은 것도 외우세요. 이런 것은 전부 강의 이제 들으면서 법문 들으면서 사진도 찍든지 어떻게 해서 또 요즘 뭐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어느 이런 힘을 있는 걸 부처님의 불가사한 의실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의시로 판단할 수 없는 세계에 있다는 걸 알고 신화하는 거와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와 누가 한번 절하면 좋대 사경하면 좋대 응? 면불하면 좋대 하고 믿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말씀 올리고 자, 재미나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리불존자 그런 게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 이제 부처님이 다 나라 정치도 대통령이 다 판단 못하고 장관들 해서 장관들이 맡아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 전문가 입장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제자들을 이제 지도할 때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수행자들이 부제자들이 들어오면 시도를 해야 될거 아니요.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부정관을 이제 한사 제자한테 수행을 하라고 지도를 했어. 부정관이라는 건내 몸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뭐 이런 관이 아니라 눈에서는 눈물,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 등등, 뭐 대소변 이런 것을 묶어놓은 존재다라고 보는 게 부정관이라고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랬더니 수행 진전이 없어. 부정관을 하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 없을 거 아니오. 나는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그렇게 뭐눈 콧물 나오는 그런 그 자다가 침이나 흘리고 그런 인간의 존재라고 하면은

불행이 될거 아니오.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자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욕심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진전이 없으니까 사리불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 수행자를 부처님이 전생으로 안다고 열의 심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생에 500생 동안 어떻게 보니까 전생을 이제 보니까 지혜심으로 불가사 위실력으로 금세공업자였어. 금세공업자라는 건 아름다운 것만 금으로 제작하고 만들고 막 팔찌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귀걸이도 만들고 막 했을 거 아니오. 응? 근데 화려함을 좋아하는 것만 익히고 산 사람한테 부정관을 더럽고 막 그런 것만 해서 수행이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수행이 불편했어. 그래서 그 수행이 이제 될 수가 없어요. 부정관 가지고는. 맞지 아니 그 사람한테 맞춤형 수행법이 아니었어. 근데 저는 스님 어떻게 저는 뭘 해야 좋겠어요? 수행 방편이 많잖아요. 성교 방편이. 근데 저는 뭐 너는 이거 해라 저기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잘안 맞아요. 그건. 당신이 수행해 보니까 잘 되는 거 하다. 잘 되는 걸 전생에 한 것이 그거야. 절수행, 사경수행, 염불수행, 응? 많잖아요. 독경수행, 뭐 참선, 명상 등등. 응? 그랬을 때잘 되는 거, 집중된 거, 몰입되는 걸 해라. 그게 전생에 한 것이다. 지금 이 사리불존자와 그런 전생의 부처님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수행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런 부정관을 치우고 자마금, 자마금이라는 건금 중에서 최고의 좋은 금을 황금색 연꽃, 자마금으로써 황금 연꽃을 만들었어. 황금색으로 연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너는 금세공업자니까 집중 수행해라. 그러니까 삼매를 관해 가지고 부정관할 때 마음은 다 바꿔져서 마음이 안정되어서 새끼의 사성정 삼매로 지혜 수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말씀. 그래서 근데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자마금 연꽃을 이제 만들어서 수행이 돼서 안정권이 지혜가 들어 제대로 공부가 되니까 그 자마금을 다시 시들게 해버렸어. 그 아름다운 그 금세공업자 수행자한테 시들게 부처님의 신통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분이 깨달아요. 수행자가 아,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무상하다. 그렇게 아름답던 자마금으로 만든 황금 연꽃이 시들어 버리니 무상함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증득하죠.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보고 좋은 것을 수지하면은 변하지 말고 요대로 있어줘. 내 몸도 변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줘. 하고 집착하다가, 응? 하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재행 무상을 모르고. 항상 했으면 좋겠는 거. 재행무상. 세상은 변하고 무상한데 요대로 요 모양으로 있어줘. 잊어버리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돈이든 뭐든 도망가지 말고 사귀다가 요대로만 있어줘 하고 근데 무상하게 흘러간다 이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도 중생의 업의 원인이나 업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수행지도를 했다. 참된 선지식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원자를 제대로 만나기도 힘들고, 선지식 만나기도 아주 힘들어요. 좋은 절, 좋은 도량, 좋은 선지식 만나는 건 여러분이 복에 따라 만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택법각지라고 삼시일 조두품이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택법각지에는 공부할 때잘 되는 걸 골라서 택법 선택해라. 진리의 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해라. 그래서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게 된다. 택법각지. 그래서 제가 택법각지라는 말씀으로써 내가 잘 되는 걸 해라. 그게 전생에 한 것이다. 해온 것이다. 전생에 해온 것이 잘 되는 것이니 그걸 해야 너는 깨달음의 구호의 구원의 가피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지도를 하는 거예요. 신도들한테. 아무따라니까에 생각할 수 없은 경이 나오는 말씀. 범부중생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노력해도 알수 없는 것네 가지.
부처님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어, 육안 가지고는. 불가사는 의실력도 헤아릴 수 없어. 선정에 든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어. 업과 업의 결과를 알수 없어. 무슨 업을 지었고 너는 그 업이 어떤 결과가 올 건지, 윤회를 해서 지옥아이 축생, 인간수라 축생 여섯 군데 어디에 갈지 결과를 알 수가 없어, 일반인들은. 부처님만이 알수 있는 것. 세상에 대한 사색. 세상에 대한 사색이라는 건 세간에, 부처님의 열의 10포에서 나오는 세간에, 세상의 모든 진리를 남김없이 다 아는 지혜. 세상에 대한 지혜는 범우중생은 아무리 알려 해도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씀. 업은 숙명이 아니고 조건이다 라는 말씀인데, 금생의 삶은 전생의 업 때문에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삼세 양중인과, 전생에 지은 업이 이 생에, 금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 그런데 금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다 받고 그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것이 금생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 있고, 이 생에 지은 업이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금생에 받을 수 있고 다음 생에 받을, 그다음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다. 부처님은 500생 동안 부처님 수업을 닦아 가지고 부처님이 되었듯이, 업이라는 건한 생에서 한 생에 받는 게 끝난 게 아니다. 그걸 삼세 양중인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생의 업 때문과 연기적 생멸 조건을 위해 일어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참 연기적 생멸, 연기적으로 서로 실체가 없이 일어났다, 멸했다는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윤회의 조건인데, 이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의도된 행위와 여타 조건에 의한 것이다. 금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과 이 일은 전생에 아니면 이생에 의도적으로 지은 행위. 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때는, 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크게 작용한다. 전생에서 금생으로 옮겨와 금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그 업이 결정적인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전생에서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받을 때 임명종시 죽을 무렵의 생각이 상당히 무거운 업이고, 그 종자는 다음 생에 아주 100% 가져가요. 그래서 임종 때 다다라 지은 업이, 임종시에 기억나는 업, 임종시에 생각한 업, 과거에 살았던 행동, 그것이 나쁜 행동이 제일 많이 난다고 그러죠.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걸.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그 업을 기억할 수 있다.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그 업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태어난다. 임종시의 마음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 그러니까 죽을 때 마음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는 얘기는, 평생에 어떤 생을 살았냐, 선근 종자를 많이 심었냐, 악근 종자를 많이 심었냐에 따라서 임종시에 다 필름이 파노라마로 흘러 나온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으로 가서 태어난다. 불교, 업은 숙명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지니는데, 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명해요. 그건 정확합니다. 성냄이 많은 사람은 이생에 용모가 추해서 미인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짜증 많이 내고 성냄이 많은, 화를 많이 낸 사람은, 살생 많이 한 사람은 단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항상 저렇게 된다는 것은 100%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래서 업은 숙명론이라는 얘기를 제목을 붙였고, 그래서 과업은 하나의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전생의 업보만 가지고 100%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들에 의해서 화합돼서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과보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소금덩이 말씀인데 같은 악업을 지었어. 소금덩이 얘기 나온 말씀, 초기 불전에 악업을 지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무거운 과보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과보를 받는지에 대한 부처님 말씀. 똑같은 업을 지었는데 누구는 무거운 과보, 누구는 가벼운 과보라는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이 조그만 컵에 담긴 물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그 물은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어. 조그만 선한 종자가 조금 있는데 소금이 많이 넣으면 물이 소금을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어. 하지만 강물에 소금 한 줌을 집어넣으면 강물은 조금 더 짜지지 않아. 전율 많이 섞은 종자가 있으면 악근 종자 심어도 그게 힘을 못 써. 그래서 강물은 조금 더 짜지지 않아져. 만약에 이 생에 보시도 하지 않고 계도 지키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 사소한 악업으로도 다음 생에 악체에 갈수 있느니라. 그게 아까 질문이 소금덩이경. 같은 업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과보가 크고 어떤 사람은 과보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서 보시도 안 하고 계도 지키지 않고 수행도 안 하고 살았다면 사소한 악업으로도 저기 다음 생에 나쁜 곳에 지옥아이 축생에 갈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똑같은 노아내가 악을 지었더라도 보시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자비심으로 계도 잘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했다면 악체에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을 지었더라도 꼭 같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중재 악업을 지었으면 남은 삶의 기간에 성군종자를 많이 심자. 강물도 성군종자를 심으면 소금의 짠맛과 같은 악업을 희석시켜. 강물이 많은 소금을 넣으면은 희석시켜 짜지 않아. 악근 종 저게 나쁜 곳에 가지 않아. 그 악업의 과보가 약해진다라는 말씀. 자, 마지막 말씀 간단히 정리하면 왜 똑같은 업을 지었는데 누구는 잘 사고 쟤는 잘 나는 못 사느냐는 얘기는 성군 저뿐 같은 업을 지었더라도 성군종자 많이 심고 보시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소금을 물에 타서 적당히 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행복이 오고, 예? 그렇지 않고 좋은 일은 조금 하고 소금이 많으면 짜서 못 무는 업보가 온다. 그러니 누구는 같은 업을 졌는데 업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줄이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스럽게 눌러서 향상일로의 삶의 보탬이 되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풀과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 여문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뭐하냐?
1: 나무뿌리 보고 있어.
0: 나무뿌리? 그건 왜 보는데?
1: 주지 스님이 그러셨거든. 뿌리를 알아야 나를 안다. 그래서 뿌리들을 관찰 중이야.
0: 으이그, 나무뿌리가 아니라 너의 근본을 알라는 소리거든.
1: 그럼 이런 건가? 한국 불교를 알기 위해선 마라난타 존자를 알아야 한다.

0: 오, 맞아! 마라난타 존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를 전했으니 뿌리라 할 수 있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마라난타 존자가 창건한 불갑사로 결정했어.
1: 불갑사?
0: 응! 영광불갑사는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한 인도스님 마라난타 존자가 창건한 사찰인데 백제에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 세워진 절이야. 고려 말에 각진 국사가 주석하면서 1,000명의 스님이 모여 수행하는 대가람이 되었지. 그래서 불갑사를 호남 서쪽 불교의 근본을 세운 불지종가로 부르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광 불갑사로 고고! 불교 탄압이 심해지던 조선 말, 지방의 유생들은 절을 없애기 위해 번번이 불갑사에 난입해 횡포를 부렸습니다.
2: 성약을 위해서 불교를 없앱시다! 모두 불갑사에 불을 지르세요!
0: 결국 불갑사는 폐사되어 방치됐는데 고종 7년 설도대사에 의해 재건이 시작됐죠.
3: 스님, 이번에도 유생들이 와서 불사를 방해하면 어쩌죠?
4: 이번엔 무사히 재건돼야 할 텐데.
0: 그러던 어느 날 설도대사의 꿈에 거대한 사천왕이 나타나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5: 우리는 소요산 연기사의 사천왕이다. 우리에게 지붕을 씌워주면 이 가람을 산불에서 지켜준다 약속하지.
0: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설도대사는 폐사지가 된 소요산의 연기사를 찾아갔고 강가 인근 갈대숲에 빠져있는 사천왕을 발견하게 됐죠.
4: 꿈에서 본 사천왕이야. 당장 이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겨야겠어.
3: 이걸 말입니까? 불갑사까진 길도 험하고 넘어야 할 산도 많아서 사천왕을 옮기는 건 무리입니다.
0: 설도대사는 나무배 네 척을 동원해 서해에서 법성포를 통해 사천왕상을 불갑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1876년 사천왕을 불갑사로 옮긴 후 사천왕의 약속처럼 불갑사의 전각이 소실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6.25 땐 빨치산을 잡겠다고 불갑사에 불을 질렀는데 그름만 생기고 멀쩡했다니까.
1: 사천왕의 약속이 지금까지 통한 거네.
0: 그렇지.
1: 근데 꼭 구경하라고 여길 데려온 건 아닐 테고.
6: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 나무랑 꽃에 관련된 거 맞지?
0: 빙고!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참식나무고 이 꽃은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는 상사화야.
1: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0: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슬픈 사랑 이야기로 고고! 불갑사에서 수행하던 신라의 경운스님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멀리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7: 스님, 유학은 어디로 가세요?
8: 마라난타 존자의 고향인 간다라로 가지.
7: 마라난타 존자면 백제에 불교를 전하신 그분 말씀이시지요?
8: 잘 아는구나.
7: 스님은 분명 마라난타 존자처럼 훌륭한 분이 되어 돌아오실 겁니다.
0: 그렇게 간다라로 간 경운 스님은 우연히 간다라의 공주와 마주치게 됐는데 그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죠.
7: 말씀하세요.
8: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9: 공주님, 왕께서 부르십니다.
8: 공주?
7: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봬요. 기다리겠습니다.
0: 그렇게 경운 스님과 간다라의 공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사랑을

0: 나눴습니다.
1: 뭐야? 공주가 남자를 만나? 그게 누구냐?
2: 그게 신라에서 온 경운이라는 승려입니다.
1: 그 자를 당장 이 나라에서 쫓아내라!
0: 공주와 이별하게 된 경운스님은 간다라를 떠나게 됐는데, 떠나는 경운스님에게 공주는 이별의 선물로 작은 참식나무를 건넸습니다.
3: 이 화분을 저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져 있어도 늘 함께 있다 생각해주세요.
4: 이제 만날 수 없지만 공주를 기억하겠습니다.
0: 불갑사로 돌아온 경운스님은 사찰 한 구석에 공주가 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 참식나무 아래에서 열반하게 되었죠. 그 후 9월이 되자 참식나무 밑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잎이 지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올라와 잎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경운스님의 사연과 같다 하여 상사화라 하였답니다. 어? 3이네?
5: 3? 1, 2, 3에 3마리야?
0: 아니, 네가 들고 있는 3.
5: 3? 3이면 설마 이거 산삼이야?
0: 그 3이 아니고 배옷 짤 때 쓰는 3이거든.
5: 아,
0: 근데 3은 뭐 하려고? 설마 그걸로 배옷을 짜겠다는 건 아니겠지?
5: 누가 길에 버렸길래 주워왔는데 배옷이나 짜입어야겠다.
0: 네가 마의태자냐?
5: 마의태자?
0: 삼마, 옷의. 신라가 망하고 산으로 들어가 삼배옷을 입고 살았던 신라의 태자야.
5: 아,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마의태자와 덕주공주에 얽힌 제천 덕주사다.
5: 덕주사?
0: 덕주사는 기암절벽이 유명한 월악산에 위치한 사찰인데, 원래 신라 진평왕 때 월악사로 창건한 사찰이야. 그러다 신라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가 머물며 마애부를 조성하고 사찰을 중건해서 덕주사라고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제천 덕주사로 고고! 신라가 패망하자 마의태자와 덕주공주는 망국의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의 하룻밤을 문경에서 묵게 됐죠.
3: 오라버니, 이제 신라는 영영 없어지는 거지요?
6: 되찾을 거다. 내가 금강산에 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여 신라를 다시 일으킬 거다.
0: 그날 밤 마의태자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 관세음보살 꿈이었습니다.
7: 태자야, 여기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가거라. 그러면 넓은 터가 나올 테니 그곳에 절과 석굴을 세우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를 골라 부처님을 모시면 많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0: 마의태자가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덕주공주는 놀라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죠.
3: 저도 어젯밤 오라버니랑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6: 아, 그래? 이건 보통 꿈이 아닌 듯하다. 당장 서쪽 고개를 넘어가자.
3: 저는 이곳에 남아 오라버니가 계신 서쪽을 향하여 절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는 제목까지 해서 미륵불을 지어주세요.
6: 그래, 그러마.
0: 마의태자를 떠나보내고 월악산에 홀로 남은 덕주공주는 덕주사를 창건하고 마애부를 새기며 마의 태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0: 그렇게 8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의 태자가 불쑥 덕주공주를 찾아왔죠.
1: 공주야, 마의 불이 완성됐으니 그만 나랑 금강산으로 가자.
2: 아니요, 저는 이곳에 남아 불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불사는 신라를 찾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2: 오라버니, 신라는 망했어요. 그러니 그만 포기하세요.
1: 아니, 절대 포기 못한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신라를 되찾을 거니까.
2: 같이 못 가서 죄송해요.
1: 잘 지내거라.
2: 이 마의 열의 입상이 저를 대신해 오라버니를 지켜보실 거예요.
1: 그래, 나 또한 미륵불을 만들어 너를 지켜보마.
2: 조심히 잘 가세요.
0: 하지만 마의 태자는 왕건에 의해 충주 미륵사에 감금되었고, 감금된 마의 태자는 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덕주사를 향해 미륵불을 지었고, 덕주공주 역시 충주 미륵사를 바라보며 마의 불을 향해 아버지 경순왕과 오빠 마의 태자의 건승을 빌었습니다. 그 후 덕주공주가 지은 사찰은 공주의 이름을 따 덕주사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3: 나라가 망하는 걸 봤으니 덕주공주도 마의 태자도 정말 힘들었겠다.
4: 당연하지.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탔을걸.
3: 그러게. 근데 이 탑은 뭐야? 이것도 덕주공주가 만든 건가?
0: 아니, 이건 덕주사 스님들이 죽은 소를 기리기 위해 만든 우공탑이야.
3: 죽은 소? 소가 왜 죽었는데?
0: 그 이유가 다음 전설이야. 자,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 따라 우공탑 이야기로 고고! 덕주사 스님들이 새 법당을 짓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5: 스님, 이 소를 보세요. 꼭 자기도 돕겠다 하는 것 같은데요.
6: 그러게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요.
0: 황소는 목재가 실린 수레를 끌더니 마의 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6: 소가 마의 불 앞에 멈춰선 건 별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7: 아마도 이곳에 법당을 지으라는 거겠죠?
6: 아마도요?
0: 스님들은 그곳에 새 법당을 짓기 시작했고, 황소는 자재가 부족할 때마다 수레를 끌고 와 스님들의 공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법당이 완성되던 날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죠. 그 후 스님들은 덕주사 완성에 큰 공을 세운 황소를 기리며 우공탑을 지었답니다. 뭐하냐?
3: 에이,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0: 뭐가?
3: 뭐긴 뭐야, 탑이지. 개미들 탑돌이하라고 쌓고 있었는데.
0: 미안.
3: 아니야. 아무래도 돌보단 나무를 깎아서 놓는 게 좋겠어. 잘못해서 돌이 떨어지면 개미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위 불상에 얽힌 논산 관촉사다.
3: 관촉사?
0: 논산 관촉사는 고려 광종 때 왕명에 의해 해명 스님이 창건한 호국 사찰이야. 관촉사엔 높이 18m의 은진 미륵이 있는데, 중국의 지안 스님이 이 석조 미륵 보살상을 보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 하여 관촉사라 이름 지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논산 관촉사로 고고! 어느 날 여인 둘이 반야산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0: 아니, 이 산 속에 웬 아이래?
1: 아, 그러게요. 누가 버리고 갔나 봐요.
0: 이대로 두면 큰일 날 테니 얼른 찾으러 가자고. 아, 여긴 것 같은데? 어, 아이가 없네.
1: 분명 여기에서 들렸는데. 저기요! 저기 좀 보세요!
2: 그곳엔 집채만한 바위 세 개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종은 신비한 바위에 불상을 새기기 위해 급히 해명 스님을 불러들였죠.
3: 신비한 바위를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절을 세우고 바위로 부처님을 조성하세요.
4: 네, 전하.
2: 스님은 왕의 명령을 받아 절을 짓고 36년에 걸쳐 불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죠.
5: 스님, 저 크고 무거운 걸 어떻게 붙이죠?
4: 그러게. 생각 좀 해보지.
2: 생각에 빠졌던 어느 날 해명 스님은 아이들이 진흙으로 불상을 만들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 허허, 이놈들. 부처님 상을 그리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6: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라 쪼개진 불상을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진흙으로 산을 쌓고 올라가서 부서진 조각을 붙이려고요.
4: 그래. 진흙산을 쌓는 거야. 하, 드디어 완성이군. 하, 근데 이 진흙산은 언제 다 치울고?
2: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비가 내려 불상을 깨끗이 씻어줬죠. 그러자 불상의 이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길을 가던 중국의 지안 스님도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7: 잠깐, 저 불빛은 뭐지? 예사로운 빛이 아니야.
2: 빛을 따라 미륵불과 마주하게 된 지안 스님은 미륵불이 마치 촛불처럼 빛을 낸다 하여 사찰의 이름을 관촉사라 하였답니다. 그 미륵불이 바로 이 은진미륵이야.
8: 아, 근데 은진미륵이 쓴 저 갓은 뭐야?
2: 저건 갓이 아니라 보계라고 하는 건데 황제의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야. 고려의 위엄을 의미하는 거지.
8: 아, 잠깐, 저건 뭐야? 꿰맨 자국 아니야?
2: 오, 맞아. 거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지.
8: 그게 뭔데?
2: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은진미륵이 완성되던 그 해로 고고! 북쪽 오랑캐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9: 지금 고려는 개혁으로 새끄러운 성악에다. 그러네, 이 대열을 노려 고려를 침략해야 한다. 예!
2: 그렇게 오랑캐의 대규모 병사들은 고려를 침략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고 마침내 압록강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0: 장군님, 강이 너무 커서 건너기 힘들 것 같은데요.
9: 개패를 멀어니 그냥 건널 수도 없고. 에이, 육지길을 찾아야겠어.
2: 그때였습니다. 삿갓을 쓴 스님 한 분이 태연히 강을 건너갔죠.
9: 모두 저 삿갓승을 따라 강을 건너라!
2: 그렇게 스님을 따라 강으로 들어갔던 오랑캐는 모두 빠져 죽었고 스님 혼자만 태연히 강을 걸어 나왔습니다.
9: 감히 내 부하들을 모두 저기 다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으악!
2: 오랑캐 두목의 칼이 스님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삿갓만 살짝 베어질 뿐 스님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바로 은진미륵의 화신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관촉사 은진미륵의 관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꿰맨 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0: 합니다.
1: 심지 않고 거두려 하지 말라. 행하지 않고 이루려 하지 말라. 스스로 노력하라. 그대의 운명은 그대 스스로 짓고 받는다. 복을 받으려거든 복받을 일을 하여 복을 짓고 복의 씨앗을 심으라.

드시면서 불교팁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듯 세우고 비로자나 현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 숙배 광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능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 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만일 사람들이 그대를 나쁘게 말하거든 오로지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을 무시해버려라. 만약 그들이 맞는다면 그들에게서 배워라. 어느 쪽이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착한 벗이 좋기는 하지만 바른 생각만은 못하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나가면 모든 악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두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여지요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사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올해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요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중국에서 360마리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이승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장

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목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곤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0: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0: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0: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0: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전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단임을 약속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교구로 분산시키는 등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도각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수행과 전법, 자비 나눔 활성화로 신뢰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출가자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제6기 복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명의 출가자가 탄생했고 4명은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화계사 앞마당이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총을 쏘고 물풍선을 터뜨리며 더위를 날린 아이들 곁에는 학생회와 대학생회 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0: 조선전기 한글로 번역된 불교 고문헌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납니다. 언해불서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해 K컬처의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확장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BTN 뉴스를 전해드릴 오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출가자 급감과 탈종교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전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이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념 스님은 단임을 약속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교구로 분산시키고 투명한 종단을 만들겠다는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한 후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전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표정에 한국불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2: 저는 이 자리에 개인의 뜻을 세우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도 여러분의 간곡한 건청에 대한 응답이며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1: 정념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출가자가 80%가량 급감하고 청년 불자가 사라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구 절벽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사찰의 기반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 첫 약속으로 단임제를 내걸었습니다.
2: 연임을 구하지 않고 이번 임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사부대중께 올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다짐이라 믿습니다.
1: 개인의 영달이나 계파의 이익이 아닌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월정사터에 무릎을 꿇고 첫 돌을 놓던 은사 만화 스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종단을 바로 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정념 스님 종책의 핵심 키워드는 수행과 공의, 교구, 복지, AI 다섯 가지였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한과 재정의 교구 이양입니다. 이른바 교구자치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본사로 완전히 넘기는 등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탈피해 현장 중심의 화엄 네트워크 종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독립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개별 사찰이 자율성을 지키면서 서로를 받쳐주는 화엄의 인드라만과 같은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1: 13,000여 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을 구축해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하던 관행을 깨고 공의가 중심이 되는 종단을 만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가 장벽을 낮추는 교육 개편, 종단이 스님들의 의료와 노후를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능동형 복지 체계 구축, 다국어 명상의 무상 보급 등 AI 시대에 맞춘 불교의 치유 역할 강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2: 불교 AI 윤리 선언으로 기술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대학과 군, 청소년 포교에 다시 힘을 쏟으며
1: 단기 출가, 오대산 명상마을 온비, 조선왕조 실록 박물관 등 오대산 일대를 치유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문명 시대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정신적 고갈을 채워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출마 선언에는 동화사 부주지 해관 스님, 전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함께했으며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한 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공동대표 보인 탄원 스님 등 공간과 미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정념 스님은 종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종단 발전과 미래를 위해 뜻이 맞다면 마음을 모을 수도 있다며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어제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사직서 제출에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소임을 내려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결단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우 스님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복지와 전법, 미래 세대 인재 육성에 매진해온 지난 10년은 선운사를 지키는 또 다른 수익이었다며 주지 소임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의 한국불교는 대도약과 퇴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거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승가의 근본 정신을 바로 세우고 행정과 포교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큰 책임의 자리에서 교구본사 스님들과 중의를 모아 소통과 합의의 종단, 교구와 함께하는 종단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에 도각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도각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종단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수행과 전법, 자비 나눔 활성화를 내세웠는데요. 개산조 태어조사 47주기 열반달의 제를 봉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박석현 기자입니다.
3: 관음종 총본산 서울 낙산 묘각사가 사부대중의 뜨거운 환영 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의 사임 이후 공백기 동안 자녀 임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진주 불명사 주지 도각 스님이 관음종 제13대 총무원장으로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종정이 총무원장을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는 관음종 종헌 종법에 따라 홍파 대종사가 도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종단 수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 도각 스님은 취임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종단 운영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4: 첫째, 종단 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둘째, 수행과 전법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자비 나눔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음종을 이루겠습니다.
3: 취임 일성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직견에 들게 하라는 불지직견 계시 오입을 종단의 사명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도각 스님. 항상 낮은 자세로 대중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실천하는 총무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 불지직견 계시 오입을 종단 사명으로 여기며 수행과 화합 그리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사회의 희망을 전하는 종단으로 더욱 나가야 합니다.
3: 1990년 낙산 묘각사에서 홍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각 스님은 1992년 죽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낙산 묘각사에서 수선한 거를 시작으로 유간 거를 성만한 스님은 관음종 총무원, 총무부장, 부원장 등 종단 내 주요 소임을 맡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교계 연대 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5: 도각 스님 치신 봉축합니다.
6: 늘 새롭게 변해가는 불법포교에 앞장서시게 될
3: 임명식에 앞서 종도들은 관음종 계산조, 태허조사 47주기 열반다리제를 봉행하고 생전 업적을 기렸습니다. 홍파대종사는 6.25 전쟁 직후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탑골공원을 거리법석으로 희망을 전했던 조사스님의 삶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파고다 공원에 2년 5개월을 매일 같이 나가셔서 주장자를 집으시고 서울 시민을 향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사스님의 위덕을 그리고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3: 1928년 낙산 묘각사에서 수행을 시작한 태허조사는 1958년부터 2년여 동안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거리 설법을 이어가며 대중교화에 힘썼고 1965년 관음종을 창종하고 일세 종정으로 추대됐으며 1979년 묘각사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도각 스님을 새 수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관음종의 발걸음은 사회를 향한 자비행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조세희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부터 종단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 유등제,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2016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부산 경남 불교계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진호 스님은 부산 국제불교박람회는 불교를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는 공간이라며 한국 불교 문화가 가진 깊이와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장에는 공예와 불교 미술 등 다양한 불교 문화 관련 부스가 마련됐으며 사찰 음식 시연도 진행됐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도 박람회에 참여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조 상담을 진행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웰엔딩 임종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립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체험하며 여성 출가자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제6기 봉령사 여성 출가학교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수에도 또 한 명의 출가자가 탄생했는데요. 출가자를 제외하고도 무려 4명이 향후 출가를 적극 고민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봉령사 승가대학장 도연 스님이 여성 출가학교장이자 주지 진상 스님에게 죽비를 반환하며 출가학교 일정의 회향을 구합니다. 입제날 봤던 호기심 가득한 눈빛 대신 불자로서 또 수행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견고한 의지가 눈빛에서 묻어납니다. 여성 출가학교 6기 총 11명의 참가자들이 지난 5일 봉령사 대적광전에서 7박 8일간 수행정진을 회향했습니다. 입제식 당시 3명이 출가를 고민 중이었는데 4명이 실제 출가 원력을 세우고 1명이 출가를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는 차수를 비롯해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삼보일배, 각자의 허물을 참회하는 자자 등 실제 스님들의 수행이 신심을 고취시켰다는 평가입니다.
9: 약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하면서 삼보일배 열심히 하긴 했는데요. 불교 덕질의 끝은 출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열려있구나.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신청해서 해보십시오. 강추드립니다. 완전.
8: 이번 회향식에는 1기부터 5기 여성 출가학교 참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학장 도연 스님의 제안으로 여성 출가학교 총동문회를 창단하고 자발적으로 보시금을 모으는 등 재가자 차원에서 출가학교를 지원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 스님들이 어떤 수행으로 수행자로 거듭났는지 몸소 느낀 불자들이 오직 신심과 원력으로 출가자 발굴의 힘을 보탠 겁니다.
10: 스님들께 귀하옵다는, 승보에 귀하한다는 그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한 분의 행자님이라도 스님이 되실 수 있고 되시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물심양면 많은 기도와.
8: 봉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11명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졸업장과 묘엄 스님 평전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8일간의 기간들을 가슴 깊이 새겨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축원했습니다.
11: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현재의 시점에서 내 생각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힘을 부탁하시길 바라면서 출마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런 그런 시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8: 단단한 아스팔트도 녹일 듯한 무더위도 오로지 수행이라는 일념으로 8일간의 여정을 원만히 회향한 제6기 봉령사 여성출가학교. 매 기수 지속적인 출가자 배출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출제가자들의 초발심을 일깨우는 포교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서울 화계사 앞마당이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물총을 쏘고 물풍선을 터뜨리며 더위를 날린 아이들 곁에는 학생회와 대학생회 봉사자들도 함께했는데요. 물놀이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세대 간 소통까지 이어간 현장을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 시원한 물줄기가 허공을 가릅니다. 첨벙이는 물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함성이 고즈넉한 산사를 가득 채웁니다. 물총을 쏘고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13: 동생이랑 친구랑
14: 너무 놀이하고 재밌어요.
15: 너무 재밌어요.
16: 들어와서 안 나와요.
12: 무더위도 잊게 만드는 시원한 여름 풍경. 화계사 앞마당이 아이들의 무더위를 씻는 물놀이장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일까지 1박 2일간 화계사에서 진행된 어린이 물놀이 캠프입니다.
15: 엄마 없이 밤을 자긴 해야 하는데 여기서 놀고서 자고 놀고서 먹고 자고 할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17: 이색적이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12: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데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이자 선생님으로 나선 35명의 청소년과 대학생 봉사자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느슨해진 어린이회와 학생회, 대학생회 등 계층 법회 간 연결을 다시 잇기 위해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18: 그래서 학생회부터 대학생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제가 놀았던 만큼 애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 열심히 애들한테 재밌게 즐기고 가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9: 도심 속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단순히 재밌기보다는 좀 유익하고 이제 불교에서 말한 인내와 이제 우애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 사찰과 신행단체의 지원에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봉사까지 더해진 어린이 물놀이 캠프.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20: 그 많은 어린이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요즘에는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지친 그 공부의 그 지친 마음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고 자연을 배우는,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요.
12: 시원한 물놀이부터 숲 체험, 체육 대회로 무더위를 날려보내는 화계사 어린이 물놀이 캠프. 세대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열린 문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조선 전기 한글로 번역된 불교 고문헌이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거듭납니다. 언해불서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축해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K컬처의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확장하는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건데요.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500년 전 조선시대 한글로 번역된 언해불서가 최첨단 인공지능과 만나 세계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K컬처의 핵심 원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단이 8월 13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2년차 성과발표 학술대회 한글 넘어온 불을 켜다를 개최합니다. 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동국대가 후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교계 주요 스님들과 학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 5개년에 걸쳐 15세기에 조성된 석고상절, 원인석고 등 불교 한글 문화유산 18종 88권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교육,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단은 이번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이 단순한 고문헌 보존이나 연구자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단 측은 학술적 엄밀성을 갖춘 일관된 원천 데이터를 구축한 뒤 일반 시민과 창작자가 생성형 AI로 쇼트드라마, 웹툰, 게임 콘티, 미디어 아트 등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22: 이번 성과의 중요한 의미는 고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21: 기술적 성과도 눈에 띕니다. 기존 OCR 기술은 한자나 한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사업단은 한글 고어와 한자가 혼용된 고문헌 인식 프로그램을 시범 개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간의 AI OCR 인식률 차이를 비교 분석한 고도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23: 이 한문하고 한글이 같이 섞여 있는, 특히 이제 한글 고어가 섞여 있는 걸 OCR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그 활자본하고 이제 월인석부 목판본하고 같이 실행을 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런 거를 이번에 좀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1: 사업단은 3년차 사업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불교 한글 문화유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헌 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15세기 한글 불교 문화유산이 AI라는 현대의 날개를 달고 글로벌 K컬처를 선도할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샘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고창 선운사는 어제 지장보공 금동 지장보살좌상 환안제와 영산전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보게 됐습니다. 선운사는 서울 불교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를 마치고 돌아온 지장보살님을 이혼해 지장보궁에 다시 안치하는 환안제를 사부대중과 함께

0: 공행했습니다. 전북 영산작법보존회의 집전의식으로 극락교와 천왕문, 대웅보전을 거쳐 지장보궁으로 돌아온 지장보살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7일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경내 영산전의 지정서 전달식에는 부주지 운천스님, 정찬원 신도회장, 심덕섭 고창군수 등이 동참해 한층 높아진 사격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총 9점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을 보유하게 된 선운사는 이를 기념해 고창군에 쌀 1,000kg과 고창 노인복지관에 1,500kg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울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 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미,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 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 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2: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자재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것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을 위한 기도, 좋은 인연을 바라는 간절한 발언까지 미륵세존의 자비 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혜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혜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혜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혜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0: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구...

0: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오늘 투게더 100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장소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귀한 우리 스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수행을 해가며 자신과 더불어 승가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이 승가의 일원의 화합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항상 분주히 수행의 나날을 보이고 계신 우리 수원 봉령사에 계신 유런의 스님들, 강원의 스님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에 재학 중인 1학년 덕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연구과정 3년 차인 도생입니다.
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봉령사 승가대학 화엄반에 재학 중인 세영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봉령사 승가대학 화엄반에 재학 중인 법기라고 합니다.
0: 네, 우리 네 분 스님 너무 반갑고 투게더에서 이렇게 뵐 수 있어요. 저 역시 너무 기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저랑 정말 이 봉령사라는 공간에 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 봉령사의 어른 스님들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시절 인연을 주셔서 한번 여기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제 주변에 여러 출가하시는 제가자분들이 계시면 항상 봉령사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곳에서 수행하시며 올바른 스님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영 스님?
3: 네.
0: 왜 세영 스님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원래 저의 동국대학교 제자였었습니다. 그러다 출가를 하셨고 동국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저는 좀 고리타분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스님답게 총림과 같은 많은 승가의 일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봉령사랑 인연이 닿아서 학교를 과감하게 휴학인 건가요? 자퇴인가요?
3: 휴학했습니다. 근데
0: 쉽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도반을 만들어야 수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세영 스님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 아까 봉령사의 두 개의 교육기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런, 강원. 그리고 이곳에 이제 선원이나 연불원이 들어있으면 삼원이 모였다고 해서 우리 불교에서 총림이라고도 부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수원 봉령사는 굉장히 승가의 기틀이 잘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 삼인이 스님들이 여법하게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좀 낯선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투게더를 통해 소개받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 했지만 그곳에서 진짜 수행하시는 스님들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런이죠. 다른 유런들 여러 개 있는데 그와 다른 봉령사만의 하나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서 딱 꼽을 수 있는?
1: 봉령사에서는 그 이제 율장 속에서 이제 배우는 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네, 자자라든지 난살계라든지 포살, 이렇게 청정성 회복이라는 것을 이제 지금 이제 그대로 이제 부처님 당시처럼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0: 자자, 포살, 수계작법, 어려운 겁니다. 제가자분들은 처음 들은 분들은 많을 거고, 우리 승가의 일원인 스님들이 반드시 수행기간, 안거라는 기간에 행해야 되는 게 이 자자, 포살, 또 스님이 되기 위한 수계작법이죠. 스님은 지금 연구과정이라고 말씀하셨죠.

0: 하셨죠? 연구생. 그러면 전문을 거치면 연구로 넘어가는 겁니까, 선생님?
1: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0: 일반 대학원에서 그러면은 약간 박사생들이 우리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거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걸 하지 않습니까? 유런에서의 연구생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까, 선생님, 그러면?
1: 네, 근데 논문은 전문과정도 쓰고 연구과정도 씁니다.
0: 더 어렵네요, 선생님.
1: 네, 근데 이제 전문과정에서는 사분율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연구과정에서는 5대 광류를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0: 아, 5대 광류를 전부 다. 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저의 투게더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우리 한국불교, 대한불교조 계정은 사분율장이라는 율장을 중심으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지만 그 외에도 지구상에는 율장이 6개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 빨리어를 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율장을 총 5개에 있어서 5대 광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다 보시는 겁니까?
1: 빨리율도 봅니다.
0: 아, 빨리율까지 선생님? 네. 오, 그러면 육부광례를 다 보시는 거네요, 선생님?
1: 네, 그렇습니다.
0: 시간이 부족하시겠어요, 선생님?
1: 네.
0: 바쁘다 바빠 현대인이 아니라 바쁘다 바빠 유런생. 근데 다 본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화율을 전문으로 대학원에서 연구를 했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충분히 알고 근데 비교한다는 거는 굉장히 본인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1: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읽다 보시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느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4분율을 선택한 이유는 왜인 것 같습니까, 선생님?
1: 전래 과정부터 이제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분율이 북방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4분율 기반으로 이제 수계식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0: 맞습니다, 선생님.
1: 이해하고 있습니다.
0: 그 수계를 통해서 우리 한국 불교 특히 이 동아시아 불교의 제가자 또는 출가자가 만들어주고 불교인이라는 승가가 구성되는 건데 어우 너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서 우리 투게더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들을 배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면 또 그거 잘 들으십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수원 봉룡사에 오셔서 우리 봉룡사 지금 뒤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때 스님 마주치면 물어봐도 되겠네요.
1: 그럼요.
0: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전문반, 연구반에서 유를 공부하고 계신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까지 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여러 수행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행자라는 기간, 그리고 3인의 기간, 또 우리 여성 출가자분들은 식차만화라는 걸 한 번 더 겪으면서 4급 승가고시라는 걸 거쳐 비구비구니의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그 구족계 바로 직전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스님들 아까 소개하실 때 화엄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원래 대교반이라고 불러야 맞는 거 아닙니까?
2: 부르는 명칭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엄반이라고도 하고 4학년이라고도 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럼 4학년이 좋습니까? 화엄반이 좋습니까, 스님?
3: 저는 화엄반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화엄반은 그럼 뭐 하는 반입니까?
3: 화엄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화엄경을 배운다. 화엄경을 배운다는 건 좀 어떠세요? 다른 경전도 많이 배우셨을 텐데
3: 일단 화엄이 이제 경전의 왕이라는 얘기가
0: 경전의 왕.
3: 네, 있듯이 이제 저희가 1, 2, 3학년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을 배웠는데 이제 그 중에서 최고 이제 방점을 찍는 화엄경을 배움으로써 이제 이 강원 생활 4년을 마무리하고 회향한다는 느낌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0: 여기 지금 스님들 계신데 우리 도생 스님께서 사실은 강원의 이 선생님이십니다. 강사 스님이신데 주입식 교육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무 뭐 챗GPT한테 물어본 것 같이 이렇게 쭈루룩 나와갖고 너무 신기한데 너무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화엄반이라고 부른 거 저도 해인사에서 학감으로 오래 있다 보니까 화엄반 스님들 대교반 4학년 다 맞습니다. 근데 화엄을 마지막 두는 이유는 화엄반이 되면 화엄행자라고 부르죠. 실천의 행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혜를 쌓아 그 지혜를 실천하는 그거를 항상 가장 중요하게 둔다라고 제가 투게더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세영스님께서도 그럼 화엄반이 돼서 화엄행자로서 지금 어떤 수행을 좀 하고 계십니까?
2: 저는 일단 화엄경을 배우면서는 저희 가르쳐 주시는 석좌 교수님께서 화엄을 배우는 만큼 졸업할 때 더 큰 자비를 행하면서 화엄반을 살아야 된다. 아래 스님들을 잘 자비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수행은 현재 백중 기간에 법당에서 병법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일상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0: 아,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세영 스님이 이렇게 잘 성장해 준 거에 대해 봉룡사에게 진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처음 봤을 때 4년 전, 5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죠?
2: 네.
0: 철부지같이 막 그냥 신나서 다니는 소녀 같은 스님이었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승가의 모습을 갖춘 진짜 장판대가 묻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선배 스님들, 강사 스님들, 어른 스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그림자를,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백중이라는 딱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해양 스님이 이렇게 해맑습니다, 진짜. 해맑는데 정말 여기 벗기 스님도 지금 도반이실 텐데 도반 스님들을 잘 만난 덕에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이제 이 두 분은 여기 출연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봉령사 유런으로 진학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에 나오신 지금 세영 스님, 법기 스님이신데 유런 안 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제가 원래 그래서 방송 전에 입방 원서를 두고 사인하는 장면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유런에 가시는 거죠. 유런은 꼭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문물과 너무 많은 유행들을 쫓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 가지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단단히 내려가 있어야 그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잘 성장을 해주셨고 향후에 유런에 가시면 또 출연하셔야 돼요. 유런 스님 편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몇 년 뒤에 투게더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면 꼭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후배로 맞이하시고 또 지도자로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유런에서는 그럼 어떤 교육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3: 이 전문 과정에서는 네, 유주 스님께서 이제 율장을 가르치시고 네, 정현 교수 스님께서는 이제 대승 사상을 가르치시고 선장 스님께서는 이제 윤리학 입문을 가르치시고 율감 스님께서는 작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0: 되게 다양하게 배웁니다, 선생님. 사분율만 배우는 것도 빠듯할 텐데 그래서 작법이 들어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수행 일변도로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해야 되는 기도나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작법을 배운다는 건 마치 정예쌍수와 같이 술의 양박회와 같이 그거를 양립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봉령사의 중요한 교육 방침일 것 같은데 참 그런 모습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 과정은 좀 어떻게 스님 보시니까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세볼까요, 선생님? 일단 유런의 연구생,
1: 네.
0: 강원의 지금 치문반이죠. 1학년 우리 강사 스님이시고.
1: 1학년은 치문 담임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네. 이제 4학년 요스님들은 불교 상담.
0: 불교 상담 3개 벌써 또.
1: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
0: 템플스테이.
1: 소임을 보고 있고.
0: 또.
1: 이제 제가 불자님들 대상으로 하는 심오불교 대학에서도
0: 우리 여기 이제, 지금 심오불교 대학 붙어있죠?
1: 예,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0: 강의하고 계시고
1: 네.
0: 정말 스님의 하루는 일주일은 누구보다 밀도가 깊고 바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스님?
1: 아, 정말 힘듭니다.
0: 이제 그 짐을 우리 후배 스님들과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같이 할 준비 됐습니까? 아 진짜 스님 큰일 해주십니다. 심오불교대학 제가자분들이랑 이제 함께하는 건데 저도 이제 해인사를 1년 반 전쯤 나오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게 이 불교대학입니다. 불교대학을 실제로 전국에서 지금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2개를 총 담당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강원교육과 제가자분들 불교대학 교육은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스님은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1: 사실 저는 강원 학인 스님들 가리킬 때는 4학년 스님들은 도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리키고 있고요. 1학년 스님들은 정말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가리키고 있고 제가 불자님들은 아무래도 좀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과 이제 전혀 안 하신 분 그렇지만은 이제 교육원 조계종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교과가 있기 때문에
0: 맞죠 승가교재가 있죠
1: 예, 예 교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봉령사는 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더니 제가 그리고 출가 이후에 이 뭐라고 해, 다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봉령사 여성 출가 학교라고 하는 독특한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떤 건가요?
1: 저희가 이제 출가자 감소라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네. 어떻게 이제 불교를 제가자분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왜냐면 출가에 대한 얘기를 저는 늘 참한 아가씨들한테 권유를 하는데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뭔가 타고난 게 달라야 출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 누구나 출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봉영사에는 저 말고도 다른 유능한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1회, 2회, 3회, 4회, 5회 순서할 때마다 조금씩 테마를 바꿔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차명상, 한 번은 그 소리명상, 붓다볼, 뭐 한 번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달 하니까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은 오시기가 힘들어서 날짜도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네,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0: 올해도
1: 중입니다.
0: 그러면 하겠네요?
1: 네.
0: 올해 혹시 언제 하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2: 7월 29일부터
0: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와 계신 분들 진짜 응원하거나 만약에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하시면 그럼 올해도 테마가 또 다르겠네요.
1: 네.
0: 그럼 비밀로 해야 되겠네요. 아, 네. 오시는 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1: 네.
0: 어때 그런 분들 뵀을 때 모습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 전까지 제가 저였다가 벌써 4, 5년이라는 시간을 쭉 수행하면서 이제 장판대가 묻어 승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그런 분들 혹시라도 오며 가면 뵈십니까?
2: 저희 공양관 후원에서 같이 조력 활동하러 내려와 주기도 하고 예. 행자님이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0: 아예 그래도 출가자 같이 대우를 해주시는군요.
2: 네, 아예 행자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조력 활동들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막 힘든 일을 일부러 더 시키고 막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승가 막 출가하면 옛날부터 막 힘든 일 시키고
2: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서
0: 괴롭힌다고 막 하던데
2: 뭐 시킬 수가 없습니다.
0: 법기 스님도 확신하십니까?
1: 네.
0: 힘든 일은 두 분이 더 많이 하시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뭐 이렇게 좀 다른 분들 오셔서 하다 힘들면 두 분께 맡기고 좀 쉬러 가도 되고 네. 승가에는 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소임을 소임철저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 조직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불처님께서 승가라는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승가가 화합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 모신 분 스님들도 바로 유런, 강원 양쪽에서 본인들의 소임을 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봉영사에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영사 생활해보니 어떠세요, 선생님?
2: 재미있습니다. 배우는 점도 많고 물론 이제 사사로운 번뇌로 휩싸이는 순간도 많지만
0: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2: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까 스님께서도 제가 이게 철부지 같았지만 네. 이제 그런 걸 겪으니까 이제 4학년이 돼서 좀 더 의젓해지고 수행자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번뇌즉 보리라고 하죠. 힘든 시기가 있을 때 힘든 걸 알고 그 힘들다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서 넘어갈 때 수행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법기 스님은 어떠세요, 스님?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실 텐데.
3: 저는 이제 강원 4년 다니면서 이제 각 학년마다 이제 각자의 소임이 다 다르고 이제 그때마다 겪는 이제 마음의 갈등이랑 책임의 그런 무게감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다니다가 2, 3학년 거쳐서 4학년 되니까 이제 각각 이제 승가대회 내에서 가장 큰 중수임을 맡고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그 소임들을 살면서 내가 승가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회향하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다시 하게 됩니다.
0: 너무 진짜 훌륭하게 성장하신 거 뿌듯하시겠습니다. 스님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지금 이제 비구니 스님이 되셔서 유런에 와 계신데 또 후배 스님들 이렇게 유런에 오기려고 희망하는 스님들도 보실 텐데 어떠세요? 스님의 예전 모습도 좀 떠오르실 텐데.
1: 사실 전문 과정도 저는 저희 큰 스님 계실 때 입학을 해서 물장을 한번 보고 빨리 선방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초파일 방학 때 이제 선방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소임살러 들어오면서 전문과정을 다녔는데 이제 그래서 스님이 세 분입니다. 처음 배울 때는 몇 점자 큰 스님께 배웠고 다시 전문과정 들어와서 유론을 다녔을 때는 이제 대우 증사 스님께 배웠고 그리고 이제 연구과정 들어와서는 이제 적연 증사 스님께 배우고 있는데 처음 배울 때도 사분율 보고 이제 내 인생의 어떤 중노릇에 대한 판단은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나중에 다시 이제 전문과정 다니면서 사분율 그리고 뭐 선언청규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거 말고 또 다시 이제 중노릇을 하면서 갈등이 될 때 어떻게 스스로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내렸던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제 10년 만에 다시 연구 과정에 들어와서 이제 난 율장 그만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0: 그렇죠. 그럴 마음 생길만 합니다.
1: 근데 이제 5대 강률이랑 정말 그리고 이제 법망경 좀 깊이 있게 바라보다 보니까 더 신심이 증장되고 정말 많은 스님들이 율장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율원에 오시면 가장 좋고 율원에 오시지 않더라도 율장은 꼭 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것과 이제 율원에 오시는 것의 차이가 스승님과 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대중에 가서 율원에 가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아유 진짜 너무 뭐 좋은 말씀해 주시고 율원이 왜 필요한지 스님이 직접 몸소 경험하셨던 그런 이야기 10년이라는 긴 수행 생활인데 다시 율원으로 돌아와 연구생으로서 그런 또 공부를 하시며 소임을 사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같이 길을 걷는 도반의 한 명으로서 참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고 저는 뭐 계율 전공자로서 항상 계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투게더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고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강회에서는 안 옵니다. 이제는 우리 스님들 MG 스님들이셔서 엔간서 말 안 들어요.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옳고 좋다라고 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게 지금의 세대의 모습인 것 같고 그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곧게 부처님이 수행해 주셨고 또 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레 오비구가 귀의를 할 수 있었고 많은 사립을 목건령 같은 대제자들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스님의 지금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스님께서도 그러면 지금 전문반에서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데 스님 그러면 향후에 스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율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실 생각입니까?
3: 문사수를 더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개정의 사막을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네, 이렇게 수행하고 그 가운데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게을을 더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지금 율원에 왔고 그 게을도 중요하지만 그 게을을 이제 바르게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바탕이 더 이제 굳건해져야지만 그 계율 조항 또한 이제 잘 이제 이렇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율장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예, 스님 너무 뭐 담백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사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이죠. 문사수 먼저 잘 듣고 그것을 자신이 이해해 사유한 뒤에 수행해 나가는 건데 스님이 딱 지금 그 과정에서 율장을 그렇게 어른 스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며 배우시고 스님이 그렇게 사유하시고 그걸 수행으로 삼아가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개정의 사막 중에 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 개가 있어야 불교인으로 들어올 수 있고 불교적 선정을 닦아 불교의 지혜를 깨칠 수 있는 건데 때때로 개를 좀 등한시하게 되면서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수행일변도 깨달음 중심으로 가다 보니 불교 아닌 것이 불교로 포장되는 시대가 돼서 스님께 그렇게 일부러 좀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좀 좋은 표현까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에서도 여러 교육을 받으시죠? 봉룡사는. 봉룡사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봉룡사가 나온 불세출의 스타. 우리 선재 스님이 계시다 보니 선재 스님이 이곳에서 또 다양한 수업을 해주시며 사찰 음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에서도 사찰 음식을 그럼 배웁니까?
4: 네,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뭐 그럼 뭐 칼질부터 다 배웁니까? 아니면 레시피만 배우는 겁니까?
4: 저희 이제 그 공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재료의 특성과 각 재료가 이제 병이 되는 부분과 약이 되는 부분도 다 배우고 그다음에 손질하는 법, 그다음에 어떻게 써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레시피까지 다 실습까지 다 해보고 있습니다.
0: 그럼 사찰 음식을 단순히 그냥 음식 만드는 걸 넘어 연기적 작용까지 해서 병이 되고 약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까지 이어가는 거네요.
4: 네.
0: 보니까 그 다도도 배우시더라고요.
4: 네, 배우고 있습니다.
0: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은?
2: 네, 저는 그냥 사실 차 마시고 밥 먹는 거라서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재 스님께 사찰 음식을 배우니까 왜 수행인지 당신께서 이제 경전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매일 공양 전에 공양 개송, 개공다수 량필했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여기 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0: 맞습니다. 금강경의 첫 구절도 이 공양 때가 되셔서 부처님이 그때의 공양을 하시기 위해 직접 바루를 들고 가사를 챙겨서 나가시고 다시 환지보초 되돌아오셔서 그걸 잘 정리해 법을 설하시는 그 과정. 법안인 게 없지만 특히 공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께 안부 묻는 게 밥은 먹고 다니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찰의 우리 승가의 이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 원래 탁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항상 교수님을 따라서 태국의 타모라고 하는 절에 가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그렇게 탁발로 같이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공양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동영상도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 음식을 만드는 제가 작년에 원주를 살았었는데 네,
5: 더 잘하시겠어요.
2: 원주를 살 때도 이제 이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이 제가 만들고 메뉴를 짜고 재료를 손질하는 음식들을 대중들이 먹어주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이 재료가 이제 항상 저는 매일 보는 사람이 이제 배달해주는 보살님을 마주하니까 그 보살님이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가지고 와줬어요.
0: 그래서 그런 그 안에 것들을 자비와 감사를 느끼는 그런
2: 과정. 네, 그런 것도 느꼈고 이제 그런 걸 나눔으로써 기쁨도 함께 느끼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0: 동영상 어느 정도로 이 사찰 음식에 진지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이 트레이드 마크가 이게 바루를 네 개를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으로 탑으로 만들어두지 않습니까? 밑에 어시바루가 있고 분자들을 이렇게 쌓아서 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놓은 걸 보고 아 이곳은 진짜 이 수행의 방편으로 사찰 음식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또 투게더라는 방송이어서 개와 유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율장으로 보면 사찰 음식은 어떻게 보면 스님 율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스님?
1: 그렇죠. 부처님 당시 때는 거의 이제 탁발 문화로 모든 그렇지.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에 대해서 탐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탁발한 음식을 승가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등해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걸쳐서 한국을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탁발에 익숙하지 않는 문화라서 이미 중국에서부터 일일불식, 일일불작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찰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더 정갈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행에 맞는 음식으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이 사찰 음식 관련해서 특집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적이 있고 선재 스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재 스님이 이런 사찰 음식에 대한 거 이게 흑백요리사가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전 알고 있었고 그래갖고 좀 이 제가자분들 우리 시청자들에게 사찰 음식을 바르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일환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스님들 사이에서도 사찰 음식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음식을 저장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율장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사찰 음식을 불교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또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의 방편이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2026년 현재 한국 불교의 정체성이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사찰 음식이지 않나 싶어요. 선재 스님께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찰 음식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찰 음식이라는 이 한 표현을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등재해야 된다. 그래서 사찰을 SACHAL, 사찰 푸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템플 푸드가 되는 순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음식의 하나의 일환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추고 그런 다음에 그걸 더 개발해서 정말 우리 것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사찰 음식 배우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아마 저도 음식을 원래 되게 좋아하고 음식에 깊은 조예가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사찰 음식 하면 제가 맨 처음 떠오르는 건 제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담금과 그리고 그때 이 시절을 아는 시절 인연이야말로 이 한국 사찰 음식의 가장 정체성이고 그때에 맞는 걸 먹기 때문에 병이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제철 음식을 많이 배웠었을 텐데.
2: 네.
5: 좋았습니다.
2: 네, 좋았습니다. 선재 스님께서 당신이 담그신 김치 같은 것도 저희 맛 보여주시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제철 김치도 직접 담굽니다. 하고 제철 음식만을 이용한 요리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이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철이라는 것의 의미를 깊게 안다는 건 불교적 시절 인연을 안다는 것 같아요. 점차 급하고 빠른 걸 원하다 보니 역행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직원에서 인간만이 급해요. 다른 존재들은 다 시절을 기다려서 그때에 항상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돼서 다시 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더우면 추우려고 노력하고 추우면 더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지구에 가장 힘든 일을 이게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사찰 음식을 통해 제철이라는 걸 수행을 하고 또 장은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참 크게 되는데 법기 스님께서는 그걸 배우면서 좀 본인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3: 네, 이제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제철에 나는 이제 재료를 써야 된다고 하시고 학인 스님들한테 먼저 물어보십니다. 어떤 거를 배우고 싶냐? 그럼 이제 학인 스님들이 이제 자기가 각자 배우고 싶은 거를 써서 이제 드리면 이제 거기서 몇 가지를 골려서 주시는데 이제 항상 약이 되는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음식과 음식의 합, 그러니까 재료와 재료의 합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열이 많은 음식, 그다음 찬 음식. 그리고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육류 같은 걸 섭취를 못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몸이 냉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어떤 점을 보완해서 요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0: 지금 혹시 선제 사찰 음식 연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홍보대사신 건지. 너무 말을 잘해주셔서 지금 뭐 자꾸 약속된 멘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투게더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병이 되는 음식도 있지만 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그 약이 된다라는 건 기다릴 줄 알고 그때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해로운 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제철 음식만큼 몸에 좋은 게 없고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그 계절 그 시기를 먹는 것 같다라고도 제가 투게더에서 한번 강하게 이해한 적도 있는데 참 그런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배우셨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레시피 같은 게 있나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배워갔다라는 그런 거. 선생님 혹시 약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2: 배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은사스님께 해드리기도 했었고.
0: 만들어 드셨어요?
2: 네.
0: 잘 드셨습니까?
2: 네.
0: 괜찮게 드셨어요?
2: 네네.
0: 다행이네요.
2: 그리고 저희가 학년별로 이제 선제 스님 옆에서 4학년 스님들이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데 네. 이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고 곧 23일 날 또 오셔서 수업해 주십니다.
0: 우리 또 봉룡사의 이 사찰 음식 대전이 있지 않나요?
2: 네, 10월 첫째 주 금요일 토요일.
0: 아, 10월 첫째 주. 가을에 날씨 절대 안 해요.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재작년인가 벌써 제 제자분들 중에 음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굴의 화엄사까지 보내서 3년간 사찰 음식을 트레이닝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봉룡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삼위 스님들이지만 꼭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예 네, 나와갖고 높은 성적을 거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제가 졸업 숙제로 내한테 음식을 해와라라고 했는데 안 해왔어요. 우리 학인 스님들이 그런 음식 그렇게 만들면은 강사 스님들이나 누구한테도 이렇게 좀 초대하고 합니까, 스님?
1: 네, 사찰 음식 그 수업 있었던 날에는 저녁에 학인 스님들이 만든 음식을 공양간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강할 때 이제 책거리로 학인 스님들이 한 번씩 공양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게 없죠. 친하면 우리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통해 이 봉룡사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이 돼서 어떻게 보면 후배들과 선배들 나아가 제자들과 스승님이 한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모습이 사찰 음식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도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을이 또 이렇게 선선한 날이 됐을 때 누구라도 또 다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식도 할 수 있나요?
2: 네.
0: 시식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에는 봉룡사로 알겠습니다.
1: 올해는 9일 10일입니다.
0: 9일 10일. 네, 벌써 정해졌습니까?
1: 네.
0: 10월 9일 10일. 아마 우리 PD님께서 자상하게 자막을 내드릴 테니까 꼭 와서 많은 분들이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고 요새 진짜 K컬처라고 해서 한국 불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럼 졸업 앞두고 같이 하시겠네요?
2: 네.
0: 우리 또 여기 나오신 스님들이 인사도 나누고 도생 스님께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면서 그렇게 봉룡사의 마음을 갖고 또 마음이 잘 나면 또 뭘 하면 돼요 여기서?
2: 출가.
0: 그렇죠. 여성 출가 학교를 해보셔도 되고 거기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시무불교 대학에 들어와서 불교도 배우셔도 되는 참 그런 자리고 여기 또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이 공간 봉룡사만의 공간으로 금라라고 하는 카페죠. 굉장히 특별한 공간. 제가 여기를 처음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찰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카페를 꾸며놓을 수 있구나. 단순히 카페를 넘어서서 이 안에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불교를 친근하게 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승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름이 금라여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처음에 뭔가 있었는데 선생님 금나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1: 금나 하면은 이제 쇠금자가 전통적으로 저희가 경전에서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제 금물의 경전에서 이제 인연, 연기법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불법에 인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0: 그럼 이후 안에 오는 모든 분들이 다 불제자이며 부처님의 인연으로 모이는 공간이 금라인 거네요. 정말 좀 의미 있고 제가 봤던 금라의 모습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출제가 또는 불교인이 아닌 분까지도 다 포용이 돼서 불교의 불의 사상이 그대로 투영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라 너무 중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2: 금경사 처음 왔는데 입학 전에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전통 강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춰져 있으면서 현대적인 시설이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0: MG 스님으로서 그럼 네.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2: 고립된 것 같지도 않고 또 금라도 특히 학인 복지 굉장히 좋습니다.
0: 어떻게 좋은데요?
2: 차를 항상 먹을 수 있습니다.
0: 무료로?
2: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차 공양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끼리 밤비로 먹기도 하고 또 선배 스님들이 저희 많이 사줘서 항상 이제 도서관에서 오후에 수업 있을 때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테이크아웃을 해서 수업을 들으러 가고 있습니다.
0: 여차하면 여기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오겠네요. 그런 모습 참 좋네요. 왜냐면 저희도 해인사의 북카페라고 있어가지고 거기 전 잘 안 갔습니다. 가면 무조건 걸려가지고 큰 지출이 나가더라고요 항상. 그래 사줄게 라고 하면 갑자기 열댓 명이 우르르서 뭐야 왜 왔어? 라고 하면 카톡 받았다고. 학감 선생님 오셨다 빨리 내려와. 그런 또 약간 짓궂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참 그게 아름다운 문화인 것 같아요. 법기 스님 어떠셨어요? 첫 인상이?
3: 저는 그때 겨울에 은사 스님과 함께 왔었는데 네. 저는 그냥 아무런 별 느낌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강원을 가본 적도 없고 출가하자마자 이제
0: 안 가봐도 됩니다.
3: 네, 그냥 여기 가야 된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0: 그게 정확합니다. 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거 하나를 보고 그냥 그걸로 쭉 가면 됩니다. 요새 자꾸 비교하는 경우들이 생겨. 저도 동국대학교에서 지금도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뭐 하다 보면 자꾸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비교하게 되고 비교 속에서 뭐가 좋냐 나쁘냐를 스스로 잣대를 두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저 길로 갈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수행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학위를 따러 온 것도 아니고 수행하러 왔을 때 수행에는 말 그대로 절구통수자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곳에서 진득하게 있을 때 뿌리를 내리고 어른들 말씀대로 장판대를 묻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습으로 두 분이 이렇게 잘 버텨서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럼 지금 도반 스님들이 총 몇 분이신 건가요?
2: 5명입니다.
0: 세 분이 더 계신 거네요? 그분들이 지금 그럼 다섯 분으로 와서 다섯 분이 그대로 있는?
2: 네.
0: 한 분도 나가신 좀 없고
2: 없습니다.
0: 이런 선생님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꾸준히 무단하게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건 무언가 여기 큰 매력이 있었을 것이고 두 분의 모습만 봐더라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유런은 또 어떤가요 선생님? 그럼 유런의 분위기는?
1: 연구과정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으로 선생님들이 전문과정 졸업하고 많이 진학을 하셨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스님들이 또 보기도 하고 또 저희는 그 발표 끝에 꼭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배움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즐겁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유런 같은 경우에 전문방 같은 경우에 이제 복용사를 안 나온 스님들도 그러면 입방이 가능한가요, 스님?
3: 네.
0: 그럼 실제로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3: 네,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뭐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수원이니까. 수원 가까운 곳에 정말 이렇게 열린 도량이 있고 그 안에서 한국 불교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곳이 있는데 참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좋은 수행을 해주시고 자칫하면 지나치게 사회화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승가적 모습을 잘 갖춘 계율 도량이라는 이름답게 이곳에서 강원 유런 그리고 사찰 음식 여러 가지로 잘 수행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투게더 여러분들 덕분에 참 이제 100회를 앞두고 정말 좋은 모습을 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행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유런의 또 수행의 모습 강원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의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생 스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통 이제 계율 이러면 무엇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어떤 우리를 통제하는 것처럼 인지하기가 쉬운데 율장을 배워보면 정말 수행에만 힘쓸 수 있도록 만든 부처님의 자비의 실현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유런에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0: 훌륭하십니다, 스님. 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6: 계율은 성불로 가는 네, 사다리와 같습니다. 사다리로 이용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율은 네,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계율은 네,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요란에 반드시 와서 이제 공부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0: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법기 스님.
3: 저는 이제 강원 생활은 이제 일단 예비 스님이긴 하지만 여러 스님들과 대중 생활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기초를 잘 닦고 난 다음에 이제 유런에 입학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지 그 길을 그 아까 말씀하신 등불을 찾아서 열심히 훌륭한 바른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유, 응원하겠습니다, 스님. 우리 세영 스님.
2: 네, 강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4년 동안 생활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항상 즐거울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단시간에 많은 것을 경험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은 꼭 와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유런을 가는 것은 이제 정연교수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저희 1, 2학년 계율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계율이 굉장히 좀 억압적인 게 아니고 자유를 위한 울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길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런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 석좌교수 스님께서 저희 3인이 유리 특강도 항상 해주시고 율조 스님께서 식참하나 특강까지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특강을 듣다 보니 유런을 가면 어른 스님들께 잘 배울 수 있구나 싶어서 유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아유, 너무 훌륭하게 성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투게더 오늘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계율도량이라 불리는 수원 봉룡사에서 우리 유런 강원에 계신 스님들 여러분께 소개했었습니다. 항상 스님들이 말씀하신 건 공통됩니다. 율장 보살계라고 하는 계율이 때때로 억압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바르게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진짜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막행막식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법으로 이끌어져 올바른 연기의 작용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자유인의 길인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대자유의 길에서 자유자재로 수행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애쓰는 봉룡사의 우리 대중스님들 그리고 봉룡사의 수행의 모습을 전할 수 있어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투게더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세상의 일들이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께 계율의 선을 알려드리고 그 선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님들의 수행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 불교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수행정진하시는 여법한 승가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시고 감사한 수행 되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7: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

0: 순간은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씻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3: 돼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흙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그 같은 사람에게 윤회는 없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대한불교 조계종 봉선사에서는 오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봉선사 행복바람이 연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진행 복지 홍보와 지역경제 공동체 나눔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연꽃 음악제에는 정서주, 김금리, 김주희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연꽃 향기 가득한 봉선사에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527-1951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주 선덕사에서는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빛나는 사경의 길 특별강연을 오는 8월 14일 개최합니다.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다길 김경호 선생과 함께 사경을 통해 수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32-7677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

0: 있습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9일에는 수진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의 대중화 방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성취 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방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 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를 추적해가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이 80을 사셨다고 할 때 72세 때 사건, 그 다음에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커다란 사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이런 내부적 사건이 아니고 이 승단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이었었던 사건인 제바달타의 파법륜승 사건, 그래서 승단이 분열되는 사건, 하나에서 쪼개져 나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논점 자체가 뭐냐면 오법이라고 하는 두타와 관련된 논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의 중도주의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다음에 불교가 지역적으로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스트레스로 다가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반격하는 집단이 두타행자들, 원칙주의자들, 원칙주의자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원칙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빡시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논점들이 강력하게 대두돼. 그래서 제바달타는 실패했고 마하가섭은 결국 성공해서 1차 결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교단 안에서 제일 크게 어떻게 보면 주장했었던 사람이

제바달 따하고 마하가섭이에요. 그래서 좀 흥미롭죠. 그리고 제바달따에 아주 안 좋은 부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제바달따가 뭐 사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잘안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투타주의자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타와 관련된 얘기 한번 볼게요. 그게 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원칙론을

군소위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양청 금지예요. 군소위는 뭘 금지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할절의 금지입니다. 할절의 금지. 할절의가 뭐냐면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게 할절이에요. 군소위는 누더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짜투리천 다 버려진 거 이런 거 그냥 누더기로 이렇게 기어 입는 게 분소위. 그러니까 그것만 입어야지 지금같이 지금 조계종 스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바둑판처럼 이렇게 쫙쫙 잘려 있잖아. 그런 거 입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게저 분소위 주장이에요. 그런 거 입으면 편하다. 그리고 분소위와 이 할절의의 가장 큰 논점 중에 뭐가 있냐면 할절의는 가볍다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하나는 분소위가 지저분하다. 시체를 싸고 뭐 이런 천들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천이나 버려진 천이나 이런 거를 누덕누덕 키우니까 키우는 곳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양말 같은 데뭐 빵꾸 났어. 그러면 그만큼만 딱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덮어버려지잖아. 그래서 분소위가 이렇게 계속 덮다 보면 무겁대. 몇 키로 이상 나간대. 그래서 나이 먹으면 힘들대. 근데 게다가 이게 겹겹이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도가 또 더워요. 그럼 이제 땀나고 그 안에서 냄새나고 뭐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더럽다가 있고 무겁다가 있어요. 논점에. 예, 더럽다. 그리고 그 더럽다 논점을 주장하는 거는 도시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청정하다라고 생각했고 청정한 청빈한 수행자라고 생각했고 도시 사람들은 이미 찝찝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나온다니까. 예,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막 누덕누덕 해갖고 입는 스님들을 집에 받아들일 때, 야 이게 쉬울까에 대한 생각. 쇼파 1,000만 원짜리인데 저기 앉았다 가면 아씨 게다가 가죽 쇼파면 닦기라도 하겠는데 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절이라는 걸 입었는데 그 할절이 입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분소위만 다 입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마하가섭한테 부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분소위를 입는 것이 무거우니까 할절이로 바꿨으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마하가섭이 아 저는 분소위를 계속 입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게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무거워서 너 힘들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분소위가 있고 걸식. 걸식은 뭘 비판하는 거냐면 공양청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공양청이 진짜 진짜 쉽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화였었다. 공양청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신도가 찍어 가는 거야. 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번호표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찍어 갈 수도 있어. 뭐 법문을 잘하는 것도 인기일 수 있고 그다음 외모 경쟁력도 인기일 수 있고.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아이돌 이런 거뭐 아이돌 만나봤어? 안 만나봐도 뭐 트로트 가수 뭐다 마찬가지지. 뭐 만나봤어? 그냥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보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말을 잘하면 꼭 법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 뭐 위로의 말, 뭐 공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 살아보면 그런 게더큰것 같아요. 이 걸식이라고 하는 게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유락, 유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하고 요거트 같은 거, 요플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좋은 거, 치즈 이런 것들 다 금지. 예, 이런 것들 다 금지. 그게 그 당시에는 저게 예, 그 당시에 유목문화거든요. 부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목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고급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 그러니까 선호 음식이지. 그리고 오후불식을 하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밥 먹고 오후에는 안 먹잖아. 그때 저걸 먹는다고. 저걸 먹으면 저런 데다 꿀 타먹으면 참 든든하고 맛있대. 아 이게 그러니까 나온다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게 율장에 나온다고. 경장에는 이런 게안 나와요. 율장은 법원 판례집이거든.
그러니까 편법 쓰고 머리 굴리고

그리고 이런 게 그냥 막 끝도 없이 나와요. 내가 율 전공자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 그 뭐야 법조인들이 정신 건강이 별로 안 좋다. 왜? 너무 상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면 불륜인가?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사람 계속 그런 것만 이혼 소송 계속 담당하고 맨날 이런 것만 담당하다 보면 눈이 그런 걸로 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거지. 근데 율장도 그래요. 그래서 율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구비근 이외에는 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안 흔들릴 정도의 사람만 봐라. 라고 아예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그리고 고기하고 생선 먹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근데 이때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유목문화예요. 대승불교 때하고 또 달라요. 대승불교는 농경문화 시절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유목문화 때. 그래서 고기가 흔했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채식주의 하는 거죠. 인도에서 채식주의는 지금 쉽고, 지금 미국에서 채식주의는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싼 게 고기라니까. 그러니까 정크푸드 같은데 고기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 이제 금지. 그 다음에 수아노자. 그냥 나무 밑에서 하든지, 그냥 나무 없으면 그냥 길에서 노숙, 그것도 앉아서 자야 되는 거예요. 장자부랍니다. 장자부라 필수입니다. 장자부라 필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장자부라 오래 하시면 야, 뭐 대단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이 두타행자 기본 품목입니다. 기본 품목. 이렇게 해서 이 두타행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16두타, 12두타예요. 왜 16두타, 12두타일까? 사진법칙입니다. 4416, 431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걸식만 해야 되고, 요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어. 걸식은 다 알잖아. 여기 보면 걸식만 있고 차제 걸식이 빠져 있어. 차제 걸식하고 걸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걸식은 탁발한다는 얘기고, 차제 걸식은 시작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걸식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차제 걸식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이 집 갔다가 아하, 이 집 별로였네. 그러면 딱 집을 보고 저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아. 그쪽 집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점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집. 내가 이제 몇 집을 찝는 거지. 이렇게 딱. 이렇게 찝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 무자의 큰 차이입니다. 왜? 음식의 취사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져요. 저 집에 뭐 잘 해 먹더라. 저 집은 맨날 콩잡 안에 뭐 김치만 먹더라. 안 가. 안 가. 차제 거리를 하면 내가 원하는 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집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집은 사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집에 내가 원래 카레 먹으러 이 집 카레 잘하더라. 카레 맛집이더라. 그래 나 갔는데 탁발 갔는데 오늘 카레 안 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돌아야 되는데 카레 매니아면 이 집 카레? 저 집 카레? 저 집 카레? 그래갖고 딱 고기만 찍으면 돼. 그래서 요게 이런 게 무지하게 큰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름 짱구를 굴리는구나. 이런 거를 읽으면서 판단해내야 돼. 그리고 부작 여식법칙이거든. 이게 여식법이라고 하는 밥 먹는 방법인데 저게 약간 저것도 불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식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저런 게 보이거든. 여식법은 뭐냐면 내가 탁발을 했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내가 한 집 딱 가자마자 이만큼을 한 번 주면 종업주 이러면서 막 이만큼을 줬어. 야, 빼. 이걸 못 한다니까. 탁발 때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 받아왔어. 먹었더니 줄 것 같으네. 못 먹겠어. 뭐 반틈이나 남았어. 근데 못 받아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양만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식법을 합니다. 여식법을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 먹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가가세요라고 하는 거야. 가가세요. 그게 여식법이야.
그게 의식법이야. 그 얘기는

음식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더 먹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식법 금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나는 반밖에 못 먹고 반이 남았는데 여식법을 하지 않으면 이 남은 건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겁니다. 버리라고 돼 있습니다. 버리라고 돼 있어. 인적이 없는 곳에 버리라고 돼 있어. 그게 이제 병균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자식 한 자리에서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한 자리에 앉아서 먹어라. 먹다가 햇빛이 저쪽으로 갔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일단식, 전량식은 조금만 먹으라는 거예요. 한 끼니까, 한 끼를 세끼 같이. 이렇게 먹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동남아 우리 스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챙이배가 되죠. 그리고 인도에서 자이나교나 이런 분들도 한끼 드시는데 올챙이 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끼를 세 끼를 한 끼로 몰아먹죠. 그리고 12시 지나서는 불금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깃거리 먹지 마라. 음료수로 된 거, 그러니까 요거트, 꿀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텀이 길면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행자 교육 받으러 갔을 때, 행자 교육 받으러 갔을 때,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 5불씩을 했어요. 그래서 한 그때 15일인가 20일인가 나 기억 잘안 나는데, 오래돼서. 그렇게 하는데, 배가 되게 고팠어요, 제가. 근데 내가 깜짝 놀랬거든. 와, 이게 왜 내가 배가 고픈가? 나이 생각을 했어. 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는데, 두 끼를 주잖아. 근데 나는 평생 두 끼를 먹은 사람이거든. 세 끼를 먹은 적이 거의 없거든. 제가 세끼 먹는 거는 외국 성지순례 답사 갔을 때 사람 얼굴 보려고 먹는 거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난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을 못 먹었어요. 여기까지 살면서 맨날 그러고 살았는데 똑같이 두 끼를 먹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라고 생각했더니 이유가 있죠. 아침 6시에 한 끼를 먹고 11시 좀 넘어서 한 끼를 먹으니까 이때는 배가 안 고파. 인간이면 배가 안 고파. 그리고 그 다음 6시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간 텀이 너무 차이가, 이게 중간에 배치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오후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아라냐에 살고, 아라냐는 적정처, 수행처, 고요한 공간. 그리고 이 아라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나냐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대산 월정사 있는데도 영감 나냐. 뭐 통도사 쪽에도 나냐가 있어. 아라냐의 줄임말이야. 수행처고. 그 다음에 총간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무덤.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게이 무덤이 아니고 시체 유기처. 어디에 주거해야 되느냐? 어디에 거주해야 되느냐? 그건 아라냐. 숲속 이런 것. 좀 조용한데, 한적한데. 그 다음에 시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백골관이나, 뭐 고골관이나 뭐 이런 거할때 쓰는 거예요. 나무 아래. 나무, 이거 노천입니다. 노지는 이슬이 떨어지는 땅이니까 이 나무 밑에는 좋은 거라니까. 나무 밑에는 사치다. 나무 밑에는 사치다. 그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라든가 이런 햇빛도 좀 막을 수 있고. 사치야. 상좌에 상좌. 항상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 그 다음에 수좌라고 초지 위에 앉아라. 풀 위에 앉아라. 부처님도 풀방석 깔고 뭐 길상초라는 풀 위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런 것처럼 풀 위에. 그거는 아마 누울 때는 매트리스 같은 게 있지만 뭐 요나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앉아 있을 때도 풀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낫겠지. 예, 그래서 이 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초지도 풀을 베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그 길상초를 주는 게 목동이 배서 뱀걸 가졌다고 당신이 뵈면 안될 거예요. 실제로 괴종생계라고 율장에도 산 풀을 함부로 풀이나 덩굴을 함부로 꺾으면 안 돼. 예, 왜냐하면 그건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수행하려고 풀을 막 이따시만큼 꺾어가지고 이렇게 풀자리를 만들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풀이 있는데 잔디 위에 앉아라. 풀자리 위에 앉아라. 그러면 풀이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두타행이고, 이런 안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얘네가 두타행을 압착시킨 거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가사 얘기 한번 해줄게. 가사 얘기. 저 분소위에서 할저리로 바뀌는 상황. 분소위에서 할저리로 바뀌는 상황. 분소위만 왜 입자라고 얘기했냐면, 분소위에서 할저리로 바뀌는 시점을 보통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한 20년 뒤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추정을 해.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분소위를 선택적으로 입은 것 외에는 분소위를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소위는 원하는 사람만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할저리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 가사 같은 걸로 바뀌었고, 분소위를 꼭 입고 싶은 사람만 입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하가석 같은 사람은 그 전통을 유지했던 거고,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미 바뀐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저리가 수용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두 다 분소위를 입고 있었던 거고, 근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이제 바뀌어가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소위 전에 또뭘 수용을 했냐면 일반 통천을 수용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한 6미터짜리 이렇게 긴걸 입어요. 긴걸 입어서 김밥같이 만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걸 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예, 이걸 통천. 이게 일반 사람들이 입는 거고 흰색으로 입어요. 그래서 이걸 백의 단월이라고 그래. 백의 단월. 그리고 저런 것은 기운 데가 없기 때문에 천의 무봉이라고 하고, 하늘 옷에는 기운 곳이 없다, 솔기가 없다, 이런 기운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말 비천상이라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날려가지고 막 이렇게, 예, 그거 감고 입는 건데,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날려서, 선녀들, 이렇게. 선녀 옷안 입어봤어? 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다 같은 연원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를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누덕누덕 기운 게 분소야. 막 이렇게 기워서 입는 게. 그리고 요것을 쪼개서 다시 꿰매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 보자기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걸 할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절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넘어가고 일로 넘어가요. 불교 복제가 그렇게 넘어가. 요거는 잠깐 있었던 것 같아. 잠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저 통천을 받는 기록을 보면 지바카 예전에 얘기했었어요. 지바카가 바라나시 왕을 치료해주고 가장 좋은 비단을 받았을 때, 그게 카시국 비단이에요. 최고급 비단을 받았을 때, 그때 마가다우게 빈비사라왕에게 주니까 빈비사라왕이 이것은 부처님이 입으시는 게더 좋겠어라고 해서 그때 받았는데 그게 통천이에요. 그리고 통천을 받아도 된다가 거기서 기록에 나와. 그 조항에서 기록에 나와. 의건도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 통천. 근데 통천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통천은 재화가치가 죽지 않아요. 재화가치가 죽지 않아. 그리고 인도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신발. 제가. 저는 신발을 발을 크게 이렇게 신기 때문에 280을 신어. 그러니까 어떠다 보면 신발이 좀 남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다른 스님한테 주려고 스님 신발 몇 신어요? 그러면 저 270이요. 그러면 탈락. 280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270 정도를 신는 게 주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근데 280 정도면 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 신어. 아니야,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특정하게 갖춰지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 장삼을 누구한테 어떤 스님한테 줄수 있느냐? 못 줘. 왜냐하면 저랑 사이즈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돼. 이런 걸 보고 폐쇄형 의복이라 그래요. 이렇게 김밥처럼 많은 거는 개방형 의복이에요. 아무나. 에브리바디 다. 아무나 입어. 그리고 천은 비싼 거예요. 조선 후기에도 천은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6미터짜리 통천이야. 배한 필이네. 배한 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적이
산적

인도는 산적보다 들적이 많아. 그래서 그 들적이 강도지, 강도. 강도가 옷만 벗겨가면 다행인데 사람을 해치는 문제가 벌어져요.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왜냐하면 왜 사람을 강도가 죽이느냐라고 말하는데 강도도 계속 떠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역구가 있다니까. 지역구가 있고 그 마을 사람은 해치지 않아요. 왜? 그 마을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이게 착수를 시작하거든. 근데 내가 멀리서 온 옆 나라에서 온 수행자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묻으면 끝이지. 존재했는지 누가 알 거야. 마을 어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아니 생각해봐. 생각해봐. 이게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래서 재화 가치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할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 단점은 뭐냐? 통천보다 더 돈이 더 들어. 통천을 사서, 그러니까 조각보를, 조각천을 모아서 조각보를 만든 게 아니고 생짜를 잘라서 조각보를 만든 거야. 스님들 승복에도 이렇게 보면 무늬로 이렇게 해서 넣은 거 있잖아. 그거 쓰던 천이 아니잖아. 그걸 다 잘라서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돈이 더 들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할절은 정당하냐? 아니 수행자가 청빈하려고 분소의를 입는데 할절이는 통천보다 더 비싸. 실제로 뭐도 있냐면 어떤 사건도 있어. 통천 때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천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강도가 옷을 벗으락한 거야. 그리고 이걸 벗었네. 예, 벗었네. 근데 이 사람이 저항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 강도가 죽이기가 힘들어. 사람을 죽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 비구는 풀을 못 꺾는다더라. 산 풀을 죽이지 못한다더라. 그래서 칡덩굴 같은 걸로 나무에다가 이렇게 감아놨어요. 즉시 감아놨어. 그리고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바바리맨 벗은 바바리맨 상태로 칡덩굴에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초계비구라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야.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멀리서 보니까 뭔가 나무에 뭔가가 붙어 있어. 약간 소세지 같은 게 뭔가가 붙어 있어. 저게 뭐지? 라고 왕이 갔더니 비구가 칡덩굴에 감겨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칡덩굴을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왜 끊지 않고 거기서 말라 죽어가고 있니? 라고 하니까 이거를 푸르는 건 가한데 끊는 거는 생명을 죽이는 거라서 끊지 못해서 내가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 같으면 뭐씨 이런 놈이다 이놈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그 인도 왕은 아 참 대단한 수행자구나. 자기 생명보다 다른 것의 생명 가치를 더 높게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찬탄을 했대. 이렇게 이제 논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돼.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 옷이 털렸다 한 가지. 지금 옷이 털렸다. 또 한 가지는 아 풀을 함부로 못 죽이는구나. 생명 있는 풀을 못 죽이는구나 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화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찢어놓으면 찢어놓은 천은 선호하지 않는데 이렇게 찢어놓은 거하고 여기를 괴색으로 물을 들여요. 색을. 괴색. 괴색은 뭐냐면 색을 무너뜨렸다. 그건 맨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명정 같은 게 빨간색 노란색을 쓰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했더니 약간 광대같이 된 거지. 그래서 황토에다가 이걸 박아버려요. 황토에다가 물을 약간 넣어가지고 직직직 한 뒤에 이렇게 되직하게 한 뒤에 그 천 자체를 박아. 그럼 황토물이 들면서 기존 색이 뭉개져 버려. 이걸 괴색이라 그래. 그래서 황토 염색하는 과정에서 약간 붉은기가 돌면 빨간색 가사 전통으로 내려가는 거고 약간 노란기가 돌면 노란 가사 전통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를 쪼개버리고 쪼개면 이 사람들은 못 입어. 그래서 재화 가치가 확 떨어지고 또 괴색, 색을 죽여버리면 또 못 입어. 그랬을 때 요 가사가

교신영가가 돌아가셨을 때그 가사의 값은 얼마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 보면 오전 이하가 나와요. 오전은 바늘 하나 값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재력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 저걸 털어 가겠어? 강도가.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50원 값어치가 있어. 그러면 강도질을 누가 50원 가지려고 강도질을, 야, 품값도 안 나와!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천에서 요 할자리로 건너가는 과정이 있고, 이게 4분율 40건, 뭐, 다 나와. 율장에 다 나와. 뭐, 빨리요래도 나오고, 의건도에 보면 나오거든. 옷에 대한 건도, 옷에 대한 항목에 대한 나와. 근데 뭐가 나오냐면 왕사성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사건들이 왕사성에서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오래 계셨던 거는 사위성, 기원정사고, 중요한 사건은 왕사성에서 거의 다 일어나. 제바달따 사건도 왕사성입니다. 그래서 왕사성에서 나가서 이렇게 다녀보셨어. 길을 가던 중에 밭고랑이 보였는데, 어우, 정리가 잘돼 있어. 왜 논이라고 안 나오느냐? 논농사보다 예전에는 밭농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밭두둑이 가지런히 정비된 거고, 아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런 식으로 의복을 만들 수 있겠냐? 그게 할절이에요.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조계종 스님들은 소간에다 이런 옷을 입으니까 우리는 짧은 거고, 상대적으로 짧은 거고, 인도 사람들은 조계종 스님처럼 입고 속에 아무것도 안 입으면 보이죠? 그러니까 감아야 되죠? 아니, 그렇잖아. 뭐,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훨씬 더 길어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아난이 그 길로 왕사성에 돌아와서 제 비구들에게 이를 근거로, 할절이 제작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잘라서 사문의 의보를 완성하면 원적이 벗겨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털어가는 거야, 털어가는 거. 그러면서 사람이 상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통천이 들어왔구만. 그 전에 통천이 들어왔구만. 지금 그 생각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금일부터 제 비구들은 할절이로 안타회 울따라승 승가리. 요게 이제 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삼의. 그래서 안타회 승은 아래. 그러니까 위에는 까고 있고, 아래만. 그래서 승단 안에서만 입었어요. 절 안에서만. 까고 나가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막 등목하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금하고 좀 달라. 마을 어른들 막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수도가에서 등목하고 뭐 이러던 시절들이 있어. 그래서 2500년 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천이 귀할 땐 얘기기 때문에, 그다음 더운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때는 밑에만 이렇게 그 하이, 그 다음에 위에 옷. 울따라승은 상이에요. 상의. 상의. 저거 저런 것까지 위에까지 입으면, 뭐 갈마를 하거나, 그러니까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어. 포살 자자 이런 걸할수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의 옷이 뭐냐면 승가리. 대의라고 돼 있는데 외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불교식으로 말하면 장삼이나 안 그러면 두루마기 이렇게 다 챙겨 입을 때 이렇게 입을 거. 그런 건 언제 입으라고 돼 있냐면 왕궁에 들어갈 때나 탁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를 신경 쓸때 그것을 입어라. 왜? 이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인지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에서도 회의할 때도 그런 자리면 다 장삼 입고 오세요가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편한 복장으로 오세요. 까고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3위. 3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경전 공부 같은 거할 때도 그냥, 대의, 저, 뭐야. 상위까지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그걸 삼의라고 해요, 저거를. 안타회 울따라승 승가리를 삼의라고 해요. 삼의 일발, 세 벌의 옷, 그 다음에 하나의 바루. 그리고 삼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도는 일교온차가 있어서 새벽에는 좀 춥대. 그래서 저 외투를 머리 위로 덮어버려요. 이렇게. 덮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게 덮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더 더우면 그거를 접어가지고